0: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1: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주님의 시간에 마라나타 뮤직 그룹의 곡 먼저 보내드렸고요. 매들린 로빈슨의 내게 강 같은 평화, Peace Like a River 함께했습니다. 찬양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 함께합니다. 주중에는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로 방송이 되고 있고요. 주일 이 시간에만 여러분께 찬양을 전해드리는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 생각나시면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메시지 샵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보내실 때 100원 들고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이용료가 따로 없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289번 경주에서 출석합니다. 청년부 수련회 이번 주 금, 토, 청도로 갑니다. 나의 가는 길 마커스 워십의 찬양 신청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청년부 수련회 이니만큼 또 가시면 뜨겁겠네요. 나의 가는 길 마커스 워십의 찬양 들으시고요. 이어서 러비임의 하나님의 시간 보내드릴게요.

창가에서 주님과 주일 아침 주님을 생각하며 나누는 묵상의 시간. 오늘은 김신정 교수의 윤동주의 오래된 노트 중에서 한 부분을

북한도 이주민의 후예였던 윤동주는 짧은 생애 동안 여러 지역을 이동하는 삶을 살았다. 그의 이동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에 그치지 않았다. 경계를 넘는 이동, 그 지역과 민족, 국가와 언어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여정이었다. 지금의 시점에서 돌아보면 1985년이 되어서야 중국 땅에서 일본인이 윤동주의 묘비를 발견한 일은 윤동주의 삶과 정체성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의 묘지가 대한민국의 경계 밖, 아니 한반도 바깥에 있다는 것. 오랜 세월 한국인이 방문할 수 없었던 장소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생애 동안 경계를 넘어야 했던 그의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그가 자필로 적은 원고 노트에는 그가 시를 짓는 매 순간 흔들리며 겪었을 고민과 선택의 시간을 상상하게 한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1937년작 나무에서 시인은 바람보다 먼저 춤을 추는 나무를 본다. 1941년작 서시에서는 잎새의 연약함에 주의를 기울이며 그 작은 생명체에 흐르는 힘을 함께 느낀다. 그는 조금씩 생명력을 소진해가는 약하디 약한 존재들을 향한 사랑을 노래했던 것이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윤동주의 서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부활의 서시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광복절 다음 날, 광복절 연휴라서 이렇게 오늘 윤동주를 돌아봤습니다. 찬양과 묵상이 있는 주일 아침 그대 창가에 이명희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동근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특히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해주신 교사 선생님들, 후원을 아끼지 않은 여러 성도님들, 감사와 함께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미랄 천관웅의 찬양을 청해주셨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조수아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신예숙님, 8월 15일 드디어 기다리던 제주 먼 곳에서 사돈이 오셔서 딸의 상견례가 있었어요. 그러시군요. 올가을에 결혼한다고 한 딸 상견례를 드디어 하신 거네요. 사돈 댁에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리고, 오늘은 오후에 한복 맞추러 가셔야 된대요. 어머나 세상에, 이제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차근차근 다 준비가 되어가는 거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청해 주셨어요. 영어 찬양으로 I know whom I have believed. 지젤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그에 앞서서 시드 토머스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합니다. Tell me the story of Jesus.

주일 함께합니다.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1부의 끝곡으로 창수님 정하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유턴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CBS 노컷 뉴스 듣고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2부로 돌아옵니다.

C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와 함께해 보세요.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0: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5: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한국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의 마지막 승부처인 서울 경기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 52.21%를 기록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보다 당권 경쟁에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권리당원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서울 경기 경선 결과에 따라 당권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순회 경선이 끝나면 민주당은 대의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내일 정기 전국 당원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6.25 전쟁 종식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는 남측 경축사에 대한 언급 없이 자국의 조국 해방의 날 기념행사 소식만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종전협상과 관련한 다자 논의를 임기 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군이 경고사격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주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여러 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은 지난해에도 군사분계선 인근 작업 과정에서 17차례 침범했지만 올해는 이번이 첫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16년 전 해산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가동되며 국가 차원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재산 환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 12월 3일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특별법은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설됩니다. 앞서 1기 조사위는 4년간 친일파 168명의 재산 2,359필지를 국가에 귀속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의 올해 상반기 평균 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며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0: 4대 시중은행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7,150만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2.6% 증가했습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7,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7,100만 원, KB국민은행은 6,900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6도, 습도는 89%입니다. CBS 뉴스 하유진이었습니다.
1: CBS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CBS 시투어 테마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소박의 찬양이었습니다. 조주홍님께서 신청하신 곡 주일 그대 창가의 이명입니다. 2부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샵 1212 우물정 1212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길게 쓰실 때 사진 첨부하실 때 100원 듭니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게시판에 로그인하고 글 올려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이어갈게요.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정관장은 왜? 로봇 회사도 아닌데 사람의 몸을 모델링하고, 모빌리티 회사도 아닌데 안전성 검사를 반복할까요? 모두의 건강에 과학적 솔루션이 될 수 있도록 정관장은 합니다. 과학적으로.
2: 안전성 검사 일부 제품의 한함.
3: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4: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영어 찬양으로 보내드렸어요.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리디아 워커의 찬양이었고요. 먼저 보내드린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세바스찬 뎀레이의 찬양이었습니다. 주일 그대 창가 이명입니다. 함께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창문님, 명희 아빠님 이렇게 보내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웬 아빠냐고요? 하시면서 적어주셨는데 아버님의 함자가 저와 같으신 거군요. 지금은 천국에 계시다고. 제 이름으로 인해서 아버님을 또 그리워하셨나 봐요. 주일 오후 성경 말씀 암송잔치가 있어요. 교회에서요. 하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보통 명희라는 이름 여성 이름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저는 두 번째네요. 이렇게 저와 성까지 같은 남자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오래전에 또 아는 언니가 남동생이 이명희라면서 저를 또 예뻐했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할렐루야 행복을 흐르게 하소서 하시면서 시와 그림의 임재 정해 주셔서 준비합니다. 이 곡은 동준님께서도 신청하신 찬양입니다.

주일에 함께한 그대 창가의 이명희입니다. 오늘 끝곡은 단오워십의 찬양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접속곡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0: CBS 1954년 전쟁 후 이 땅에 피폐한 영혼들을 위해 설립된 CBS 기독교 방송은 지난 70여 년간 방송을 통해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살리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이 시대, CBS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시간, 이 시간 정동제일교회의 주일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시면서 또 집에서 나오시기 전에 거울 한번 보고 나오셨습니까? 네,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겁니다. 저도 보는데요, 특히 주일 아침에는 거울을 조금 더 오래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야 되니까 옷매무새도 한번 보고 머리도 한번 보고 넥타이도 바로잡고 마지막으로는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가끔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 오늘 왜 이렇게 부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굴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옵니다.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도요, 상황에 따라 얼굴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평안하셨죠? 또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유달리 교회에서 사역이 많았던 날, 제가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정말 힘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 가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 저도 아무 말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소파에 멍하니 앉아서 한참 동안 가만히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만 그런 것은 아니시죠? 네, 저만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비슷할 겁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인의 얼굴이 있고요, 우리 집에서는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 또 부모의 얼굴, 자녀의 얼굴이 있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얼굴이 있고, 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교회 안에서 신앙인의 얼굴을 갖는 얼굴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여러 번 우리의 얼굴을 바꿔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얼굴은 참 잘 관리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진짜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야기하죠. 괜찮습니다, 저 잘 지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 앉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저 사실 안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사실 요즘 많이 힘듭니다. 저 아직도 그 사람을 품지 못했고요. 하나님, 저 사실 솔직히 두렵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주님 앞에서 진솔하게 꺼내놓아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괜찮은 부모처럼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얼굴을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면을 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느 순간 그 가면을 나 자신에게도 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면을 쓰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가면을 쓴 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상처받았는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분명히 마음은 두려운데 담대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찾아오게 되죠.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 나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가 만들어낸 모습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진짜 얼굴을 갖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과 마주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진짜 내 얼굴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가짜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도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가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본질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수건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수건은 우리가 쓰는 가면과 같은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말하는 수건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가려짐이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는 이 가려짐이라는 의미를 가져와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깊이 교제하고 내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서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이죠. 모세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을 감당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행동은 그의 얼굴에 수건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가져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출애굽기에서는요, 수건이 모세의 얼굴을 덮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제 수건이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입니다. 눈과 귀가 열려 있어도, 우리가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원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집에서 안경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집안을 한참 뒤지면서 찾습니다. 혼자서 안 되시니까 아내 권사님께, 여보 내 안경 못 봤어요? 하고 같이 찾기 시작하십니다. 소파도 들여다보고 식탁도 들여다보고 화장실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켜보던 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머리에 있는데요. 정작 가까운 곳에 있는데 찾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에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그대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 비를 기다렸던 농부는 은혜라고 말을 하고요, 지금 막 여행을 떠난 사람은 아쉽다라고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는 하나인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결국 사람은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통해서 현실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건이 얼굴이 아니라 마음을 덮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수건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는요, 상처의 수건이 있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그대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대로 보지 않고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죠. 상처가 하나님을 가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움의 수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몰라 걱정되고요. 건강이 염려됩니다. 직장과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합니다. 노후가 또한 염려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가리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수건처럼 이 인정이라는 것이 수건처럼 덮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좋은 부모라는 말을 들어야 하고 교회에서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하늘을 날 것 같다가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받는 자녀라고 말씀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갈채를 통해 갖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의 수건에 덮이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은 작게 느껴지게 되고 사람들의 시선은 크게 느껴지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수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덮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수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목사님, 예전에는 예배만 드려도 눈물이 났는데 이제는 큰 감동은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하는데 처음 믿었을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사라진 지 조금 오래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멀어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두꺼워졌기 때문이죠. 무심코 우리가 들었던 상처가 되는 말들, 반복되는 실패와 그런 두려움들, 그리고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의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한 겹 두 겹 쌓여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껍게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두꺼운 수건에 가려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영적 현실을 직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도 큰 은혜가 다가옵니다. 바울은 더 열심히 하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더 많이 봉사하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죠.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오직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을 맞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바울은 더 놀라운 선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아멘. 이 말씀을 보았더니 여기에서 나오는 변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입니다. 형태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행동을 고치는 수준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누구처럼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열심히 노력해서 변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면 변할 것 같고 더 열심히 봉사하면 변할 것 같고 더 많이 참으면 성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훈련도 정말 중요한 우리의 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노력하는 만큼 변화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래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자라납니다. 부모가 아이에 앞서서 자신의 앞모습은 어떻게든 꾸밀 수 있지만 뒷모습은 부모도 모르게 배워나오는 모습을 말합니다. 부모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정직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말한들 부모가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삶을 닮아갑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죠. 오랜 세월 함께하다 보면 놀랄 만큼 표정도 닮아가고 말투도 닮고 웃는 모습까지도 닮아갑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함께 시간을 오랫동안 많이 보낸 친구를 함께 닮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이 오랜 시간 바라보고 가장 깊이 마음을 두는 대상을 닮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내가 가장 오래 바라보는 그것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묻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이 처음 가보는 장소나 낯선 장소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주변을 먼저 보는 것 같지만 사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먼저 봅니다. 엄마의 얼굴이 웃고 있으면 아이는 안심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 있으면 아이도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긴장하게 됩니다. 장소도 그대로고요, 사람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바라보는 얼굴 하나가 달라지니까 아이가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믿음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상황들을 만납니다. 어느 날은 좋은 날도 있죠. 우리가 좋게 여겨지는 그런 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인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갑자기 닥친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문제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의 얼굴만 바라보게 되면 그 순간 문제에 눌리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다가왔을 때 사람들의 얼굴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문제가 다가왔을 때 나 자신의 얼굴, 나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에 낙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백성들은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성막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막는 하나님의 거룩한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몇 사람만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 새롭게 마주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변화의 출발점을 바라보는 것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삶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는 분들은 자신의 삶에서 낮출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 18절 마지막 말씀에서 바울은 끝에 이렇게 변화의 주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자주 분주하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아직도 이런 삶을 살아갈까? 왜 내 삶에는 아직도 반복되는 죄가 있을까? 왜 내 안에는 아직도 굳건한 믿음이 없이 염려와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될까? 그러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마음으로 앉아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화를 내는 자신의 삶을 보며 낙심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기도했으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아직도 염려가 많아서 스스로 실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품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어서 스스로 마음이 괴로운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우리의 부족함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의 주체는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이유는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빛났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얼굴이 빛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옛날처럼 우리의 얼굴에 광채로 빛을 내게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배어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품는 주님의 빛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나면요, 정말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은 크지 않는데도 위로가 되고요, 그분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곰곰이 떠올려 보면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투가 배어나오고요, 예수님의 시선이 묻어져 나오고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분을 통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저 모습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구나 라고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살아오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 가운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투를 보고, 우리의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실패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힘든 사람을 대하는 눈빛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제가 군생활할 때 제가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뭔가 다를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예수님을 닮은 삶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수를 용서하는 모습이 달랐고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달랐고요, 심지어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모습 가운데 죽음 앞에 섰을 때조차 소망을 잃지 않았던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았던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귀로 먼저 들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눈으로 복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믿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죄하기보다 품어줄 줄 아는 사람,
함께 경쟁하기보다

섬길 줄 아는 사람,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세상의 모든 소식 앞에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잃지 않는 그 한 사람, 오늘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가장 큰 울림을 주고 계속 마음에 남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함께 나눴던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말씀을 맺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은 자녀를 바라보고요, 어느 분은 건강을 바라보고요,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봅니다. 어떤 분은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어떤 분은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요, 지나간 과거를 바라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영역들이 수건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바울은 강력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한 광복기념 주일입니다. 81년 전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았습니다. 36년 동안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았고요, 우리를 나라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되찾고 우리의 언어를 되찾고 우리의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에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깊은 자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자유로워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만큼이나 한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사람의 인정에 매여있던 마음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상처와 두려움으로 붙들려있던 마음에서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가면을 쓰고 있던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 그 모습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광복기념주일에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민족 위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내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정동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0: CBS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0: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의 마지막 승부처인 서울 경기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 52.21%를 기록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보다 당권 경쟁에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권리당원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서울 경기 경선 결과에 따라 당권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순회 경선이 끝나면 민주당은 대의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내일 정기 전국 당원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16년 전 해산된 친일 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가동되며 국가 차원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재산 환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특별법은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설됩니다. 앞서 1기 조사위는 4년간 친일파 168명의 재산 2,359필지를 국가에 귀속했습니다. 6.25 전쟁 종식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는 남측 경축사에 대한 언급 없이 자국의 조국 해방의 날 기념행사 소식만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종전협상과 관련한 다자 논의를 임기 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 사진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도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글과 함께 판문점 방문 당시 사진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외교 치적을 홍보하는 동시에 향후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5일 레바논 남부 지역을 공습해 11명이 숨졌습니다. 이는 지난 6월 휴전 합의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도시 나바티의 일부와 이스라엘군 완충구역 내 알리 알타헤르 언덕을 타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남부지방에 25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풍랑과 강풍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 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도, 습도는 88%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2: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1: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2: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수나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 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1: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2: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에 흘러가면서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1: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건 예순 넘어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한 거야. 백발의 라이더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거 하나 있으신가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시작한 일, 망설였지만 막상 해보니 잘했다 싶은 일. 시작할 땐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그때가 가장 빠른 때였던 거죠. 마음 한구석에 미뤄둔 일 있다면 용기 내어 시작해 볼까요? 찬양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또 새로운 한 주를 열어보겠습니다. 주일엔 찬양으로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희수의 김동욱의 하루를 시작할 때,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주일에는 찬양과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인데 대체 공휴일이라서 주일을 보내는 마음이 더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주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요? 연휴 기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찬양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죠. 찬양과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하는 주일 백원경의 랄랄라 함께하고 계세요.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진아의 내가 매일 기쁘게, 히스가든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두 곡 함께했습니다. 백원경의 랄랄라, 주일에는 찬양과 묵상의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보 생각의 당당한 그대, 김관호 골든슈즈 듣고요. 주일 오전 묵상의 시간, 오늘의 겨자씨 나눌게요.

백원경의 랄랄라. 오늘의 겨자씨. 우리 아들 로렌츠가 7살 때였습니다. 로렌츠는 내가 일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카푸치노 한 잔과 신문을 앞에 놓고 드디어

잠시 안식을 취하는 시간. 하지만 내가 그렇게 쉴라 치면 로렌즈는 번번이 신문을 들추고 내 무릎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대뜸 신문을 옆으로 젖혀놓고 내 팔을 자기 배에 두르고는 푹신한 소파에 앉은 것처럼 등을 기대고 내 어깨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나는 피곤했지만 웃을 수밖에 없었죠. 로렌츠는 아빠의 휴식을 방해하는 것이 당돌한 행동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기가 내보이는 친밀감의 표현을 아빠도 싫어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 역시 알고 있었죠. 로렌츠의 장난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뢰의 행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아이들은 사랑하는 이를 신뢰합니다. 예수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의 겨자씨, 마틴 슬레스케이츠의 가문비나무의 노래에서 함께했고요. 이어드린 곡 파이디온 선교회 나는 예배자입니다. 노아의 천국은 마치였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 듣고만 있어도 절로 미소 짓게 되고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죠. 백원경의 랄랄라, 장윤영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The Universe.

장윤영 The Universe, 임송현 성경의 바람, C5 Worship의 밤이나 낮이나 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We Love의 공감하시네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평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TBS 창문을 열고 나 당신 곁에 CBS 라디오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0: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의 마지막 승부처인 서울 경기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 52.21%를 기록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보다 당권 경쟁에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권리당원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서울 경기 경선 결과에 따라 당권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순회 경선이 끝나면 민주당은 대의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내일 정기 전국 당원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16년 전 해산된 친일 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가동되며 국가 차원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재산 환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특별법은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설됩니다. 앞서 1기 조사위는 4년간 친일파 168명의 재산 2,359필지를 국가에 귀속했습니다. 6.25 전쟁 종식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는 남측 경축사에 대한 언급 없이 자국의 조국 해방의 날 기념행사 소식만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종전협상과 관련한 다자 논의를 임기 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속 미래지향적 협력과 실용외교 기조에 주목하며 역사 문제 비판을 피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무게를 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진 일본 중시 흐름과 양호해진 양국 관계가 연설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대북 메시지를 두고 도쿄신문은 기존 유화기조의 연장으로 본 반면 아사히신문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 탓에 관계 개선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짚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 사진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도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글과 함께 판문점 방문 당시 사진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2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1도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5: CBS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8: DS 대성하우징.
9: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0: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5: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0: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1: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손톱의 가로 길이는 1cm. 한 뼘은 보통 19에서 20cm쯤 되죠. 한 발 너비는 1m 남짓, 어깨 넓이의 2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길이를 측정하는 단위의 대부분은 우리 신체를 기준으로 생겨난 거라고 하죠.

밤 물을 잴 때도 그렇습니다. 손등을 넣어서 눈대중 하는 게 밥솥에 새겨진 눈금을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하고요. 옷장에 옷을 걸 때도 옷과 옷 사이를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 낭낭하고 여유 있게 걸어두는 게 좋다는데요. 그러고 보면 사람의 몸이야말로 정교한 눈금자인 동시에 정확한 시계라는 생각도 들어요. 휴일이 되면 저절로 알아서 눈이 늦게 떠지고 몸이 조금 풀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Heart, Mind and Soul, L.D. Barge의 곡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시작했고요. 저는 이지민 DJ입니다. 우리 몸이야말로 정교한 눈금자인 동시에 정확한 시계고 또 간편 달력이라는 걸 오늘 같은 휴일에 특히 더 실감하는 것 같아요. 왜 늦도록 뒹굴거려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 느긋함이 얼마든지 허락되는 주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저는 스페셜 DJ 이지민이고요.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12시부터 2시간 여러분 함께 했는데요. 오늘이 그 약속된 마지막 시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의 해피송 지금 막 출발을 했습니다. 저는 이지민 DJ이고요. 여러분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실 거죠?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

0: 베네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6: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바비 콜드웰이 부른 Heart of Mine 방금 들으신 곡이었고요. 앞에서 레이베이의 I Wish You Love 베네시티님 신청곡이어서 조앤나 왕의 Lost in Paradise

아이스까지 전했습니다. 5528번으로 지금 진행하는 DJ 이름 알려주세요. 이번 주 휴가를 간 유지수 DJ 대신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지민 DJ입니다. 라디오가 오랜만이어서

원래는 엘튼 존의 곡이죠. 데니어. 코파는 곰돌이 님이 윌슨 필립스로 청하셔서 전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이었고요. 앞에서 텐샵의 유 띄었습니다. 줄리 님이 지민님 안녕하세요. 운전하다 세워놓고 인사합니다. 남은 오후도 화이팅입니다 하셨고 지민님 여기 대구에서도 출석 체크해요. 반가워요. 3676번으로 또 점심밥 먹으면서 잘 듣고 있다고 알려주신 7224님 함께하고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여유로운 주일 되시길 바랄게요. CBS 표준 FM 해피송 1부 같이 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해피초이님 골라주셨어요. 스티비 원더의 노래입니다. Part-time Lover.

스티비 원더의 파트타임 러버 앞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곡 이어졌습니다. 쿨 앤 더 갱의 Get Down On It, ELO의 Don't Bring Me Down, 메이띵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지난 월요일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서 수리업체 두 군데가 와서 겨우겨우 어제 고쳐서 10일 만에 편하게 전기 사용하면서 꿀잠 잤습니다. 그동안 잘 견딘 식구들 대견하고 전기 하나 무사히 들어오는 일상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런 제 평범한 일상 너무

좋습니다. 해피바하님. 와, 그러게요. 요즘 같은 때 전기가 나가서 정말 너무 고생하셨네요. 사실 집에서 전기가 안 되면 우리가 뭐할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나요? 10일 동안이면 진짜 긴 시간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이 한여름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며칠 전에 좀 비슷한 기분을 느꼈거든요. 전기가 들어오고 냉장고만 잘 돌아가도 행복한 일상 공감이 됩니다. 한설로님 청하신 레인보우의 곡 함께 들을게요. The Temple of the King.

The Temple of the King, Rainbow의 곡이었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저는 이지민 DJ이고요. 1부 마지막 곡은 바람돌이 피라님께 띄웁니다. 데미스 루소스, 스탠바이 미 남겨드리고요. 뉴스 뒤에 2부에서 만날게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5: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6: IH 인천도시공사.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

0: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의 마지막 승부처인 서울 경기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 52.21%를 기록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보다 당권 경쟁에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권리당원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서울 경기 경선 결과에 따라 당권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순회 경선이 끝나면 민주당은 대의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내일 정기 전국 당원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직장 갑질 119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4%가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출산휴가나 노조 가입 등 법적 권리 행사마저 제약받는 등 기간제 차별이 단순 임금 격차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심화한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기간제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16년 전 해산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가동되며 국가 차원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재산 환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특별법은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설됩니다. 앞서 1기 조사위는 4년간 친일파 168명의 재산 2,359필지를 국가에 귀속했습니다. 6.25 전쟁 종식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는 남측 경축사에 대한 언급 없이 자국의 조국 해방의 날 기념행사 소식만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종전협상과 관련한 다자 논의를 임기 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속 미래지향적 협력과 실용 외교 기조에 주목하며 역사 문제 비판을 피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무게를 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에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7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4.6도, 습도는 91%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2: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대한민국 중심 언론 CBS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열어갈 경력사원을 모집합니다. 지난 70여 년간 미디어 변혁에 앞장서왔던 멀티미디어 그룹 CBS. 더 큰 변화와 도약에 함께할 새로운 인재들을 기다립니다.

0: 모집 분야는 서울과 경인의 기자, 프로듀서, HR 부문이며 지원서 접수 기간은 8월 4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선발 분야와 자격 요건, 전형 방법은 C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 02-6925-4136.
1: 1시 5분입니다.

0: 1644님의 신청곡 아바 The Winner Takes It All 띄웠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저는 이지민 DJ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관절

닉네임 핫종님, 말랑콩떡님 같은 곡을 들려달라고 하셨는데요. The Weeknd, I Feel It Coming 이었습니다. 앞에서 두 곡의 신청곡 연이어서 전했어요. 0710번으로 신청해 온 런던 보이즈의 My Love, 립싱크의 Funky Town, 6729님께 띄워드렸습니다. 3071님, 도서관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한가로이 있네요. 보고 싶었던 책 마음껏 보고 음악도 실컷 듣습니다. 연휴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문자네요. 보보스님, 지민 아나운서 대타 방송 수고 많습니다. 점심 먹고 산책하며 편안함 즐기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시간이 날 때 즐기는 게 아니라 가끔은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여유를 즐겨야 하는 것 같아요. 왜 저희 오프닝 나눴던 것 중에서 아스팔트 틈새로 자라난 들꽃 이야기 했던 게 이번 주에 기억에 남는데 여러분들 일상의 틈새로 라디오가 팝송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유재수의 해피송 이지민 DJ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Locked Away, RCT의 곡 이어집니다. 아담 리바인이 함께 했어요.

스윗 디스포지션의 템퍼 트랩, 부엔 까미노님의 신청곡이어서 트레인의 드라이브 바이까지 전했습니다. 일상이라님이 저도 스페셜 DJ 응원해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글을 써보네요. 와, 모든 시작이 가장 처음이 제일 어려운 건데 처음 이렇게 글을 남긴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또 응원을 하려고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 엄청난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권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하루 종일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3433번으로. 오, 이 복권 가게라고 하니 해피송 같이 듣는 분들께 행운을 좀 가득 주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6707님, 신이님이 신청하신 웨스트 라이프의 My Love 이어집니다.

웨스트라이프의 My Love 앞에서 소개해 드렸고요. 후리지아 향기님 청하신 Family of the Year의 Hero, NSYNC의 I Want You Back 보냈습니다. 0569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해피송 고정시켜놨습니다. 9848님 주파수 고정 감사합니다. 또 고장난 라디오를 드디어 고쳤는데 지민님 목소리 들리네요. 0541번으로 새로 태어난 라디오로 듣는 해피송이네요. 라디오를 또 라디오 기계를 통해서 들을 때 맛이 있죠. 이어지는 곡은 셀린 디온과 안드레아 보첼리가 함께 부릅니다. The Prayer 들려드릴게요.

One Moment in Time. 위트니 휴스턴의 곡이었고요. 7311님이 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 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제 마지막 곡 한 곡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잠깐 왔다 가는 DJ인데도 정말 해피송 청취자분들이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응원도 많이 보내주셔서 마지막까지 즐겁게 보내다가 갑니다. 미네르바의 여름님 신청하신 소미노 로시의 솔로 아이 우나 바람이 오직 나만을 위해 있어주오 오늘 끝곡으로 남기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원하실 때. 이지민 DJ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2: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1: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3: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1: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5: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8: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16년 전 해산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가동되며 국가 차원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재산 환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자

0: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특별법은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설됩니다. 앞서 1기 조사위는 4년간 친일파 168명의 재산 2,359필지를 국가에 귀속했습니다. 6.25 전쟁 종식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는 남측 경축사에 대한 언급 없이 자국의 조국 해방의 날 기념 행사 소식만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종전 협상과 관련한 다자 논의를 임기 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속 미래지향적 협력과 실용 외교 기조에 주목하며 역사 문제 비판을 피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무게를 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진 일본 중시 흐름과 양호해진 양국 관계가 연설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대북 메시지를 두고 도쿄신문은 기존 유화 기조의 연장으로 본 반면 아사히신문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 탓에 관계 개선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짚었습니다. 직장 갑질 119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4%가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출산휴가나 노조 가입 등 법적 권리 행사마저 제약받는 등 기간제 차별이 단순 임금 격차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심화한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직장 갑질 119는 기간제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간제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의 올해 상반기 평균 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며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7,150만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2.6% 증가했습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7,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7,100만 원, KB국민은행은 6,900만 원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 사진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도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글과 함께 판문점 방문 당시 사진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거 외교 치적을 홍보하는 동시에 향후 북미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15일 레바논 남부 지역을 공습해 11명이 숨졌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4.3도, 습도는 91%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2시 5분입니다.
5: 송인찬의 어떤 가요?

8월 16일 일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곡은요.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이승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Song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아, 이승민님이 이 사연을 보내주시면서 취업도 안 되고 1년 동안 취준생으로 있어서 너무 서운한 요즘입니다 라고 하면서 위로의 곡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가 꼭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에는 우리 송편님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처 소개하지 못한 사연들 저희가 다 차곡차곡 잘 모아두고 있고요. A면에서는 특급 AS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콩콩찬찬 노래 디깅 오늘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송편님이 보내주신

0: 사연과 신청곡을 딥하게 한번 파보고 그 곡의 또 연결고리를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잠시 후에 한번 만나볼게요.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제주 삼다도 복댕이님의 신청곡 클론 꿍따리 샤바라 그리고 아비가일님의 신청곡 왁스 오빠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콩콩찬찬 한번 가볼까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송인 찬에게 보낸 신청곡 솔찬히 이어봤습니다. 콩콩 찬찬 노래 디깅. 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또 같은 노래를 듣더라도 느끼는 바가 각자 다르고 이 노래 하나에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엮어 갈 수 있구나. 이 코너를 통해서 매번 그 점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런 기분 우리 송편님들도 함께 느껴주시기 바라면서 콩콩찬찬 노래 디깅 오늘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봅니다. 5610번님의 사연입니다. 덥다 덥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3개월 후면 겨울 대비 김장하게 생겼어요. 이제 춥다 춥다 그러겠죠. 남은 여름 잘 만끽해봐요. 신청곡 듀스의 여름 안에서. 아, 이제 진짜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사실 이 여름 노래들은 진짜 뭐 언제 들어도 좋지만 특히나 여름에 들었을 때 그 감정,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유명한 곡으로 한번 이어봤는데요. 5610번님의 신청곡 듀스의 여름 안에서에서 저는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한번 이어볼 거고요. 우리 PD님은 또 어떤 여름 명곡을 이었을지 노래로 함께해 주시죠.

0: 잘 자요.
1: 듀스 여름 안에서 싹쓸이 다시 여기 바닷가 그리고 피디님의 선곡이었습니다. 싸이의 뜨거운 안녕. 이제 여름 날씨가 가고 있으니까 이 추억과 여름에 있었던 일들 모두 뜨거운 안녕 하자는 거죠. 자,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6250번님 신청곡을 Take Me Now 루나의 곡으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신청 이유가 아 이게 정말 좋은 노래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아쉬워요. 사람들도 이 노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서 신청해요 라면서 루나의 Take Me Now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디깅한 우리 PD님 곡은요 선미의 블루인데요. 작년에 나온 싱글 앨범이 블루의 타이틀곡입니다. 밴드 사운드가 굉장히 돋보이는 곡인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고요. 저는 노래의 어떤 멜로디, 그 느낌 자체에 조금 더 중심을 둬서 디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Take Me Now 그리고 선미의 블루 이어서 제가 고른 노래까지 세 곡 함께 만나보시죠.

루나의 Take Me Now, 선미의 Blue, 그리고 저는 여자친구의 유리구슬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루나의 Take Me Now를 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몽환적이고 뭔가 오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루나의 목소리와 약간 배경에 깔리는 전자음 이런 것들의 합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리구슬도 이 여자친구의 목소리 그리고 전자음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방금 PD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데요. 이 루나의 Take Me Now가 지금 CBS에서 최초로 나가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6250번님 덕에 이 CBS에서 또 좋은 노래를 선보일 수 있게 된 거죠. 네, 좋은 노래 추천해 주신 6250번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해피 라디칼님의 신청곡 폴킴 커피 한잔 할래요. 그리고 메이플피카님의 신청곡이에요. 우효 꿀차.

오효 꿀차였고요. 그 전 곡은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송이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은 구구코님의 신청곡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혜경의 바보입니다. 저희는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TBS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레인보우.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6: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16년 전 해산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가동되며 국가 차원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재산 환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특별법은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설됩니다. 앞서 1기 조사위는 4년간 친일파 168명의 재산 2,359필지를 국가에 귀속했습니다. 직장 갑질 119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4%가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0: 특히 출산휴가나 노조가입 등 법적 권리 행사마저 제약받는 등 기간제 차별이 단순 임금 격차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심화한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기간제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가 숨진 고 서영철 대표의 빈소를 차리기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 설치를 시도하면서 서울시와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투쟁을 이어오다 지난 11일 향년 69세로 숨진 서 대표는 생전에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 광장에서 투쟁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어 피해자 단체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그리고 중단된 진상규명 제기를 촉구하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습니다.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의 올해 상반기 평균 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며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 시중은행 직원 1인당 평균 급여는 7,150만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2.6% 증가했습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7,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7,100만 원, KB국민은행은 6,900만 원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의 마지막 승부처인 서울 경기 경선이 오늘 열립니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 52.21%를 기록하고 있는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보다 당권 경쟁에 앞서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권리당원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서울 경기 경선 결과에 따라 당권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순회 경선이 끝나면 민주당은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내일 정기 전국 당원대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싱가포르 회담 사진을 올린 데 이어서 이번에는 판문점 방문 당시 사진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4도, 습도는 90%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 깃을 거의 수직으로 치켜듭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치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 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8: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8월 16일 일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곡은 쿨의 나라 나라 5868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0807번님 처음 알바 왔는데 큰 사고를 쳐서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는 중입니다. 위로해 주세요. 아 근데 사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딨나요 이게. 아 저는 근데 분명히 조금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카타리나 월드님, 송디 진행을 참 맛깔스럽게 하시네요. 쭉 잘 청취할게요. 그렇죠? CBS 표준 FM 오후 2시 5분부터 4시까지 오후의 나른함을 날리는 텐션 찬스. 송이찬의 어떤가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산청바라기님, 몇 년 전 지역축제 때 방송 동아리에서 처음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너무 긴장해서 원고의 상당 부분을 스킵해서 자연스럽게 수습하느라 땀 뻘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또 긴장하면은 막 대본도 잘 안 보이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배운 건데 이 행사 진행이든 뭐든 이 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라고 합니다. 문제라는 말을 내가 하는 순간 그게 문제가 되고요. 그냥 물 흐르듯이 넘어가면 아무 일도 없던 게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방송 실수를 많이 했을 수도 있지만 실수라고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송편님들은 모르고 넘어가시는 거죠.

이주원 아껴둔 사랑을 위해 그전 곡은 이신 나의 너에게였습니다. 인절미님은 며칠째 선풍기 에어컨 없이 지내도 될 만한 날씨에 이렇게 가을이 오는 건가 착각하게 되네요. 매일매일 하늘은 참 예쁘네요. 아, 근데 제가 옛날에는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뭔가 요즘은 어느 날 그냥 하루를 기점으로 갑자기 더워졌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막 추워지고 이게 좀 격차가 큰 것 같죠. 근데 제가 옛날에는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옛날에는 어땠나요, 송편님들? 이거 좀 아시는 분들은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추사랑님은 송디 혹시 다이어트 중이신가요? 살 빠진 것 같아요. 아, 일단 저희 집에 체중계가 없어가지고 정확히 살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러닝을 또 꾸준히 하고 있긴 해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제 퇴근하고 나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추사랑님께서 제대로 보신 게 맞을 수 있다는 점. 초코라떼님의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오마이걸 한 발짝 두 발짝.

오마이걸 한 발짝 두 발짝 그리고 그 다음 곡은 샘송님의 신청곡 라붐 상상도하기였고요. 마지막으로 들은 곡 파이프라인님의 신청곡 소녀시대 힘내였습니다. 고메님은 오늘은 병원에서 즐겁게 대기하고 있어요. 와이프가 우리 둘째를 출산 예정이에요. 좋은 소식 기다립니다. 설레고 기쁘고 긴장되기도 해요. 아, 둘째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그 병원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이 아빠의 마음이라는 게 뭐 설레고 기쁘고 긴장된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사실은 그 더 말할 수 없는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무언가가 있겠죠. 둘째야, 아빠가 기다린단다. 아내분과 아이 모두 건강하길 기도드릴게요. 3962번님, 5월 4일에 할머니가 됐습니다. 봐도 봐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바르고 건강하게 키울게요. 와, 3962번님도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할머니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사랑이랑 또 조금 다르잖아요. 네, 물물물님의 신청곡입니다.

비투비 그리워하다 그전 곡 잭스키스의 아프지 마요 물물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신청하면서 사연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집 설거지 담당은 남편이에요. 갱년기 관절염에 걸린 저 대신 설거지를 맡아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너무 아파서 악수도 제대로 못해서 시작된 일인데 남편은 하다 보니 설거지가 딱 자기 취향이래요. 뽀드득 뽀드득. 그릇을 닦다 보면 기분도 개운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린다고요. 아, 그런데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괜히 그러는 것 같아서 고맙고 또 미안하네요. 아, 근데 분명히 이제 남편분께서 티를 안 내려고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지만 남자들이 또 은근 그렇게 약간 뽀득뽀득한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로션이나 선크림 같은 걸 잘 안 발라서 또 혼나기도 하죠. 이어지는 곡입니다. 아기상어님의 신청곡이에요. 정승환 이 바보야, 박효신 좋은 사람, 임창정 내가 저지른 사랑까지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1: 사이버대학교.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세종사이버대학교.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티톡스 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키드 8773번님이 50대 중반이 넘으니까 건강 염려증이 생기네요. 50대 아줌마들을 위해 노래 한 곡 신청합니다 하면서 신청해 주신 김민종의 하얀 그리움으로 오늘 비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SBS
1: 이야 선생님 정말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딱 보니까 물도 아주 까다롭게 드시는 거 맞죠? 그 어렵다는 ISO 22000 국제 인증을 받고 24시간 자동 감시 시스템으로 실시간 수질 정보까지 공개, 또 집집마다 수질 검사 결과를 직접 알려주는 그런 정을 마시는 거 맞죠?
2: 아니요, 집에서 인천 하늘수 마시는데요.
1: 맞네 맞네, 물 선택 제대로 하시네요. 환경보호도 하시고.
2: 네? 무슨 보호요?
1: 환경보호요. 성인 한 명이 1년 동안 인천 한우수를 마시면 나무 쉬운 한 그루 심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
2: 인천 한우수가 그렇게 좋아요?
1: 네, 그렇게 좋아요. 현명한 인천 시민이라면 인천 한우수.
3: 더 깐깐한 수돗물 인천 한우수.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4: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5: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6: IH 인천도시공사.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16년 전 해산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가동되며 국가 차원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재산 환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특별법은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설됩니다. 앞으로 1기 조사위는 4년간 친일파 168명의 재산 2359필지를 국가에 귀속했습니다. 직장 갑질 119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4%가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출산휴가나 노조 가입 등 법적 권리 행사마저 제약되는 등 기간제 차별이 단순 임금 격차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심화한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직장 갑질 119는 기간제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간제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에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가 숨진 고 서영철 대표의 빈소를 차리기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 설치를 시도하면서 서울시와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투자

0: 생을 이어오다 지난 11일 향년 69세로 숨진 서 대표는 생전에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 광장에서 투쟁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피해자 단체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그리고 중단된 진상규명 재개를 촉구하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습니다. 6.25 전쟁 종식을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 매체는 남측 경축사에 대한 언급 없이 자국의 조국 해방의 날 기념행사 소식만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며 종전 협상과 관련한 다자 논의를 임기 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속 미래지향적 협력과 실용 외교 기조에 주목하며 역사 문제 비판을 피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무게를 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이어진 일본 중시 흐름과 양호해진 양국 관계가 연설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대북 메시지를 두고 도쿄신문은 기존 유화 기조의 연장으로 본 반면 아사히신문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 탓에 관계 개선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짚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7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4.5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CBS 시투어 테마 여행 세 번째. 10월 14일 즐기기 딱 좋은 나트랑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에 신나는 호핑 투어, 머드 온천, 마사지, 5성급 리조트와 모든 식사가 포함된 완벽한 3박 5일. 국가대표 출신이자 러닝바이블 저자인 함현식 코치와 1대1 맞춤 해변 러닝까지. 이 모든 것이 97만 원. 10월 14일 나트랑에서 만나는 완벽한 힐링 지금 예약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8: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9: 행복한 일이 생겨야 행복해지는 줄 알지만 가끔은 순서가 반대인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좀 좋아지고 나면 별것 아닌 일에서도 좋은 걸 찾아내게 되니까요. 오늘 하루도 대단한 일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작은 것 하나 기분 좋게 받아들여보면 어떨까요? 날이 좋으면 좋은 대로, 음악이 좋으면 음악 좋은 대로. 오늘은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쪽으로 한 발짝 가보는 겁니다. 투게더예요. 해피걸.

0: 투게더의 해피걸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즐겁게 이 음악들을 즐기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라이커님들이 좋아하시는 음악, 인기 있는 음악, 또 들썩들썩하는 음악, 감성 충만한 음악까지 다 들려드릴게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립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7: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절.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3: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사랑하지 형님과 조광래님 신청곡이었어요. 시카고의 Saturday in the Park. 그리고 이동환님 신청곡 스티브 밀러 밴드의 아브라카다브라. Three Dog Night의 Black and White까지 띄워드렸습니다. 5217님, 집 대청소하고 라이키팝 볼륨 높여서 바람 맞으면서 들으니까 최고의 휴가 같아요 하셨네요. 이게 또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어요. 청소 싹 하고 이렇게 앉아서 음악 듣고 하는 거. 그쵸? 고생하셨겠어요. 아이고, 푹 쉬십시오. 이제 자유시간입니다. 피터 폴 앤 메리의 팝, 그리고 캐럴 키드의 When I Dream 들어보자.

오늘 오프닝도 그렇고 첫 곡도 그렇고 그 뒤에 제가 전해드렸던 말도 그렇고 행복에 대한 얘기 나눴잖아요. 그래서 우리 라이커님들 행복만 하셔라 하는 마음으로 세 곡 띄워드렸어요. 5040님 청해주신 Pharrell Williams의 Happy였고요. Bobby McFerrin의 Don't Worry, Be Happy 그리고 모카의 Happy까지 Happy 삼총사였습니다. 계속해서 우성희님 신청곡이에요. Bob Dylan의 Like a Rolling Stone.

하효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1부 끝낼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토요일과 주일, 이렇게 주말은 2시간 동안 함께하는 거 아시죠? 1부 마지막 곡은 Barclay James Harvest의 Poor Man's Moody Blues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 듣고, 뉴스 듣고, 2부에서 만나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5: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4: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6: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4: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8: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9: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0: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9: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0: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1: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5: 경향신문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국 순회 경선이 오늘 서울 경기 지역 경선을 끝으로 내일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 52.21%를 기록한 김민석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 상황에서 권리당원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서울 경기 경선 결과에 따라 당권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대의원 투표를 진행한 뒤 지난 14일과 15일에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더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6년 전 해산된 친일 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가동되며 국가 차원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재산 환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3일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특별법은 친일파 후손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신설됩니다. 앞서 1기 조사위는 4년간 친일파 168명의 재산 2,359필지를 국가에 귀속했습니다. 직장 갑질 119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0.4%가 기간제와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출산휴가나 노조 가입 등 법적 권리 행사마저 제약받는 등 기간제 차별이 단순 임금 격차를 넘어 구조적 문제로 심화한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직장 갑질 119는 기간제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간제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가 숨진 고 서영처 대표의 빈소를 차리기 위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 설치를 시도하면서 서울시와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투쟁을 이어오다 지난 11일 향년 69세로 숨진 서 대표는 생전에

0: 장례를 치르지 말고 광화문 광장에서 투쟁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피해자 단체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책임 인정, 그리고 중단된 진상규명 재개를 촉구하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습니다. 오늘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이주노동자와 금속노조 관계자 등 250여 명이 모여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HD 현대중공업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인한 기본급 삭감과 시간외 근무 의무화를 규탄하며 나쁜 계약 철회와 노조할 권리 쟁취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까지 행진을 이어가며 사업장 변경의 자유와 재고용 보장 등 노동 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찍은 2019년 판문점 회동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4.8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5: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4: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0: 지금 시각 5시 5분입니다. CBS

하효진의 라이키팝 2부 열며 함께 들은 곡은 CCR의 Who Will Stop the Rain 6679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고 싶은 노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라이키팝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참고해 주시고요. 레인보우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소리 질러!

카일리 미노그의 Can't Get You Out of My Head였고요. 로라 브래니건의 Gloria, 5284님 신청곡, 그리고 왕서방님이 보내주셨어요. 스티비 원더의 Sir Duke였습니다. 아, 김서희님, 오늘 저녁은요 가래떡으로 떡볶이 하려고 준비하면서 라이키팝 듣고 있어요. 캬, 맛있겠다. 가래떡 떡볶이. 와, 아들은 친구랑 영화 보러

나갔고요. 남편은 낮잠 자고 저는 막내딸이랑 둘이 음악 속에 빠져봅니다 하셨네요. 어머, 너무 좋으시겠어요. 제가 음악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퐁당 빠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상록수님도 팝이 고파서 왔어요 하셨어요. 진짜 우리 라이커님들 청취자분들 보면 팝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저보다 훨씬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또 배우고 있어요. 좋아하시는 곡 많이 들려드려야죠. 5359님 청해주셨습니다. 핑크 마르티니의 Splendor in the Grass. 그리고 382 하나님 보내주셨네요. Lighthouse Family의 Hi.

존파의 나리 나리였고요. 분덜리희님 신청해 주셨어요. 큐브스의 She's a Beauty 함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청곡이에요. 심현호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레드 제퍼틴의 Stairway to Heaven 그리고 미카의 해피엔딩 들어보자.

이 곡 참 좋지 않아요? 뭔가 이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느낌? 미카의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하유진의 라이키팝 주말 2시간 동안 함께했는데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이제 오늘 순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제네 맨체스터의 Tomorrow's Memories 준비했어요. 여러분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은 월요일인데 또 쉬는 날이니까 혹시 일하시는 분들은 힘내시고요. 제가 함께할게요. 참고로 저도 일합니다. 내일도 라이키팝 놀러와주세요. 청취자 라이카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TB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0: 이마트 하이퍼트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1: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8월 16일 주일 주말은 CBS 조태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전당대회 마지막 순회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새 지도부의 윤곽도 최종적으로 드러납니다. 이번 전당대회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후보들사의 신경전은 경선 뒤 다시 봉합할 수 있겠느냐는 걱정이 나올 정도였고 정책과 비전의 경쟁보다는 과거와 정통성을 따지는 이른바 파묘 논쟁이 더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그 날선 경쟁도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는데요. 누가 승자가 되든 한 정파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집권 여당을 이끌 지도부라는 무게를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출렁이는 주식시장, 녹록지 않은 대외 환경까지 집권 여당이 풀어야 할 현실의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부의 상처를 보듬고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는 일. 전당대회는 내일 끝나지만 새 지도부의 진짜 책임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말엔 CBS 첫 곡 레이디 가가가 부르는 포커페이스 듣고 시작합니다.

0: 주말엔 CBS 조태임 기자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사연과 신청곡,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몇 분 뽑아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고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이 여름밤에 어울릴 만한 특별한 공연 초대 선물 준비했는데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세종 체인버홀에서 다음 소리 국제음악제가 열리는데요. 프랑스와 남미, 한국의 동시대 창작음악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9일 수요일은 프랑스, 20일 목요일에는 콜롬비아 현악사중주단 큐아르테가 내한해 남미와 한국의 음악을 들려드리고요. 21일에는 서울을 주제로 한국 전통음악과 서양악기, 전자음악으로 풀어낸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어제 신청 못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8월 20일과 21일 공연에 청취자 여러분 초대합니다. 1인 2맥씩 드릴 건데요.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말머리 공연 글자 쓰신 뒤에 희망하는 공연 날짜 8월 20일이나 21일 날짜 지정해서 보내주세요. 공연 신청은 꼭 문자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뽑아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현장 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관전.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 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14일 그랜드 오픈 1533-0589 동일 하이빌.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5: 기분 전환 딱 필요할 때 있죠? 그럴 땐 멀리 말고 가볍게 수원으로 오세요. 걷고 보고 찍고 맛보고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을 따라 걷는 역사여행, 행궁동 골목에서 즐기는 미식여행, 도시 곳곳에서 만나는 축제와 문화까지 발길 닿는 대로 코스가 되고 손길 닿는 곳마다 인생샷이 되는 하루. 계획 없이 와도 오늘 참 괜찮았다 웃게 될 거예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 당신을 위한 도시 수원. 수원 for you.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6: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7: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현장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곽 기자 오늘 의상이 평소와 달라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 여쭤보니 오늘 그 민주당 전당대회 다녀오셨다고요.
1: 네,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0: 네, 어때요? 마지막 순회 경선이잖아요. 서울 경기.
1: 확실히 지지자분들도 네. 많이 모여 있었고 특히나 아무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네. 이 서울은 또 이제 바포가 정청래 후보의 지역구잖아요. 아. 그래서 정청래 후보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약간 3, 400명 정도 그리고 네. 김민석 후보랑 송영길 후보 지지자분들은 함께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한 4, 500명 정도 됐는데 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제 정청래 후보 딱 와서 이제 팔뚝 이렇게 한번 해주니까 이렇게 박수 치면서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 아. 특히나 조금 특이했던 거는 정청래 후보 지지자분들 중에는 노란색을 입고 온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0: 아,
1: 뭐 노사모가 네네, 쓰여 있다거나 그쵸, 그쵸. 뭐 노란색 네. 바람개비라든가 확실히 좀 그런 바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김민석 후보, 송영길 후보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네. 서로 이제 응원고도 외치고 홍보하는 아, 그런 모양새가 많이 보였습니다.
0: 네, 이제 오늘 결과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어제까지 결과를 한번 짚어볼게요. 어제 호남에서 있었던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차지했어요.

0: 네,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 최대 텃밭인 호남에서 과반 득표로 압승했습니다. 네. 전남 광주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57.04%를 얻어서 31.84%에 그친 정청래 후보를 25.20%포인트 차이로 앞선 겁니다.
1: 그러니까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차이를 벌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호남에서 강할 것이라는 예측은 많이 나왔지만 과반을 또 이 정도 그러니까요. 격차로 할 것이냐는 네. 좀 특이했죠. 네. 특히 전북까지 합친 호남 전체 득표율도 김민석 57.54, 정청래 32.65, 송영길 9.81%였습니다.
1: 네.
0: 김민석 후보는 결과 발표 뒤 호남의 큰 지지는 민주주의와 도약 성장에 대한 염원이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응원과 격려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국정 성공을 위해 절박하게 뛰겠다라고 했는데요. 호남에서는 세 후보 모두 연고를 내세우며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당정 안정 그리고 이재명 정부 뒷받침을 강조했던 김민석 후보 쪽으로 표심이 크게 쏠렸습니다.
1: 네, 그 누적에서도 1위 자리를 굳히면서 지금 승기를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와요.
0: 네, 호남 경선 전에도 김민석 후보가 46.01%로 1위를 하긴 했는데 정청래 후보가 44.53%였으니까 네. 1.48%포인트밖에 앞서지 그러니까요.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호남 압승으로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현재 격차를 보게 되면은 누적 득표율 기준 김민석 52.21, 정청래 38.14%로 14.07%포인트였습니다. 당권 경쟁 주도권 김민석 후보가 가져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는 하는데 네. 물론 당연히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에 승기가 어느 정도 기운 것은 맞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는 수도권 권리당원 비중도 역시 매우 크고요.
1: 그러니까 38%잖아요.
0: 네, 여기에 네. 대의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다들 예상하는 게 수도권은 박빙 아니면 뭐 정청래 후보가 박빙 우세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결과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그 호남 선거에서는 최고위원 후보 순위도 좀 변화가 컸어요.
0: 네, 박선원 후보가 호남의 힘으로 누적 1위로 올라섰습니다. 1위가 바뀐 건데요. 네. 호남 경선에서 박선원 후보가 18.53%로 1위, 서미아 후보가 16.86%로 2위였습니다. 네. 최민희 후보가 14.79%로 3위에 그쳤고요. 김용 후보가 13.63%로 4위, 그리고 이성윤 후보가 13.04로 5위였습니다. 이성윤 네. 후보도 연고지가 호남이죠. 누적으로는 그래서 박선원 후보가 최민희 후보를 제치고 1위가 됐고요. 최민희 네. 후보가 2위, 서미아 3위, 김용 4위, 한민수 후보가 누적 5위로 당선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최민희 후보가 한 단계 내려가고 한민수 후보도 3위에서 5위로 밀린 상황인데요.
1: 네.
0: 반대로 박선원, 서미아 후보가 약진하면서 최고위원 경쟁도 마지막까지 혼전 양상이 됐습니다.
1: 네, 최고위원 선거도 당대표 선거보다 진짜 뜨거운 것 같아요. 지금 수석이 누가 될 것이냐, 뭐 5위가 누가 될 것이냐 이 싸움인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수도권 합동 연설에 이어서 내일은 이제 국민 여론조사까지 합성하는 이제 최종 발표가 나오게 되잖아요.
0: 네. 오늘 오전 경기 수원에서 먼저 경기도 합동연설회가 있었고 지금 고양 킨텍스에서 합동연설을 마치고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 경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체 권리당원의 38%가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일단 전국순회 경선은 투표가 발표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그런데 내일 대전에서 최종 승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1: 네.
0: 지금까지 권리당원 투표를 다 합쳐서 그러니까 대의원 투표까지 더해서 당원 투표가 70%를 차지를 하고 국민 여조 이제 야당 지지층은 배제를 하고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합쳤을 때 30%를 합산해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1: 네.
0: 여기서 만약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선호 투표를 적용을 해서 3위 후보를 선택했던 투표자의 차순위 선택까지 반영해 당대표를 결정하게 됩니다.
1: 지금 전당대회 그 경기 서울 지역 투표율이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뭐 지금 짧게 들어온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박빙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조금 이따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뜨거운데요. 수도권 쪽은 뜨거운데 네. 이 상황 제가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2010년 이후에 사라진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이 16년 만에 올 연말부터 재가동된다고요?
0: 네. 16년 만에 부활됩니다. 지난 네. 5월에 국회를 통과한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이 오는 12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2010년 1기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중단됐던 친일 재산 조사와 국가 환수 작업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1기 위원회는 2006년부터 10년

0: 지금까지 친일 반민족 행위자 168명이 보유했던 토지 2,359필지 당시 시가로 기준 2,373억 원 상당을 국가로 귀속시킨 바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환수 범위도 더 넓어질 예정입니다. 친일 재산 자체가 이미 팔렸더라도 그 처분으로 얻은 대가까지 추적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법무부는 이미 지난 6월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이 참여하는 이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 준비단을 출범시키고 조사 계획과 관련 법규 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 네, 지금 조사위가 16년 만에 가동되는 건데 특이점이 이제 부동산뿐 아니라 이미 처분해서 챙긴 그 대금까지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더 이제 범위를 넓힌 거네요. 친일로 일군 분은 이제 결코 대물림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좀 지켜가려는 것 같은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제 그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이런 기대를 밝혔어요.
0: 네, 광복절을 맞아서 정성호 장관도 친일 재산 환수의 속도를 내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네. 어제 SNS를 통해 이 2기 친일 재산 조사 위원회가 출범을 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쓰겠다라고도 했고요. 네. 독립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해승, 신우선, 임선준, 박희양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중단됐던 환수 소송도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면서 이 친일 재산 환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1: 네, 근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있었는데 한일 양국 관계에 대해서 이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일본 언론이 이 부분에 좀 관심을 보였다고요?
0: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광복절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경축사 상당히 좀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는데 네. 일본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과거사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조했다라는 건데요.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대통령이 개별적인 역사 현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라면서 호전된 한일 관계를 중시할 자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지통신도 대통령이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생각을 표명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대통령은 어제 경축사에서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로만 에둘러 언급을 했습니다.
1: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서 일제 강제 동원 시민 모임은 정부가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다고요.
0: 네, 좀 많이 아쉽다는 이야기인데요. 네. 국내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비판이 나온 겁니다. 일제 강제 동원 시민 모임은 입장문을 오늘 내고요.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방안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역사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시민 모임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외교적 굴욕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또 거론을 했는데요. 정작 집권 뒤에는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이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한일 협력을 강조하며 일본의 역사적 책임 언급하지 않았다. 이 전임 정부 정책을 그대로 두고 실용 외교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1: 네, 지금 다자 논의를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북한은 아직 반응이 없죠?
0: 네, 오늘 오전까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북한 별다른 공식 반응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대통령의 경축사를 언급하지 않고 이 북한 내부에 조국 해방의 날 행사와 각국 정상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축전 등을 보도를 했는데요. 네. 대통령은 전날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이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라면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논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추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북한은 현재까지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0: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번개 회동 사진 SNS 올렸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1: 네, 갑자기 좀 올려서 좀 관심이 많이 받고
0: 네.
1: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김정은 위원장과 2019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진에서는 사이가 좋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웃고 있는 사진들도 많이 있다라면서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0: 네.
1: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에 SNS를 통해 김 위원장에게 만남을 제안하면서 전격 성사됐던 이른바 번개회동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에도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올린 바 있습니다.
0: 네.
1: 최근 들어 이김 위원장과의 과거 정상회교를 잇따라 소환을 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에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여기서 민주당 전당대회 속보를 전해드리면은 지금 서울 경기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송영길 후보가 송영길 후보가 7%, 그다음에 정청래 후보가 46.3%, 김민석 후보가 46.7%, 김민석 후보가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이겼는데 여기서는 거의 좀 비슷한 수치로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누적으로 하면은 정청래 후보가 42%, 김민석 후보가 50%로 지금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어때요? 어떻게 보셨어요?
1: 네,
0: 이 결과?
1: 당대표 후보 사실 이번에 수도권에서 정청래 후보가 박빙으로 이기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많았는데
0: 네.
1: 정청래 후보가 차이를 많이 나진 않았지만 친승을 거둔 것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제 당대표 분위기는 좀 넘어갔다라는 게 보이고요.
0: 네.
1: 다만 또 최고위원 후보들이 또 오늘 요 수도권 표가 나오면서 격변을 했기 때문에
0: 네.
1: 김영 후보가 6위로 지금 밀린 상태거든요. 그러면 친정청래계 팀정청래가 과연 3명 모두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0: 네.
1: 이게 마지막까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0: 어제
1: 보입니다.
0: 호남 결과만 봤을 때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승기를 잡았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수도권에서 좀 박빙으로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볼게요. 정부가 이르면 이제 내달 말그 7만 3천 가구 플러스 알파 규모의 이제 신규 공공주택 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1: 네, 정부가 지난 13일 주택공급대책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7만 3천 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쯤에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
1: 정부는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 광주 등세 곳에 2만 7천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먼저 공개했는데요. 여기에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는 대로 7만 3천 가구 이상을 추가를 해서 총 10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0: 네.
1: 김인덕 장관은 7만 3천은 실무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10월 초 정도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0: 네.
1: 후보지로는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도 군부대 국공유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과 인접 지역 그린벨트 503.82제곱킬로미터를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한 상태입니다.
0: 지금 가장 뜨거운 곳이 용산공원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용산공원 개발을 놓고서는 지금 찬반 논쟁, 뭐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1: 네, 김윤덕 장관은 지난 14일에 어린이 정원이라고 하면 조묻은 개념이고
0: 네.
1: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 사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이미 용산공원 조성특별법 때문에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법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본체를 주택용지로 쓰려면 일단 법 개정도 필요하고
0: 네.
1: 아직 반환되지 않은 미군 부지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용산공원 개장할 때도 토양 오염에 대한 지적도 꽤 있었던 상황인데 이거 정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미 간 협의까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찬성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 한가운데 이 대규모 부지를 주택난 해소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은 반대하고 있잖아요.
1: 네,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 공급 용도로 쓸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는 게 오세훈 시장의 입장입니다.
0: 네.
1: 서울시도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건 매우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거 미래 세대 자산 빼앗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금 당장 부지를 확보할 게 아니라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를 해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고
0: 네.
1: 김윤덕 장관은 서울시와 협의할 의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0: 네, 이 두 사람의 대화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한 주간 나온 말들의 여파를 살펴보는 말의 맛 시간입니다. 시사요리사 김소민 평론가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지난주랑 또 이번 주 날씨 차이도 크죠?
1: 네, 뭐 낮에 여전히 조금 덥긴 하지만 네. 그래도 많이 꺾였고 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 느낌도 어느 정도 나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0: 네, 오늘은 또 약간 서울엔 계속 가랑비가 네. 하루 종일 내려가지고 더운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다룰 첫 번째 말 뭘까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말은 5.18이 성역이 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라는 말입니다.
0: 네, 지금 이번 주에 또다시 5.18이 쟁점이 됐는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토론회를 주최를 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1: 네, 이진숙 의원이 지난 8월 13일에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을 주최를 했습니다.
0: 네.
1: 새역사 국민운동이라는 시민단체도 함께했는데요. 이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 나선 이진숙 의원은 5.18이 성역이 되는 것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5.18에 대한 여러 모욕적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0: 네.
1: 새 역사 국민운동의 대표 이영훈 서울대 전 교수. 이영훈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자로 유명한 교수죠.
0: 네.
1: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소요사태.
0: 소요사태.
1: 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0: 않았습니다. 소요는 형법상 폭동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발제자인 팬앤드 마이크 김용삼 기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인마가 아니라고 옹호를 했고요. 네.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호남과 주사파는 서로 약점을 커버해주는 순망치한 관계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 네, 주사파 얘기까지 나오고. 근데 이게 국회라는 제도권 안에서 연 토론회인데 이 네. 5.18을 소요라고 했다는 것까지 좀 너무 이 왜곡하는 목소리가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0: 네.
1: 네. 그 5.18 소요라고 얘기하고 주체 사상파와 연관을 이야기한 이 토론회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그러니까 5.18이 무엇에 맞서서 일어난 것인가 했을 때 5.17 신군부 쿠데타 그에 앞서 있었던 12.12 쿠데타에 맞서서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2.12, 5.17이 전형적인 군사 반란이고 내란입니다.
1: 네.
0: 여기에 맞서서 시위를 했던 것을 소요라고 표현한다? 이거는 12.12, 5.17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란과 반란의 당사자 입장에서 하는 말이다.
1: 네.
0: 사실 3.1운동도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소요죄 아니겠습니까?
1: 그러네요. 네.
0: 네. 그리고 시민군이 무장했던 것에 대해서 혹시 비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이거 사실관계가 계엄군의 폭행, 발포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쭉 있었던 것이고 시민군의 무장은 그 대규모 발포 이후에 이루어지거든요. 같은 날에 조금 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1: 네.
0: 그러니까 방어적인 어떤 대항적인 그런 의미였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당시에 광주 시민이나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1: 네.
0: 무장을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광주 5.18 때도 강경파, 온건파가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어쨌든 선후 인과관계는 분명히 해야 된다. 누가
1: 네.
0: 이 폭력을 저질렀는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1: 네.
0: 그리고 주체사상파 얘기가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1980년대 대학가에 주체사상을 좋게 생각하거나 혹은 친북적인 그런 학생 운동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5.18을 뭐 홍보를 하고 했던 건 사실이지만
1: 네.
0: 근데 5.18이 주체사상과 관련이 있느냐. 5.18 때 시민들이 들었던 피켓에 보면
1: 네.
0: 북괴는 오판 말라라는 구호가 나옵니다.
1: 네.
0: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정권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그렇다고 너희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이럴 생각하지 마라.
1: 네,
0: 이런
1: 확실히 그은
0: 북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주사파가 쓸 수
1: 그렇죠.
0: 없는 단어잖아요.
1: 네.
0: 그리고 당시에 어떤 야학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지식인들 사이에서 사회주의적 경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북한과 연계가 있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1: 네. 네,
0: 그런 만큼 주체사상과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 주체사상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1: 네.
0: 계속 그 논란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죠.
1: 왜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요라고 하는 거는 가해자 시선에서 얘기를
0: 그렇습니다.
1: 하는 거잖아요. 이진숙 의원 도대체 뭘 보고 성역이라고 하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이진숙 의원이 이번 토론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별 발표자들의 표현과 주장이 자신의 견해이거나 국민의힘의 입장은 아니다. 이거는 거꾸로 얘기해서
1: 네.
0: 그 자리에서 5.18에 대한 모욕과 폄훼가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하는 얘기 아니었을까. 그렇게 딱 선을 그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이었고요.
1: 네.
0: 그리고 마무리 발언 또 본인이 했지만 아무것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1: 네, 네.
0: 그리고 기껏 이 의원이 강조를 했다는 게 5.18 유공자의 그 명단을 공개해라. 이 얘기 계속해서 수년 동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1: 네.
0: 대법원에서도 명단을 공개하면 안 된다. 뭐 어떤 명단이든 간에 함부로 그렇게 공개하지 않죠. 그런 판결이 나왔고
1: 네.
0: 그리고 또 공개를 하면 얼마나 또 생사람을 잡겠어요. 이 사람은 누구야. 뭐 이
1: 네.
0: 사람은 누구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정치인들이 자꾸 포함되어 있다는 낭설들을 퍼뜨리고 있는데 민주당
1: 네.
0: 의원 누구누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낭설이 얼마 전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찬 전 총리나 이런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조작 때
1: 네.
0: 이 조작 사건의 그 피해를 봤던 이게 5.18하고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1: 네.
0: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무 말 대잔치를 일단 해요. 5.18에
1: 네.
0: 대해서.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비판과 규탄이 나오겠죠.
1: 네.
0: 그러면은 짐짓 마치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를 당한 사람처럼 성역은 있을 수 없다.
1: 네.
0: 말도 왜 함부로 못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1: 네.
0: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인 제공을 해놓고
1: 그러니까요.
0: 사람들을 들쑤셔놓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네 이걸 반복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
1: 그리고 이진숙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학술 토론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학술 토론이란 명분으로 사실 이제 정치적인 세법이 있다 이런
0: 네.
1: 셈법이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0: 그리고 굳이 학술 토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본인들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이다라고
1: 네.
0: 하는 지적에 대해서. 근데 정치든 학술이든 간에 사실관계에 충실하게 얘기를 하는 게 기본인 것이고 해서는 안 될 얘기들은 걸러내는 것이 공론장의 역할이다. 학술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는 건 아니다. 이 네, 말씀을 드립니다.
1: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이거 굉장히 반대했다고 원내 지도부는 네. 반대를 했다고도 하고 당론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렇다면은 뭐 징계나 뭐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0: 국민의힘의 전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019년에 5.18 관련 토론회를 했다가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때 어떻게 처리했느냐 봤을 때 가장 심하게 나쁜 발언을 한 사람이 이종배 전 의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제명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1년 뒤에 제명이 됐고
1: 1년 뒤에요.
0: 그리고 네네. 이 사람이 그 미래통합당으로 당명 바꾸고 위성정당을 미래한국당이라는 당을 총선 앞두고 만들었을 때 그때 그 당으로 보내졌어요. 네. 미래한국당도 의석을 어느 정도 채워야 기호 네. 순위가 윗번으로 올라오니까.
1: 그럼 이 엄밀한 의미의 제명도
0: 그렇죠.
1: 아니네요.
0: 그렇죠. 5.18 때문에 네. 제명됐다고 볼 수 없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를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긴 했는데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 강원도지사 때 이 발언 때문에 공천 못 받을 뻔하다가 공천을 다시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강원지사까지도 했었던 것이고 또 김재원 의원도 전 의원도 최고위원 시절에 5.18 뭐 헌법 전문 수록 안 된다 이 얘기하면서 이제 폄훼 발언을 하다가 네. 징계를 받았지만 다시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게 그쵸.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네. 이렇게 했던 걸 봤을 때 이번 토론회에서 특히 문제가 됐던 발언들이 이진숙 의원의 발언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옹호하면서 네.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네. 근데
1: 사실 이 의원
0: 네, 그러면서도 이진숙 의원이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네. 근데 사실 따져봐야 될 것이 이렇게 판을 깔아준 사람이 누구인가 이진숙 의원이거든요. 네. 반박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 이진숙 의원에게 판을 깔아준 사람이 누구냐 대구라는 굉장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유리한 지역에 공천을 해준 국민의힘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러라고 공천 준 건 아닌데요. 네. 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진정한 입장이라면 이거를 그냥 좌시하고 징계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네. 없는 거겠죠.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어느 정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5.18의 성역이 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이진숙 의원의 말 어떤 맛인가요?
0: 네. 썩은 사과 상자 안에 사과 맛이다.
1: 아,
0: 네. 네. 보통 네, 사과 상자 안에 사과가 몇 개 썩어 있으면 나머지도
1: 다 같이
0: 썩는 것이죠.
1: 네. 맞습니다. 네. 네. 다음 준비한 말은요?
0: 네. 다음 두 번째 말은 붕어의 큐도 아니고
1: 네. 이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들 간의 이제 거친 말이 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의 발언이었죠.
0: 네. 붕어 IQ 이런 말이 왜 나왔느냐 계기를 살펴볼 텐데요. 정청래 후보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었다고 대표 신분으로 말을 했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1: 네.
0: 정 후보는 그 평가는 여당 정부 청와대 당정청이 조율해서 했던 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하지만 김민석 후보는 국무총리인 내가 어떻게 몰랐냐. 정부는 조율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
1: 네.
0: 송영길 후보도 정청래 후보를 몰아붙였는데 이에 정 후보는 자신이 당정청이 아니라 당청이 네. 했다. 당정이라고 정이라고는 말 안 네. 했다. 이렇게 그쵸. 반박을 했어요.
1: 네.
0: 그러자 송영길 후보가 8월 13일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에 출연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놓고 공개 사과까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왜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
1: 네.
0: 붕어 IQ도 아니고.
1: 네.
0: 이렇게 얘기를 독설을 한 것이죠.
1: 네.
0: 근데 정청래 후보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민석이 시켰나. 아니면 송영길의 독특한 인간성이냐라고 네. 마찬가지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1: 네, 이 붕어 IQ 발언은 좀 많이 놀라긴 했는데 같은 당 어쨌든 같은 당인데
0: 네.
1: 같은 당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에게 붕어 IQ라고 얘기하는 거 좀 너무 과한
0: 네.
1: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제 송영길 후보도 사과를 했어요.
0: 네, 이튿날 SNS에서 송 후보가 사과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였어요.
1: 네.
0: 뭐 같은 당 예,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다라고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런 발언을 물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왜 이런 말이 나올까
1: 네.
0: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별 의미도 없고
1: 네.
0: 재미도 없잖아요. 어떤 위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센스가 있는 말도 아닌데
1: 네.
0: 그냥 원색적이기만 한 발언이거든요.
1: 네, 네.
0: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 딴소리 하는데 그럼 이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뒤통수 쳤단 말이냐 이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는 거고
1: 네.
0: 아니면은 조율을 했다는데 음이 왜 이렇게 안 맞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좀 아재 개그식으로 네. 당청 간 조율의 청이 혹시 정청래 청이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왜 붕어 IQ다 이거는 굉장히 감정 물론 정치인도 감정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1: 네.
0: 근데 좀 실망스러울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이 민주

0: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의 세 후보 중에 가장 오랫동안 공직을 경험한 후보가 송영길 후보입니다.
1: 아, 그래요?
0: 인천시장을 포함해서 아. 정청래 후보는 중간에 뭐 네. 국회의원 떨어지기도 하고 컷오프도 당하고 또 김민석 후보는 야인 생활 오래
1: 네,
0: 했잖아요.
1: 그러네요.
0: 근데 공직 생활을 가장 오랫동안 하면서 안정적인 정치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송영길 후보인데 네. 그리고 당 대표까지도 이미 그쵸. 지냈어요. 네. 그래서 송 전 대표답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언행 논란이 처음 있었던 게 아닌 게 컷오프 전에 김보미 전 강진구 의원이 대표 후보에 포함돼 있었죠.
1: 네.
0: 근데 이제 김 후보 주장으로는 그 대기실에 있을 때 네. 송 후보가 자신한테 고함을 쳤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정청래 후보의 반응도 이건 옳지 않은 반응이다. 김민석이 네. 시켜서 했냐. 이거는 송영길 후보를 마치 무슨 김민석 후보의 별동대인 것처럼 표현을 한 거잖아요.
1: 네.
0: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이었다. 이거 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발언들이 누군가에겐 통쾌감을 줄 수 있는데 이 네. 각 당의 중진 의원들인 거잖아요. 각 당의 대표가 될 수 네. 있는 의원들인데 근데 이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한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그만큼 좀 전당대회가 과열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네. 해요.
0: 그러니까 정치인의 발언이 네. 누군가에게 통쾌하려면 아직 의견을 유보하고 누가 옳은 거지라고 갸웃거리는 사람이 봤을 때 아 저쪽에 옳구나 이렇게 통쾌해야 되는데
1: 네.
0: 어차피 미리 통쾌하고 있었던 지지자들이 또 통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1: 네.
0: 그런데도 이런 발언이 계속 오고 가는 게 일단 많이 과열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물론 네. 거대 정당은 사람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노선을 두고 격렬한 싸움이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문제는 지금 뭘 가지고 노선 투쟁을 하고 있느냐
1: 아.
0: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이거 보면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다 저렇다.
1: 네.
0: 그다음 두 번째는 옛날에 당신 뭐 했지 이런 거 파면 논란이라고
1: 아,
0: 하죠.
1: 네.
0: 요즘에 논란이 많이 됐었던 검찰 보안수사권이나 부동산 정책 이런 거에 대한 논쟁은 상대적으로
1: 맞아요.
0: 좀 떨어진다.
1: 네.
0: 근데 송영길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소신을 또 피력하기는
1: 얘기를
0: 네,
1: 많이
0: 하긴 했습니다만 네. 또 그런 그 원색적인 비난을 같이 하면 또 그런 것도 묻힌다고 하는 거고요.
1: 네.
0: 지금 사실 일단은 이게 민주당 분열이 굉장히 심화됐는데
1: 네.
0: 수습하기는 당분간 어렵겠다.
1: 예,
0: 그리고 이번에 당 대표야 3명 중에 1명이 되는 거지만
1: 네.
0: 최고위원은 또 그 5명을 뽑잖아요. 그리고 친명이든 친청이든 최소 2명은 들어가도록
1: 네.
0: 돼 있으면 3대 2의 구도가 되고 대표까지 합치면 3대 3이죠. 이렇게 되면 좀 바람잘날 없는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많이들 이미 앞날을 내다보시고 있는 게
1: 네.
0: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잖아요. 총선 전에도.
1: 서울시장 선거.
0: 그렇죠. 서울시장 또 보궐선거 네. 하게 될지 모른다는 의견이 있는 건 물론이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1: 네.
0: 만에 하나 결과가 민주당한테 나쁘면 그럼 또 대표 내려오라 이런
1: 네.
0: 얘기 나올 수 있는
1: 그렇죠.
0: 예, 그런 환경이 된 것 같아요.
1: 어제 그 호남 지역 당원 경선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대승을 거뒀고 오늘 결과는 수도권은 좀 박빙으로 나왔지만 박빙에서 이제 김민석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이 선거 결과 분석해보자면 좀 어떻게 보세요?
0: 네, 일단 오늘 서울 경기 결과부터 보면 뭐 전반적으로 박빙의 결과가 나왔거든요.
1: 네.
0: 그거는 정청래 후보가 부산 대구에서 선전을 했거든요.
1: 네.
0: 대도시에서.
1: 네.
0: 대도시 쪽이 아무래도 뉴미디어라든지 뭐 소위 낙곰수 이후에 그 민주당 지지층을 형성해왔던
1: 전통적 지지층.
0: 그렇죠.
1: 네.
0: 그 어느새 전통적 지지층이 됐습니다.
1: 네, 네. 네.
0: 그래서 그쪽에서는 정청래 후보의 새가 있다
1: 네.
0: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근데 반면에 호남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호남에는 더 전통적인
1: 네.
0: 당원들이 많죠.
1: 예전부터.
0: 김대중 세대라고
1: 예.
0: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당원분들은 사실 특정 계파나 후보에게 애정을 쏟아줘야 될 이유를 잘 못 느껴요.
1: 아.
0: 당 전체가 중요한 거기
1: 네.
0: 때문에.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래도 지금 임기 초반입니다. 그러면 제가 축구로 비유를 해보면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을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놓고 민주당 대표를 공격형 미드필더 정도로 놓고 봤을 때
1: 네.
0: 대통령한테 패스를 잘 해주는 대표가 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직접 슛을 차서 골 넣으려고 하는 대표가
1: 네.
0: 더 좋은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1: 네, 네.
0: 그 점에서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 나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또 독특한 게 이 지역에 연고가 없는 김용 후보가 그 호남에서 최고위원 경선 4위를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순위가 올라갈 정도의 선전을 했는데
1: 네.
0: 다른 후보들 많은 친청이든 친명이든 다들 호남 지역 출신인 후보들이 많이 있었는데 김용 후보가 이렇게 선전을 한 것도
1: 네.
0: 좀 대통령을 밀어주고자 하는 호남 당원들의 의사가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싶어요.
1: 네.
0: 이 부분이 친청계한테는 뼈아픈 것이 친청계가 당내 비주류로 어떤 그 명백 강력하게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네. 호남 지역 여론의 지지가 필요하거든요. 과거에도 뭐 민주당 열린 우리당 네. 분당 때나 국민의당 분당 때도 그랬고 호남 여론을 믿고 그렇게 버티는

0: 것이 있었는데
1: 네.
0: 근데 비주류 입장에서도 호남에서 좀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 부분 좀 버티기는 어려운 그런 또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서 하나 조금 추가로 전해드리면 그 아까 제가 당대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최고위원 수도권 경선은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박선원, 서미화 후보 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수도권 경선에서는 이른바 친천계 최고위원 후보라고 하죠. 이분들이 이제 1, 2, 3위를 차지한 상황입니다.
0: 네. 네. 이게 좀 정확한 계산을 제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1: 네.
0: 친천계가 1, 2, 3위를 다 했다?
1: 네. 수도권에서.
0: 네, 근데 네. 대표는 박빙이었거든요. 이거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 중에서도
1: 네.
0: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있었을 수 있다. 네, 의외 크로스 보팅이 있었을 수 있다.
1: 네, 네.
0: 예, 계산은 제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1: 네.
0: 지금 속보로 네. 들어오고 있어서.
1: 맞습니다.
0: 네.
1: 오늘 그러면 이제 송영길 후보의 그 붕어 IQ도 아니고 이 발언 어떤 맛이었나요?
0: 네, 쓴 붕어찜의 맛이었습니다.
1: 네,
0: 예, 붕어찜을 잘못 조리를 하면은
1: 네.
0: 쓸개를 터트려서 요리하다가.
1: 아.
0: 네, 그러면 쓴맛이 돼버리는 것이죠.
1: 네. 네, 마지막으로 맛볼 맛은요?
0: 네, 마지막 말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부터 의사를 하셨다고 들었어.
1: 네, 이 말은 뭐 어제 저도 이제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 배우 하영 씨가 했던 말이에요.
0: 네, 넷플릭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죠. 질문을 받았어요. 하영 씨가 대대로 의사분이 되게 많으시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1: 네.
0: 하영 씨 본인도 메디컬 드라마에 나오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한 게 이제 자신의 증조부가 한양에서 거의 제일 처음으로 서양의학으로 병원을 여신 분이다 설명을 했는데
1: 네.
0: 실명은 거론 안 됐지만 곧바로 특정이 됐습니다. 안상호라는 인물이고
1: 네.
0: 친일단체인 대정친목회의 평의원으로 밝혀졌거든요. 그리고 매일신보하고 1918년에 인터뷰해서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1: 네.
0: 처음에 하시 소속사에서 친일 의혹 부정했지만 하루만 입장을 바꿨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대정친목회 명단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하영 씨가 손편지도 써서
1: 네.
0: 광복절 앞둔 시기에 무리를 일으켜 송구하다라고 밝혔습니다.
1: 그래도 이제 논란이 잦아들진 않는 것 같은데 요 하영 씨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네, 이게 좀 거짓말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1: 네.
0: 몰랐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안상호라는 인물이 1927년에 사망을 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하영 씨 예, 할아버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는 나이이죠.
1: 아.
0: 아버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1: 네.
0: 근데 하영 씨도 또 집안에서 늦둥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잘 안전해졌을
1: 네.
0: 수는 있겠다. 뭐 이렇게는 보이고요. 그리고
1: 네.
0: 인터넷에 안상호의 후손으로 보이는 어떤 분이 자신의 집안에 대해서 개탄하는 글을 예전에 올렸던 예, 그 글이 박제가 돼서
1: 네.
0: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1: 그쵸.
0: 그래서 하영 씨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사람이 하영 씨 아니냐 이런
1: 네.
0: 추측도 있었는데 근데 늦둥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다른 또 자손이
1: 네.
0: 있을 수 있잖아요.
1: 다른 그래서, 친척들.
0: 예,
1: 네.
0: 그래서 이거 그리고 거짓말할 거였다면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을까 예, 차라리 감추거나 했을
1: 네.
0: 것 같은데
1: 그쵸.
0: 그래서 알고 했던 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1: 이걸 두고 이제 워낙 비단이 크다 보니까 이 조상이 한 일만으로 후손을 비난하는 거 연좌제다 이런
0: 네.
1: 반박도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대중의 공분은 커요. 이거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네, 하영 씨도 친일파다 이렇게 대중이 본 건 아니고요.
1: 네.
0: 근데 이런 해석이 좀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상의 잘못된 행위로 집안이 잘 돼서 그렇게
1: 네.
0: 오지 않았나라고
1: 그쵸.
0: 하는 세습에 대한 분노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1: 네.
0: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또 하영 씨가 뭐 그런 조상 때문에 배우가 된 건 아니니까 좀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사실 요즘에 각광받는 기업인들 있죠. 최태원 뭐 이재용 이런 회장들이 또 각광을 받잖아요. 근데
1: 네.
0: 그분들도 사실 그 집안에 그걸 세습을 받았고 집안에도 정경유착이라든지 이런 역사가 또 있는 집안이기도
1: 네.
0: 하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그들을 비난하지 않는데
1: 네.
0: 연예인 특정 연예인에게 좀 이렇게 비난을 쏟아내는 게 맞는가
1: 네.
0: 이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1: 저는 그 이거 현상을 보면서 좀 그 집안이 그러니까 역사적 과오에 대한 부끄러움 같은 걸
0: 네.
1: 알려주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0: 네.
1: 그 의사 집안이란 자부심만 물려주고
0: 그렇죠.
1: 부끄러움을 숨겨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 이런
0: 네.
1: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자손들이 좀 반성을 하는 것들을 좀 계속 대대로 이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0: 그 이제 증조부와 하영 씨 사이에 있는
1: 네.
0: 집안 분들은 어느 정도 어른들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1: 네. 이번 일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0: 사실 뭐 하영 씨가 증조부 친일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또 한 명의 시민으로서라도 어떤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는 노력에 동참하는 걸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한편으로 사회적으로도 좀 관용적인 시선도 필요합니다. 과거에
1: 네.
0: 병역 기피를 했던 어떤 배우는 나중에 재입대하고 국방영화까지 찍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영 씨가 당장 뭘 나서기가 어려운 배경일 수는 있겠지만 네. 어떤 좀

0: 접점을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중 입장에서도 어떤 한 사람을 향한 분풀이보다는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든지 네. 이런 포지티브한 실천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대대로 의사 집안이었다 하영 씨의 말, 요 맛 어떤 맛인가요?
0: 네, 밑이 타버린 찌개의 맛이었다. 네, 처음에 윗부분 먹으면 잘 모를 수 있는데 점점 먹을수록 탄 맛이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늦었지만 그 탄 부분을 걷어내는 그런 노력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 네, 오늘 맛볼 노래는요?
0: 네, 광복절 연휴를 맞아서 또 독립 에 대한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크라잉넛의 독립군가 준비해왔습니다.
1: 네. 크라잉넛의 독립군가 들으면서 오늘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잠시 후 7시 주말에 CBS 2부로 돌아올게요.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0: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3: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말엔 CBS 조태흠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시작하면서 전해드린 노래는 이수영의 덩그러니였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3861번 쓰시는 분, 요즘 시대는 말을 점점 세게 해야 주목받는 것 같아요. 말로 나를 알리지 말고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일 생각 좀 하면 좋겠네요. 그 자리에서 그런 말 하는 게 안타깝고 암담합니다. 아까 김수민 평론가와 말의 맛 들으시면서 의견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수연님, 우리나라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너무 많아서인지 전당대회 결과가 그렇게 궁금해지지 않네요. 국회의원들 선거 때만 국민을 위하는 척하는 거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그래도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져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도 주말엔 CBS를 듣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알락갈라님, 저는 지금 퇴근하는 길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는데 날씨가 시원하니 너무 좋네요. 그동안 뜨거운 지열로 인해 오토바이 타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가을 느낌 나는 것 같고 시원해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 맞아요. 요즘 같은 날 자전거 타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노 야샤님은 그 독립군과 크라잉넛 들으시면서 가사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그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세종 체인버홀에서 다음 소리 국제 음악제 초대권, 공연 초대권 저희가 드린다고 했는데 6997번 쓰시는 분, 8515번 쓰시는 분 공연 신청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따로 연락드리겠고요. 그 천생연분님 1인 2매 꼭 받아야 되냐, 1인 1매 안 되냐는데 1인 1매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 후 뉴스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또 여러분이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제철 달력보기, 오늘도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5: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뉴스의 흐름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 제철을 느껴보는 시간, 제철 달력보기. 자연탐구자 최원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0: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날씨가 왜 이렇게 시원해진 거예요?
1: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오늘 지금 남부지방은 네. 강한 비 때문에 굉장히 예, 그렇더라고요. 막 경고가 떴더라고요. 비 피해 없길 일단 기원하고. 사실 이제 입추가 뭐 가을 문턱이라 그랬지만 별로 영향가 없었잖아요. 네. 그죠? 입추 정도의 그 더위가 꺾일 거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는 것 같고.
0: 그쵸.
1: 그나마 이제 신랄 같은 희망은 신랄 같은 희망은 처서.
0: 네.
1: 처서
0: 예. 네.
1: 처서가 되면 이제 뭐 신기하게 더위가 사라진다 그래서 처서 매직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0: 네. 근데 이번에는 입추 지난번부터 날씨가 갑자기
1: 작년에는 처서 매직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냐 이제 막 이랬는데 올해는 갑자기 입추가 되니까 매직이 뭐 발생을 했어요.
0: 네.
1: 아무튼 예, 신기합니다.
0: 네네. 그러니까요. 이 처서 절기의 특징은 네. 뭐가 있을까요?
1: 보통 이제 그 절기 이름에 뜻이 다 담겨 있죠. 네. 처서의 처자를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처서 하듯이 이렇게 장소. 근데 한자를 보면요. 이게 호랑이 호자에다가 천천히 걸을 쇠가 합쳐진 글자예요.
0: 그래요?
1: 네. 이거 다 이제 눈여겨 안 보셨을 텐데 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호랑이가 본래 굉장히 날쌔게 움직이는 동물이잖아요. 근데 얘가 천천히 걸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0: 네.
1: 멈추겠죠?
0: 네.
1: 그래서 첫자가 멈추다.
0: 그렇구나.
1: 멈추다.
0: 네. 네. 네. 한자 공부도
1: 하셔야 돼요. 네. 절기 하려면 한자 네.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더위가 이제 멈춘다. 한마디로 더위야 물러거라. 이런 네. 뜻이라고 해요. 근데 더위도 더위지만 사실 여름은 저는 개인적으로 모기한테 진짜 많이 뜯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왜? 네. 처서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0: 네.
1: 저는 굉장히 처서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뭐 기온 상승 이런 걸로 처서 지나도 입이 삐뚤어지기는 커녕 거의 겨울 내내 보일러 모기라 그래서 겨울에도 모기가 심지어 살아요.
0: 근데 최근에 너무 덥다 보니까
1: 없었죠,
0: 오히려
1: 좀.
0: 여름에는 모기가 없고
1: 맞아요.
0: 어제 오늘 모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1: 이제 비가 오니까.
0: 네.
1: 그러니까 물웅덩이가 바싹 마르면 얘가 알아올 곳이 없으니까 아무튼 뭐 그렇긴 한데 저는 이렇게 모기가 없는 와중에도 모기에게 뜯겨요. 너무 신기하죠?
0: 네. 모기가 좋아하는 최은영 작가님.
1: 저는 네. 거부. 처서가 지나면 이제 되게 장마도 끝나요. 처서가 돌아오는 이제 딱 일주일 뒤죠. 일요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장마 끝나고 이러니까 서서 지나면 그 습기에 눅눅해진 옷, 그 다음에 책은 종이니까
0: 네.
1: 이런 거 햇볕에다 이렇게 말리는 걸 포쇠라고 해요. 이제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0: 네.
1: 늦장마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장마가 이제 뒤늦게 오죠.
0: 네.
1: 그리고 또 처서 무렵이 되면 따가운 햇볕도 누그러지니까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이때부터 이제 풀을 깎았다고 하는데
0: 네.
1: 요즘은 늦더위 때문에 풀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면 진짜 기존의 질서가 아주 어긋나면서 이렇게 돼가고 있구나. 거기에다가 늦더위 있으니까 냉방은 더 오래 하게 되고.
0: 네네.
1: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연쇄적으로 벌어지겠죠.
0: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의 많은 모습들을 바꾸고 있는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예.
0: 근데 이제 곧 다가올 8월 22일이 에너지의 날이라고요.
1: 맞습니다. 네. 에너지의 날. 이 에너지 날이 만들어진 배경을 잠깐 설명하자면 2003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유럽 폭염 이제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정말 장난 아니었죠. 이게 2003년 여름하고 매우 흡사해요.
0: 아, 그래요?
1: 예. 2003년 7월 8월 유럽은 1540년 이후로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0: 네.
1: 해요. 정말 유례 없는 폭염을 겪으면서 한 7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이제 네. 그런 일이 벌어졌고 올해도 다뉴브강 수위 낮아져서 뭐 원전 가동 중단하고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네.
0: 네.
1: 이게 그 2003년 당시에도 유럽 전역에 걸쳐서 가뭄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수력 발전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당연히 강의 수위가 줄어드니까
0: 네.
1: 못했겠죠. 이렇게 심각했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때도 폭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에도 영향을 주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겪은 위기였을 것 같아요. 더위의 위기.
1: 네. 예, 특히 이제 유럽 뭐 글로벌 사우스 같은 경우는 늘상 한 30년 있었지만 정말 잘 사는 나라들이 이런 거 진짜 아뜨거라 했죠.
0: 네.
1: 이때.
0: 근데 2003년 이때 유럽만 이렇게 뜨거웠나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좀
1: 다른 나라 그럴 리가 없죠. 유럽만 그럴 리가 없죠.
0: 네.
1: 폭염이 미국도 비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2003년 8월 14일에 뉴욕 그다음에 뉴저지 그리고 캐나다의 온타리오, 퀘벡 이렇게 같은 그 동부 지역
0: 네.
1: 그쪽에 최악의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정전으로 중단됐던 전력이
0: 네.
1: 어느 정도였냐? 우리나라 최대 전력 수요의 한 1

0: 1.3배쯤 된다고 해요. 그래서 5,500만 명이 그 정전의 피해를 봤어요.
1: 5,500만 명이요?
0: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그러네요. 인구가 네. 피해를 본 거죠. 정전으로 3일 동안 지하철을 포함해서 뉴욕주 북부를 잇는 통근 열차 운행 중단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중교통을 또 그러니까 운행 열차 운행 자체가 중단되니까 대중교통 다 마비되죠. 그럼 대중교통이 안 되니까 뭘 하겠어요. 택시를 타겠죠. 어. 그러니까 택시 타는 수요가 막 몰리니까 네. 값이 폭등해요. 휘발유 가격 급등하고. 아무튼 이때 엄청 났었다 그래요. 근데 한번 이제 진행자님 상상해 보세요. 정전이 발생하면 어떤 네. 일이 벌어질 것 제가 지금 사례 든 거 말고.
1: 아니 최근에 작년인가 왜 스페인 정전이 네네네네. 엄청 이슈가 된 적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철도에서 중간에 내려가지고 철로를 걸어서 나오고 네.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이 너무 일상화돼 있으니까 스마트폰 다 안 되고 뭐 완전 그 스마트폰 안 되고 카드 결제 안 되고 맞아. 막 연쇄적으로 맞아, 피해가 맞아요. 컸었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러니까
1: 지금 정전 옛날에 저희
0: 정전 자주 있었죠.
1: 촛불 켜놓고 맞아. 밖에 나가면 됐거든요.
0: 맞아요. 네.
1: 근데 지금은 차원이 다른 것 차원 같아요.
0: 차원 다르죠. 네. 네. 정전으로 일단 신호등이 고장 이 나요. 네. 그럼 이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촛불. 근데 과거에 저희 어렸을 때 촛불은 이제 늘상 자주 켜는 거니까 조심하는 것도 알아요. 근데 안 켜다가 촛불을 켜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재가 발생한다던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폰 거의 대부분 다 쓰는데 네. 갑자기 서비스 안 돼요. 통신 마비돼요. 그리고 이제 또 깜깜해지고 빛이 없으니까 정전이니까 가게들은 약탈을 막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다 닫죠. 네, 그러면 네. 생필품 구하기가 또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정전이라고 하는 게 네. 여기서부터 비롯돼서 연쇄적으로 재난이 그냥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걸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1: 2003년에 유럽이랑 미국이 이랬다면 우리나라는 그때는 어땠어요?
0: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지구니까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네. 2003년 8월 22일 그날이 8월 22일이 에너지의 날이거든요. 이제 왜 에너지의 날이 만들어졌냐 그 배경인데 네. 8월 22일은 그때까지 역대 최대 전력 소비량을 기록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면서 냉방기 가동률 당연히 올라갔겠죠. 네. 그래서 보통 전력 예비율이라고 있어요. 필요한 그 전력보다 여유 있게 네. 생산을 한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 전력 소비량이 막 최대치가 되면 이제 전력 예비율도 이거 여유가 없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네. 만약에 그걸 넘어서게 되면 블랙아웃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유럽이라든가 이제 미국의 사례들도 보면서 야 대정전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에 정말 심각하구나 이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네. 그래서 한 시민 단체에서 이날을 기념하려고 만든 날이 네. 에너지의 날이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전기라고 하는 게 우리 삶의 이제는 필수제가 돼버린 거죠.
1: 그렇죠. 그리고 2011년에 정전도 저는 기억이 나긴 해요.
0: 아, 네. 2011년요?
1: 네, 그때 제가 기자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회부 기자 때인데
0: 9월달.
1: 우리 네, 시민단체가 정전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아. 에이 무슨 정전이 하고서 약간 쉽게 넘었는데 맞아요, 그날 하루가 맞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제가 아직 기억이 나거든요. 2011년 9월. 그것도
0: 2011년 9월이었어요. 9월 15일이에요. 네. 맞아요.
1: 그때 이후로 그 예비 전력률을 정부에서도 많이 늘리고
0: 그렇죠. 네,
1: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뭐 전력 예비율 없죠.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없긴 해요.
0: 우리나라 이 전력 이 관리가 세계에서 거의 최고라고 해요. 아. 정전이. 지금도 잘 사는 나라도 정전되는데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게 2011년 9월 15일 순환 정전 이제 그건데 네. 오후 3시에 갑자기 이거 미리 예보할 틈도 없었어요. 그냥 불특정 지역에 갑자기 막 신호등 작동 멈춰 예보도 없이 공장 기계 그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네. 갑자기 여기 같이 있는 사람도 막 생겼고요. 은행 ATM기도 갑자기 예고 작동 멈추고 네. 여기 방송국에서 가까운 목동 야구장 네. 그때 당시에 두산 베어스하고 넥센 히어로즈가 1회말 경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정전했냐면 블랙아웃 자칫하면 이제 수요가 기존에 생산하는 걸 넘어서면 블랙아웃이 오니까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지역별로 막 돌아가면서 인위적으로 이제 정전을 만든 거죠. 그러면 9월 10일이 도대체 그날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1: 그러니까요. 무더위도 좀 지나간 때잖아요.
0: 그렇죠. 이제 네. 근데 이때가 전국적으로 30도가 넘는 이상고온 현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폭염 경보까지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더우니까 냉방기 막 가동했겠죠. 네. 그리고 사실 이때가 9월이어서 9월 중순이어서 발전소들이 점검하려고 몇 대는 이제 끄고 점검하는 중이어서 네. 갑자기 막 확 이렇게 전력 생산을 할 수가 없는 때였어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이제 예측했던 수요를 완전히 빗나가니까 그래서 강제 정전을 했고 요 순환 정전은 오후 8시가 되어서야 끝났죠.
1: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도 정전의 기

0: 여기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그러니까 늘 넉넉한 게 아닌데
1: 그쵸.
0: 너무 우린 너무 좀 낭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2: 맞아요.
0: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퀴즈 내주시죠.
2: 퀴즈요? 네. 하도 혼이 나가지고 저는 이게 제일 긴장돼요. 꼭 일주일 뒤에 지금으로부터 딱 일주일 뒤에 오는 절기.
0: 네.
2: 너무 쉽죠?
0: 네.
2: 이거 쳐서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0: 네.
2: 지금. 예. 이렇게 쉬운 문제는 기대 안 하셨을 거고, 절기, 그 쳐서 다음에 오는 절기가 무엇일까?
0: 네.
2: 이거 막 스마트폰 찾으실 것 같은데, 좀 어려웠으면 좋겠는데요.
0: 네.
2: 주관식으로 낼까요? 객관식으로 낼까요?
0: 객관식으로 내주세요. 네.
2: 1번, 백로.
0: 네.
2: 2번, 외가리.
0: 둘 다 새 이름 같기도 하고.
2: 새 이름이죠.
0: 네. 네, 1번 그 쳐서 다음에 오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1번 백로, 2번 외가리. 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212 또는 레인보우 앱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한 분을 골라 최원영 작가의 착한 소빈 없다 사인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시면서 이 연휴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이런 거 사연도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답 기다리면서 또 다음 얘기를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에너지의 날 생긴 배경을 생각해보면 저희 뭐 에너지 소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아까 어떤 청취자분도 이 계문냉방 영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2: 어머나.
0: 근데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2: 네. 계문냉방 네. 영업. 이게 이제 냉방을 하면서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0: 네.
2: 한 환경단체, 뭐 환경단체 이름을 굳이 얘기하자면 녹색연합인데요.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명동, 홍대 입구, 그다음에 네. 강남과 수도권에 있는 아울렛 여기 이제 매장 한 1,170 곳을 조사를 한 거예요.
0: 네.
2: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문냉방을 몇 퍼센트나 하는지 찾아봤더니 669곳이 계문냉방 영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 네.
2: 57.2%예요. 절반이
0: 하네요.
2: 훌쩍
0: 네.
2: 굉장히 많이 하죠. 네, 그래서 계문냉방 영업을 하는 게 나타났고요.
0: 네.
2: 나왔고 도시가 뜨거운 이유는 첫 번째는 기온 상승이지만 그 첫 번째 이유지만 그 다음에 이유 하면 저는 에어컨 실외기, 그러니까 에어컨으로 실외기로 열기를 다 밖으로 내보내니까 그것도 한몫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쵸, 네. 네,
2: 근데 계문냉방 하면서 또 에어컨 돌리고 또 그러면서 열기 그 에어컨 실외기에서 내 열기 밖으로 내보내. 근데 냉기를 가두고 아껴 써야 되는데 이 냉기까지 계속 밖으로 내보내. 에너지 소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0: 네. 네. 아까 차와 음악님께서 그 의견 주셨네요. 서울이 39도까지 올랐을 때 명동은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더군요. 그러니 전기 사용 경계까지 올랐죠. 하고 앞서 일부에 이렇게 의견 주신 분이 계셨어요.
2: 아, 그러셨구나. 네.
0: 근데 이 계문냉방을 가게들이 하는 이유는 뭘까? 왜냐하면 더 전기세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2: 그렇죠. 전기요금 네. 많이 나오죠. 근데 많이 나오는 거 왜 하냐면
0: 네.
2: 이제 아마 이제 진행자님도 계문냉방 하는 가게 앞에 지나가 보셨을 거예요. 엄청 뜨거울 때 그 앞에 지나가면
0: 맞아요.
2: 시원하죠.
0: 네.
2: 그래서 사람들이 폭염에 지쳐 있다가 그 앞을 지나가면 마치 오아시스 만난 것처럼 그러니까 시원하고
0: 네.
2: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면 그냥 나오기 미안하잖아요. 돌아보다 보면 예쁜 거 있으면 아 마침 저거 사려고 했어 이러면 사게 된단 말이에요.
0: 네네.
2: 그러니까 바로 이런 소비자 심리가 작동을 하니까 상인들이 뜨거운 여름에 냉기로 이제 호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흘려버린 냉기의 대가를 누가 치르냐는 거는 좀 생각해 볼 일이라고.
0: 그러니까요.
2: 네.
0: 그렇다면 계문냉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근데 이게
0: 네.
2: 참 현행법상 계문냉방은 불법이 아니에요.
0: 이거 단속을 하지 않나요?
2: 안 해요. 했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0: 네네.
2: 아마 그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0: 네.
2: 시민단체에서 막 그런 얘기하고 이제 하지 말자. 뭐 걔도 이 정도인데 어떨 때 하냐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르면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만 에너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단속을 통해서 이렇게
0: 네.
2: 계문냉방하는 곳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0: 네. 이게 그러면 약간 좀 한시적인
2: 건였었던 거죠. 네.
0: 네.
2: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체적인 캠페인을 통해서 뭐 계도 조치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계도하는 걸로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올여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폭염 경보도 많이 뜨고 그랬잖아요.
0: 네, 네.
2: 그래서 이럴 때는 좀 법을 수정해서라도 아주 뭐 굉장히 이렇게 에너지 정말 뭐 크게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면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냉방 중에 이렇게 계문 냉방을 했을 때 네.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은 평소보다 한 1.7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0: 나타났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불필요한 전력 소비를 늘리는 에너지 낭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를 보면 네. 프랑스나 미국, 뉴욕 이런 데는 상시로 개문 냉방을 금지하고 위반할 때 과태료 부과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개문 냉방 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뉴욕시 같은 경우는 캠페인도 이제 막 하는 거야. 스티커를 배포를 하는데 shut the front door. 그래서 이제 네. 문 닫아 막 이런 스티커 배포하고 막 네. 개문 냉방 하는데 신고하라 전화번호도 막 하고 이제 이런다고 하거든요. 네, 네. 우리도 시민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오늘 이제 받으신 것처럼 막 댓글로도 좀 문제 있다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많이 가져야겠네요.
0: 맞아요.
1: 네, 지난 시간에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을 소개를 했었는데 네. 그때 미처 소개하지 못한 네, 내용이 네. 있다고요.
0: 그때 이제 생태 용량 초과의 날 오버슛 데이 설명을 네. 하면서 올해 2026년 지구의 오버슛 데이는 7월 30일 그리고 우리나라는 4월 9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오버슛 데이 중에 우리보다 더 이르게 오버슛 데이였을 거야라고 하는 나라가 이 동아시아의 일본, 중국. 네. 우리보다 더 빠르겠지라고 했는데 실제로 일본은 5월 13일이었고요. 중국은 6월 14일이었어요.
1: 일본과 중국은 우리랑 비슷할 거라 생각했는데
0: 비슷할 걸 생각했어요.
1: 우리가 성적이 나쁘네요.
0: 네, 왜 이럴까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1: 그리고 이제 저희 작가님하고 지난주 얘기했었는데 너무 더울 때 에어컨을 켜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네.
0: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러니까 에너지 그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아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시죠.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로 막 그렇게 더울 때는 에어컨을 일단 켜야 된다. 왜냐하면 살고 봐야 되니까. 네네.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해마다 우리나라 여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폭염이 되면 뜨거울 때는 좀 쉬거나. 그러고 동네마다 그 쉼터 같은 거 있죠. 네네. 폭염 쉼터 이런 거에서 도서관이나 이런 데를 확 개방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제 낮에는 뜨거운 낮에는 그쪽에 좀 쉴 수 있는 뭐 이런 걸 좀 제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1: 네,
0: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정답자 발표해드릴게요. 1531번 쓰시는 분 마침 재활용품 분리배출하다가 주말엔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구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좀 불편하더라도 자연환경보호 에너지 전략에 더 힘써야겠습니다. 정답은 1번 백로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많은 얘기 또 저희가 생각할 거리들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최원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10cm의 그라데이션 듣고 다음 코너 이어갈게요.

0: 음악의 이름으로 당신을 희미넴의 음악이당 이미윤 음악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가수 이름, 앨범 제목, 노래 제목 등 음악에 새겨진 각가지 이름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희미넴의 음악이당. 오늘 만나볼 음악의 이름 어떤 이름인가요?
1: 네, 브라이언 메이.
0: 브라이언 메이. 네.
1: 퀸의 기타리스트죠. 전설적인 네, 밴드. 네. 지난 12일에 이제 많이 뉴스 같은 것들로 또 보셨을 것 같은데 유럽에서 대규모 개기일시 관측이 이루어졌었습니다.
0: 네.
1: 그때 이제 브라이언 메이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0: 왜요?
1: 이 브라이언 메이가 천체 물리학자이기도 해요.
0: 아,
1: 뭐 기타리스트일 뿐만 아니라 네. 퀸의 멤버이자 이 박사학위까지 갖고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 박사학위까지 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기 일식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본인의 SNS에 관련된 게시글을 올리고 네. 스페인으로 실제 개기 일식을 보러 갑니다. 가는 과정 같은 것도 올리고
0: 네.
1: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화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본인이 뭐 사실 과학자라고도 할 수가 있죠.
0: 네.
1: 박사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부분 일식과 개기 일식의 차이가 뭔지 또 개기일식 관측할 때 또 바람직한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 정보를 또 공유를 하기도
0: 브라이언 메이가 알려주면 더 잘 들릴 것 같아요. 왠지 더 친절할 그렇죠. 것 같고
1: 그렇죠. 네. 내가 좋아하는 밴드의 또 기타리스트가
0: 그러니까요.
1: 예, 일식에 대해서 알려준다. 예, 속속 들어오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 개기일식을 볼 때마다 인생이 바뀌는 경험처럼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네.
1: 이것은 개기일식은 당신이 우주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깨닫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한 경험이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이 둥근 암석 덩어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0: 네.
1: 마치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드는데 정말 네. 놀라운 감정이다. 이렇게 또 개기일식의 어떤 소회에 대해서 얘기를 또 했습니다.
0: 개기일식 볼 때마다 인생이 바뀌는 경험으로 느낀다. 되게 철학적이기도 한데.
1: 그러게요.
0: 네. 네, 브라이언 메이 어떤 음악가인가요? 유명한 음악가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본명이 뭐 메이 하면은 이제 5월할 때 메이랑 같은 건데 본명도 메이입니다. 브라이언 해럴드 메이이고요.
0: 네.
1: 1947년생이에요. 영국 미들섹스주에서 태어났고
0: 네.
1: 10대 초반에 이미 음악은 물론이고 이 공상과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첫 밴드를 결성하게 되는데 그 밴드의 이름이 1984, 1984,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 이름을
0: 네.
1: 따왔습니다. 범상치가 않죠.
0: 그렇죠.
1: 이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요. 거의 모든 수학, 과학에서 가장 높은 점수 A 학점을 등급을 받았고
0: 네.
1: 그래서 런던 임피리얼 칼리지로 진학을 해서 수학, 물리학을 전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에 뭐 대학에서도 공부를 잘하니까
0: 네.
1: 졸업 후에 유명한 천문대에서 일하면서 박사학위 과정을 받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받아요.
0: 네.
1: 그런데 이 제안을 귀한 제안을 고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미 락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꽤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퀸이 아니었고 퀸의
0: 네.
1: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일이라는 밴드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아 내가 뭐 천체 물리학 더 공부 좋아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밴드 활동을 더 하겠습니다라고
0: 네.
1: 이제 거절을 했고요.
0: 그로부터
1: 뭐 거의 40년 지난 뒤에 2007년에야 1971년에 중단했던 연구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0: 아, 음악 활동으로 중단했던 연구를 40여 년 만에 마무리한
1: 그렇죠.
0: 거예요.
1: 퀸으로 뭐 완전히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그
0: 네.
1: 이후로도 한참 뒤에야 사실 이것도 오히려 되게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0: 그쵸.
1: 본인이 더 이상 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에 있어서 최고의 경지에 올랐는데
0: 네.
1: 굳이 또 이 연구를 계속해요. 그래서 논문 박사 논문을 제출합니다. 황도광 먼지구름 내 시선 속도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굉장히 심각한
0: 네.
1: 논문을 제출하고 통과를 해서 비로소 천체 물리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0: 이런 사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음악만 잘하는 게 아니라
1: 그러니까요.
0: 이런

0: 천체학에서도 그 경제에 거의 다다른 수준인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47년생인데 2007년에 굳이 박사학위를 이어서 이제 취득을 한 거니까
0: 네.
1: 환갑에 굳이 이 사람 뭐 돈을 더벌 필요도 없고 어디 대학 강의 나갈 일도
0: 네.
1: 없는데 취득을 했다는 게이 사람이 얼마나 진심이냐, 천체
0: 진짜
1: 물리학에.
0: 공부를 좋아한
1: 네,
0: 거네요.
1: 그런 걸알 수가 있고요. 퀸 이제 스마일이라는 아까 그 밴드가 먼저 있었고 그
0: 네.
1: 뒤에 다시 돌아가 보면 로저 테일러, 또존 디콘, 프레디 머큐리와 함께 퀸이라는 밴드를 결성하면서 아시다시피 스타덤에 오릅니다.
0: 네.
1: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를 통해서 또 스토리를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브라이언 메이 하면 기타를 굉장히 잘 치는 걸로도 유명하지만 그 기타 자체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브라이언 메이의 전매 특허 같은 빨간색 기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특이한 게
0: 네.
1: 보통은 이런 기타를 잘 치는 사람들이 치는 기타는
0: 네.
1: 어쨌든 기성품입니다. 아무리 고가품이라고 해도
0: 네.
1: 명품 브랜드처럼 뭐 몇천만 원짜리 기성품이에요. 근데 이 기타는 레드 스페셜이라는 빨갛고 특별한이라는
0: 네.
1: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0: 네.
1: 브라이언 메이가 직접 만든 하나밖에 없는 기타예요.
0: 아, 본인이 직접 만든
1: 네,
0: 거예요?
1: 10대 시절에
0: 오.
1: 아버님과 함께 부친과 함께 직접 만들었는데
0: 네.
1: 이것도 사실은 이 유명한 뭐 F사라든지 G사 기타를 살 돈이 없어서 그냥 직접 만들자 얘야. 만들어 보자 우리가 한번. 우리가 과학을 잘하니까.
0: 네.
1: 그래서 한 1년 넘게 걸려서 만든 기타예요.
0: 와, 세상에 진짜 하나뿐이 없는 기타네요.
1: 그렇죠. 이 넥이라고 해서 이렇게 길게 솟아 있는 그 기타
0: 네.
1: 연주하는 부분. 그 부분은 그 가족 친구네 집에 있었던 그못 쓰는 그 뭐라고 하죠? 벽난로
0: 네.
1: 자재 그걸로 만든 거예요.
0: 아,
1: 그래서
0: 역시
1: 사실
0: 실력자는
1: 돈을
0: 아.
1: 아끼려고 1년 넘게 걸려서 이제 만든 기타인데
0: 네.
1: 이 기타로 해서 성인이 돼서 엄청난 슈퍼스타가 되게 되는 거죠. 뭐 뛰어난 연주력 당연하고요.
0: 네.
1: 작곡가로서도 뭐 퀸의 명곡들인 뭐 We Will Rock You라든지 Save Me, I Want It All, The Show Must Go On 수많은 곡들을 통해서 또 출중한 작사, 작곡 능력도 보여주었습니다.
0: 그러니까 브라이언 메이에 대해서는 그 저도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 이후에 이제 알아보면서 작곡도 이렇게 하고 정말
1: 네,
0: 천재구나 뭐
1: 정말
0: 이런 생각을
1: 천재죠.
0: 했었는데 정말
1: 네,
0: 육각형 인재였구나 이런 생각이
1: 맞아요.
0: 드는데 천체 물리학에도 진짜 진심이잖아요. 근데 이 학위 한딴
1: 그러니까요.
0: 게 아니라 실제 관련 활동도 많이 했다고요.
1: 맞아요. 실제로 과학 이 천체 관련 기관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0: 네.
1: 일단은 이분이 2007년에 박사학위 따고 바로 총장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0: 네.
1: 리버풀에 있는 존 무어스 대학교의 총장을 맡기도 했고요. 또 이제 중요한 거는 나사, 미항공우주국이죠. 나사에서 이때 무렵에 뉴 호라이즌스라고 하는 명왕성 탐사선이 있었어요. 탐사
0: 네.
1: 미션이 있었는데 여기에 과학팀 협력자 자격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실제
0: 네.
1: 자문과 조언 이런
0: 와.
1: 것들을
0: 네.
1: 했고요. 그러면서 뭐 본인이 기타 치고 작곡을 하니까는 이 탐사선 이름을 딴뉴 호라이즌스라는 특별한 디지털 싱글을 냈어요. 본인이 작곡하고 직접 기타 연주했던
0: 네.
1: 이거는 뭐 지금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곡이고요. 정식 발표된 곡이고
0: 네.
1: 또 소행성의 날이라는 행사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고요. 이 소행성이 밤하늘에 우리가 잘안 보이지만 정말 많은데 이
0: 네.
1: 소행성들이 각자 또 이름들이 있습니다.
0: 네.
1: 이름을 보통 뭐 유명한 사람 이름 붙이기도 하고 그냥 숫자로만 붙이기도 하는데 이
0: 네.
1: 수많은 소행성 가운데 브라이언 메이의 소행성이 있어요. 52665 브라이언 메이라는 이름의 소행성이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0: 네.
1: 2022년에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린 이 과학 행사죠. 스타무스 4 페스티벌에서 과학 커뮤니케이션 부문의 스티븐 호킹 메달을 수여받기도 했고요.
0: 네.
1: 2023년에는 음악과 자선 활동에 대한 공로로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 기사작위 받았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마치 폴 매카트니 경이라고 하듯이 브라이언 메이 경이라고 하는 게
0: 네.
1: 영국식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동식물 보호 운동, 이 생물 보호 운동에도 앞장서 왔는데
0: 네.
1: 아까 소행성에 브라이언 메이 이름 붙은 소행성이 있다고 했는데
0: 네.
1: 잠자리에 브라이언 메이 그 이름이 붙은 학명이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2013년에
0: 네.
1: 브라질에서 발견된 실 잠자리의 새로운 종류입니다.
0: 네.
1: 헤테라그리온 브라이언 메이라는 그 잠자리 종이 존재합니다.
0: 네. 아니, 브라이언 메이는 뭐 과학계에서도 한 획을 긋고 음악에서도 네. 한 획을 긋고 참 대단.

0: 하네요.
1: 하나만
0: 네.
1: 하기도 정말 힘든 세상인데.
0: 네. 상록수님이 애청만으로 박식해지는 주말 방송 주셨는데 네. 첫 곡은 뭘 들어볼까요?
1: 이 곡은 특별한 곡인데요. 원래는 퀸 시절에 1988년에 완성이 됐지만 이게 좀 앨범에 여러 준비한 곡들을 싣다 보면은 앨범의 성격이 잘 안 맞는다든지 하면서 결국에 발매가 좀 밀리는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당시에는 정식으로 발매가 못 됐고요. 프레디 머큐리가 1991년에 이제 안타깝게 요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까지도 발매가 안 됐어요. 그런데 네. 이 곡을 그러니까 일반인에게는 전혀 공개가 안 됐던 곡을 프레디 머큐리 추모 콘서트에서 브라이언 메이가 직접 처음 부르면서 알려진 그런 곡이고요. 네. 1992년에 브라이언 메이가 이제 첫 솔로 앨범을 냅니다. 네. Back to the Light이라는 앨범 내는데 여기에 정식으로 브라이언 메이의 보컬로 수록이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이로부터 3년이나 지난 1995년 프레디 머큐리가 별세한 지는 4년이 지난 시점이죠.
0: 네.
1: 여기에 이제 특별한 사후 앨범이 발매가 되는데 퀸의 Made in Heaven 천국에서 만들어진이라는 앨범이 이제 발매가 됩니다.
0: 네.
1: 여기에는 그동안 프레디 머큐리와 함께 녹음했지만 발표되지 못한 곡들 또는 프레디 머큐리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곡들을 마저 나머지 멤버들이 완성해서 실은 그런 곡들이 담긴 앨범인데요.
0: 네.
1: 바로 이 Made in Heaven 앨범에 비로소 브라이언 메이가 아니라 프레디 머큐리의 노래로 담긴 그런 버전도 담기게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브라이언 메이가 작사 작곡한 곡이 되겠고요.
0: 네.
1: 이 자신의 얘기를 담았어요. Too Much Love Will Kill You라는 곡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뭐 직역하면 너무 많은 사랑은 당신을 죽일 거예요라는 거고요.
0: 네.
1: 이 브라이언 메이가 첫 번째 결혼에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아내가 될 사람인데
0: 네.
1: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아주 혼란스러운 감정. 그러니까 두 개의 사랑이 있는데
0: 네.
1: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어떤 방향으로 가든 뭔가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인데 또 이 곡이 프레디 머큐리 추모 콘서트에서 처음 불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많은 팬들에게는 프레디 머큐리를 추모하는
0: 네.
1: 프레디 머큐리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그 역시도 굉장히 슬픈
0: 네.
1: 그런 곡이 됐습니다.
0: 네, 브라이언 메이의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듣고 올게요.
2: How you doing?

0: 네, 브라이언 메이의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듣고 왔습니다. 근데 브라이언 메이도 목소리가 되게 좋네요.
1: 네,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해요.
0: 그니까요. 네. 기타리스트만 하긴 진짜 아까웠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사실 이제 프레디 머큐리가 워낙에 그 목소리가 독보적이다 보니까 프레디 머큐리는 어떤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쭉쭉 뻗는 목소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브라이언 메이의 목소리는 조금 연약하고 거칠고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조금씩 있어서 이런 좀 애절한 노래 부를 때는 또 굉장히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또 다른 호소력이 또 있는 다른 것 호소력이죠.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노래 좋은데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제가 들었는데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퀸하면 이제 프레디 머큐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근데 브라이언 메이가 보컬을 맡은 곡도 꽤 있다고요.
1: 맞아요. 퀸하면은 거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히트곡들은 뭐 당연히 프레디 머큐리가 부른 것들인데 네. 또 앨범의 수록곡들로 오면은 꽤 여러 곡이 있습니다. 39이라는 곡도 있고 Good 네. Company 이런 그 On I Dead the Opera라고 하는 명반에 실려 있는 곡들도 있고요. Living Home and Easy 이런 수록곡들에 주로 이제 메인 보컬로 참여를 했고요.
0: 네.
1: 또 Flashy Theme, Flashy 테마곡, 또 Who Wants to Live Forever 이런 곡들에서는 또 프레디 머큐리와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기도 했고요.
0: 네.
1: 이 특히 좀 독특한 곡이 이제 Good Company라는 곡인데 네. 이게 이제 보헤미안 랩소디 담겨 있는 오페라의 밤이라는 앨범 여기에 수록곡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이거는 이제 그 브라이언 메이가 작사 작곡하고 본인이 직접 보컬도 담당한 곡인데 특이한 거는 이 베이스 드럼 빼고 모든 그 악기 파트를 기타로 다 만들어냈는데 들어보시면은. 네. 관악기들이 막 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게 약간 옛날 재즈가 처음 시작하던 딕슬랜드 재즈 밴드 같은 그 사운드를 일부러 좀 모방해서
0: 네.
1: 만든 곡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 스페셜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기타
0: 네.
1: 이 특유의 음색 같은 것들을 다시 여러 가지로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마치 관악기죠. 트럼펫이나 트럼본이나 클라리넷 같은 소리를 기타로 만들어내서 본인이 오버더빙이라고 하죠. 계속 겹쳐서 녹음해서 만든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0: 그럼 실제로 관현악이 이용된 게 아니고 기타로만 그런 효과를 낸 거예요.
1: 그렇죠. 이제 들어보시면 진짜 뭐 이를테면 클라리넷 그 솔로 연주 같은 게 나오는데 진짜 저도 클라리넷인 줄 알았거든요. 기타로 냈더라고요.
0: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아까 기타 직접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과학자니까 네.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했는데 그렇죠. 여기 어떤 과학적인 그런 공식이 좀 담겨 있어서 이런 효과를 낸 거 아닌가.
1: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일반적인 기타와는 너무 다른 또 다른 이상한 호소력이 있는 소리를 내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고 이른바 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죠.
0: 네네.
1: 이 레드 스페셜을 본뜬 그런 모델의 기타가 이제 정식으로 공산품으로 양산이 된.

0: 가족도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구조라고 해요. 이제 픽업이라고 해서 기타 자체에 달려 있는 그 수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기타랑 좀 위상이 역으로 되어 있다든지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소리를 내는 겁니다.
1: 두 번째로는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0: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39이라는 그 Unaided the Opera에 담겨있는 곡이고요. 여기에는 네. 이분의 천체 물리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가사에 녹아있는 노래예요.
1: 네.
0: 약간 공상과학 같은 노래인데 이 때는 1939년 지구가 어떤 이 모종의 이유로 이제 멸망할 위기에 몰려서 새로운 터전을 찾아서 80명의 탐사대가 우주로 급파가 됩니다.
1: 네.
0: 그래서 마침내 좋은 소식을 갖고 1년 만에 지구로 귀환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에 따라서 이제 광속에 가깝게 비행을 했기 때문에
1: 네.
0: 1년이 그 우주 비행사들의 시간으로는 흐른 줄 알았는데 지구로 돌아보니까 100년이 지납니다.
1: 아.
0: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늙어 있거나
1: 네.
0: 다 죽어 있는 이런 비극을 그린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1: 네, 퀸의 39 듣고 올게요.

0: 네, 퀸의 39 듣고 왔습니다. 끝곡으로는 어떤 노래를 들어볼까요?
1: 네, 이 곡도 뭐 시간과 사랑에 대한 그런 노래가 될 것 같은데 1986년에 발표했었던 Who Wants to Live Forever라는 퀸의

0: 노래이고요. 앞부분은 네. 브라이언 메이가 직접 부르고 뒷부분은 또 프레디 머큐리가 부르는 그런 곡입니다.
1: 네.
0: 누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가? 어차피 영원히 살 수는 없고 사랑은 죽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결국에는 오늘의 사랑. 이것이야말로 단 한 번밖에 없는 영원 그 자체다.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곡입니다.
1: 네,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0: 네. 네.
1: 퀸의 Who Wants to Live Forever 끝곡으로 들으면서 희민앤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미은 음악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말에 CBS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6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1: 잠시 쉬었다 가세요. 여기는 CBS입니다.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세자이 1833-6515 GS건설.
3: 예술이 일상이 되고
4: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3: 우리의 일상이
4: 문화가 된다.
3: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4: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3: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4: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경기도.
3: 공정하게
4: 함께
3: 새롭게
4: 마음껏 꿈꾸자
3: 경기도에서.
5: 꿈꾸자 경기도에서.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6: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 지원

0: 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아니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도열 전도사입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1: 오늘 초대 손님이 만난 하나님은 다음 찬양의 가사와 같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은 자매가 한번 불러주시죠.
2: 네.

0: 아멘.
1: 네, 오늘 출연하실 분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2: 네, 네, 이분은 현재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네. 한번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도열 전도사님 모시겠습니다.
3: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3: 어우, 키도 커. 전도사님이 아주 훈남이시네요.
2: 네,
4: 감사합니다.
3: 전도사님이라고 소개 안 하면 그냥 아이돌 가수 출신이에요.
1: 그렇네요. 이미지가.
3: 가수분 같으신데요.
4: 아닙니다.
3: 네. 혹시 뭐 그런 쪽에서 일하신 적은 없으세요?
4: 아, 아예 없습니다.
3: 아, 그래요?
4: 네.
1: 연습생도.
4: 아, 네, 그냥요.
3: 지금 소개 올린 것처럼 오늘의 교회 교육 전도사시면서 네. 도우유 씨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신데.
4: 네네. 네.
3: 어떤 채널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4: 아, 도우유 씨가. 네. 소아암으로 네. 투병한 아이들이 많잖아요.
3: 예, 예. 네,
4: 그 아이들에게 소원을 신청받아서 예. 제가 그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애들이 이제 종결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네, 그런 채널입니다.
3: 전부 소아암 환우들을 위한 채널이군요.
4: 네, 네, 아픈 아이들을 위한. 네.
3: 전선생님께서 특별히 소아암 환우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4: 저도. 예. 소아암으로 투병했던 시기가 있어서
3: 아,
4: 오히려 그 아이들을 보면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3: 예.
4: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힘을 내고 예, 예. 희망을 조금이라도 얻어서 예. 종교까지 꼭 나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아이들에게 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3: 아, 그러셨군요.
4: 네.
3: 그럼 당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볼게요. 네. 언제 몇 살 때 처음 그 발병이 됐나요?
4: 제가 9살 때 이제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발병이 됐는데
3: 예.
4: 이 왼쪽 귀가 예. 학교 가려고 일어나는데 되게 멍멍한 거예요.
3: 예예.

0: 그 당시에 제가 수영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1: 예, 예.
0: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학교 가는 길에 엄마 나 귀가 멍멍해 이렇게 말을 하고 학교에 출발을 했는데 예. 어머니께서는 이제 그러면 학교 다녀와서 이비인후과를 가보자 예. 하셔서 아무것도 안 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에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1: 네, 네.
0: 이 수영을 배우고 있었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귀에 물이 들어가서 멍멍한가?
1: 예.
0: 이런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1: 예, 예.
0: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이 수도 꼭지를 틀고 예. 이 왼쪽 귀를 이렇게 네, 물을 부었죠.
2: 아이고.
0: 왜냐하면
1: 예.
0: 그 제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넣은 물이 빠지면서
1: 예.
0: 내 멍멍한 것도 같이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1: 예, 예.
0: 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학교에서 다녀와서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1: 예.
0: 중이염이라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1: 예.
0: 중이염이 이제 귀에 물이 차는 그런 건데 물을 그렇게 넣었으니
1: 예, 예.
0: 그렇게 오진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몇 달 동안 이제 고막을 찢고 뭐 물을 빼고 이런 과정을 다 했는데도
1: 예.
0: 계속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1: 예.
0: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
1: 네.
0: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종로에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가게 됐죠.
1: 예.
0: 근데 이제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1: 네.
0: 바로 엄청 얇고 긴 카메라를 제 귀에다가 쑥 넣으시더라고요.
1: 예.
0: 정말 깊이 넣으셨어요.
1: 예.
0: 아직도 기억하는데. 근데 뭐가 있다.
1: 예.
0: 이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1: 예.
0: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부모님은 조금씩 두려워지기 시작하신 거죠.
1: 네.
0: 그래서 CT를 먼저 찍었는데 엄청 큰 게 얼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정밀 검사를 해보자 해서 MRI를 또 찍었어요.
1: 네.
0: 네, MRI를 찍었는데 눈 뒤에 7.5cm 되는 어떤 게 있다.
1: 꽤 큰데, 그죠?
0: 네, 이제 성인 남성 주먹만한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제 눈이 조금 이렇게 튀어나왔었어요. 암이 밀어내고 있어서. 그래서 잘 때는 이제 테이프 붙이고 안대를 쓰고 자고 그렇게 치료를 하고 했는데 근데 그때까지도 부모님께서는 아, 그냥 물혹이어라. 이러면서 기도를 드리셨대요.
1: 네.
0: 아, 물혹일 거야, 물혹일 거야. 이러면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직 검사를 하려고 의사 선생님께 다시 갔는데 악성 종양이다. 그러니까 횡문 근육종이라는 암이다.
1: 네.
0: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제 감정이 조절이 안 되셨고.
1: 당연히 그러시겠죠.
0: 근데 암인 건 인정을 하셨어요.
1: 예.
0: 인정을 하셔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뇌랑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암이.
1: 예.
0: 근데 그게 이제 뇌로 전이가 됐냐 안 됐냐를 이제 판가름 해야 되는데 영상의학과에서는 그걸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1: 네.
0: 너무 이게 된 것 같은 거,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부르시더라고요, 영상의학과에서. 저 결과를 들었는데 아주 미세하게 뇌랑 떨어져 있어서 뇌에 전이는 안 돼서 정말 다행이다.
1: 예.
0: 근데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을 감싸고 있어서 이게 수술을 못하는 상황이다.
1: 네.
0: 이제 보통 암을 치료하면 항암 치료를 하고
1: 예.
0: 줄인 다음에 메스를 대서 암의 크기를 확 줄이고 네, 다시 항암 치료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짧게 끝나야 되는데
1: 예.
0: 수술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1: 예.
0: 이제 그냥 믿을 거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밖에 없다. 그냥 그 약물이 잘 들기만을 기도해야겠습니다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1: 그래서 어떻게 그 어린 나이
0: 네.
1: 그래서 어떻게 치료가 됐어요?
0: 그래도 항암 치료를 하면서
1: 네.
0: 이제 처음 감사하게 첫 항암 치료에서 암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여서
1: 네.
0: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네.
1: 당시 상황이 다 기억이 나요?
0: 사실 예, 기억이 나는데
1: 예.
0: 제 어릴 때다 보니까
1: 예.
0: 9살이 어떻게 암이 뭔지 알겠어요.
1: 그럼요, 그럼요.
2: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진료실에서 암입니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소리라고 별의별 말씀을 다 하셨는데 이제 약물 치료를 하자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해본 약물 치료하고는 뭐 열이 조금 올랐을 때나 기침할 때 먹어본 딸기약 감기약밖에 없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속으로는 아, 뭐 딸기약 그거 먹으면 다 나을 수 있겠다. 별거 아니구나 해서 나왔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진료실에서 나오셔서

0: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아 뭔가 심상치 않구나.
1: 아니 이게 항암 치료가 말로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정말 컨디션도 안 좋고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 어린 나이에 항암 주사를 몇 번이나 맞으신 거예요?
0: 저는 이제 3주에서 4주 사이클로 맞았는데 49차까지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도중에 병행하면서 네.
1: 그럼 컨디션도 좀안 좋아지고
0: 아, 항암
1: 힘드셨어요?
0: 치료가 힘든 게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 외부에서 들어오는 충격 때문에 몸이 막 다치거나 아프거나 이런 것보다는 속에서부터 이제 망가지는 느낌이 막 나요. 모든 세포를 죽이다 보니까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한 직후 한 2주 정도는 그냥 누워서만 있고 싶고 뭐 먹기도 싫고 수치가 낮아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백혈구나 적혈구 뭐 면역력 이런 수치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한테. 근데 그게 다 바닥을 찍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든 올려야 되잖아요, 살려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계속 남의 피를 맞는 거죠, 혈액형 갖는, 그 헌혈
1: 수혈을
0: 같이
1: 받아요.
0: 수혈 받는 거죠. 남의 피를 계속 맞는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 게. 저는 이제 백혈구를 맞을 때 백혈구 맞으면은 온몸에 두드러기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드러기를 안 나게 하는 약을 또 넣어요.
1: 또 넣어.
0: 근데 그걸 넣으면 또 몸에서 이상 반응이 생겨요. 막 구토를 계속하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구토가 하기가 너무 싫어서 엄마 아빠한테 떼를 썼죠. 나 두드러기 나도 괜찮다고. 그냥 안 맞고 싶다 저거. 해서 그냥 맞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시골이었거든요. 서울대병원까지 차 타고 한 2시간 걸려요. 근데 딱 돌아갔는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또 어머니 아버지께서 운전하셔서 또 2시간을 서울대병원 가시고 또 이게 모든 면역 체계가 망가져 있다 보니까 감기나 열 오르는 게 가장
1: 그렇죠.
0: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서는 제가 치료받는 4년 동안 잠을 못 주무셨어요, 거의. 왜냐면 얘가 열이 오를까. 열 오르면 새벽이든 밤이든 그냥 응급실로 가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런 게 정말 힘들고.
1: 어머니께서 들어보니까 그 치료 받으실 때 병원일지를 쓰셨대요.
0: 아, 네네. 아, 이게 그 부모님이 두 분이 다 목사님이세요.
1: 어머님 저요?
0: 네, 그두분다 따로 개척을 하셔서 담임 목회를 따로 하고
2: 그
0: 계세요.
2: 당시에도 그러면 하고 계셨는데 그때는
0: 아, 그 당시에는 아버지 교회를 함께 하시고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어머니께서 또 개척을 하셔서
1: 왜 따로 개척을 하셨어요?
0: 아, 이게 이런 말씀
1: 도저히 예.
0: 이 말을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싸웠냐고
1: 싸우려나 도저히 아버지 소리 못
0: 여쭤보시는데
1: 들으시겠다고
0: 그게 아니라요. 이제 어머니께서도 원래 신학대학원을 나오시고 아버지께서도 같이 나오시고 둘다 목사님이신데 이제 담임 목회를 꿈꾸시던 분이셔서 이렇게 함께
2: 목회 방향성이 또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0: 네네, 함께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아버지 교회에서 감사하게 이렇게 상가로, 작은 상가로 내 어머니께서 목회하실 수 있는 공간을
2: 또 분립이 돼서
0: 해주셔서,
1: 아,
0: 네네,
1: 그래요.
0: 해주셨는데,
2: 되게 특별한 케이스네요,
1: 특별한
2: 그죠?
1: 케이스죠.
0: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걸 물어보다가 그런 마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냥 세상이 끝났다고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면 되게 보통 설교하실 때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 순간에는
1: 그렇죠.
2: 자기 자식한테 이 일이 생기면
0: 네, 저도 사실 이렇게 낫기 힘들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었으니까 제가 너무 커서 수술도 안 되고 이제
1: 거의
0: 네 그냥 항암만 네
1: 포기하시라고.
0: 항암만 잘 듣길 기도해라 이거 아니면 답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나오셨는데 나올 때와 들어갈 때가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셨대요. 그래서 처음 항암 치료를 하려고 제가 입원을 어린이 병동에 하고 이제 제가 자는 사이 어머니께서 병원 교회로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안 나오고

0: 그냥 도열이 살려달라고밖에 하나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다.
1: 그렇겠죠.
0: 그렇게 하고 그냥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병실로 다시 왔는데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그러셨대요. 기도 많이 했냐고. 근데 어머니께서 기도가 안 나온다.
1: 예.
0: 살려달라고밖에 기도가 안 되더라.
1: 예.
0: 라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지금 이걸 통해서 도열이를 걷어가시는 거면 그 뜻에 맞게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왜 살려달라고만 기도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1: 예.
0: 그래서 어머니께서 속으로 욕을 하실 뻔했다고.
1: 그래서 개척하셨네요.
0: 이건 아니
1: 그날 결심하셨네요.
0: 아니, 그게 이제
1: 그날 결심하셨어.
0: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2: 그쵸.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알죠.
1: 그 순간은 어머니였던 거죠. 그럼요. 목사가 아니라 그냥 내 엄마 내 새끼 생각 어머니니까.
0: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어머니께서 다시 교회를 가셨대요. 다시 교회를 가셔서 그럼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봐야겠다 다짐을 하고 가셔서 하려는데 차마 안 떨어지셨대요.
1: 떨어지죠.
0: 어떻게 아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 뜻이 그거면 본인은 이제 당신은 순종하실 자신이 없으신 거죠. 어머니로서.
1: 네, 이해가 됩니다.
0: 그래서 정말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게 뭔지 그때 느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 좋겠네요.
0: 그런데 그 와중 속에서 어머니께서 흘려가듯이 그냥 씨름하시다가 흘려가듯이 아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기도로.
1: 네네.
0: 근데 어머니께서 한 가지 기도를 또 하신 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아 그러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만약에 도열이를 걷어가시는 거면 그것에 제가 순종하겠는데 도열이를 죽이실 건지 살리실 건지는 지금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막 말씀을 읽으시다가 이사야 49장 24절 25절 말씀이 가슴에 이렇게 들어오셨대요. 그래서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이렇게 그 말씀을 받으시고 도열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2: 확신이 드셨구나.
0: 네,
2: 그 순간.
0: 그때부터는 이제 저한테 병원 가자고 하지 않으시고 짐을 여러 개 싸잖아요. 막 그래서 소풍 가듯이 짐을 싸니까 우리 소풍 가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어머니 아까 말씀해주신 그 일지를 제가 최근에서야 발견하게 됐어요.
1: 다시 보셨어요, 어른돼서.
0: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일지를
3: 가져오셨구나.
1: 어머니 병원 일지요?
0: 네, 이게 제가 2006년에 아팠어서 선교 수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원 일지로 쓰셨나 봐요.
1: 네네네.
0: 근데 2006년에 하여튼 이렇게 막 보다가 이렇게 발을 정자가 1000번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1: 저게 뭐예요?
2: 그런데 발을 정자.
0: 이게 발을 정자가 1000번이 써져 있는 거예요.
1: 무슨
0: 그래서 이걸 보고
1: 뭘 쓰신 걸까요?
0: 어머니 엄마를 불렀죠. 엄마 이게 뭐냐고 내가 뭐 1000번이나 치료한 게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서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 당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안 나와서 이게 주기도문을 1000번을 외우셨다고.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4: 그러니까.
0: 근데 저는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말을 잘 들으면서 치료를 받은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저도 너무 힘든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그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제가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왜 엄살 부리냐고. 내가 제일 힘든데 내가 제일 힘든데 왜 엄마 아빠는 내 마음 절대 이해 못한다. 엄살 부리지 마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걸 보니까 이제 내가 엄마 아빠가 내 고통을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소중한 아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0: 내가 이해를 못하고 그쵸. 있었구나.
1: 그렇죠. 그때는.
0: 그렇죠. 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2: 아, 엄마가 발을 정찰 적으실 때 그냥 적으셨겠어요?
0: 네.
2: 뭐 웃으면서 적으셨겠어요? 정말 그 한 획 한 획을 그으실 때마다 내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고통으로 적으셨을 거 아니에요?
0: 네. 그래서 사실 저보다 부모님이 더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2: 그 숫자 우리 한번 좀 볼 수 있어요?
0: 아, 네. 이게 네. 근데 앞에는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2: 네,
0: 이게 네, 발을 정자가
3: 정말 이것만 봐도 근데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를 쓰셨어요.
4: 그 말이 천 번이지 주기도문을 천 번을
3: 그러니까요.
4: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유.
2: 여기 지금 무슨 몇 시 이후에 금식하고 몇 시에 무슨 치료하고
0: 네.
2: 백백히 이렇게 아들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다 적어놓으시고 그 뒷면에는 정말 칼로 도려내는 아픔으로 이렇게 발을 정찰로 그 왜 기도가 안 나오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4: 그럼요.
2: 기도는 해야 되는지 아는데 네. 내 머리에선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기도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이렇게
4: 부모가 돼보니까 정말 그 마음이
2: 알겠는 거죠.
4: 아이가 아프면은 네. 이거 보시고 다시 얼마나 막
2: 그럼요.
4: 그런 마음이 드셨을까.
0: 네. 사실 이거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잘 안 울거든요. 네. 이렇게 안 우는데
2: 네.
0: 엄마한테도 아 엄마 처절하게 치료했다 그치.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나가라고 방에서
1: 그러고 와서
0: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하시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네. 혼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저도 사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갈 때쯤 또 그걸 가게 돼서 네. 감사를 다시 찾게 되고 네. 저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힘을 얻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2: 네.
0: 어린 나이에 이제 이건 내가 평생 한다 결심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금지가 돼서 이제 한 2, 3년 이렇게 못하고 있었는데
2: 네.
0: 사실 저도 다 잊고 살았죠. 학업도 네. 바쁘고 사역도 있다 보니까
2: 네.
0: 그런 거 다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저희 어머니 친구 목사님께서 여자 목사님이시거든요.
2: 네.
0: 그 목사님께서 과외를 하셔요.
2: 네.
0: 근데 과외 학생 중에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있는데
2: 네.
0: 이제 옛날에 백혈병으로 치료했었는데 이번에 재발을 했다.
1: 아이고.
0: 근데 재발을 하고 과외 선생님이지만 목사님이시니까 기도를 네.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 봐요. 재발했다고.
2: 네.
0: 근데 기도를 하시고 제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하신 거죠.
2: 네.
0: 너처럼 아팠던 오빠가 있는데 지금은 다 낳고 옛날에 뭐 떡도 나누고 이렇게 건강이 있는 오빠가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했는데 그 여자아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대요.
2: 네.
0: 어? 그 떡 가래떡 아니에요?
2: 어?
0: 이렇게 말이 나왔다.
4: 옛날에 공동에서 설마.
0: 네,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2: 네.
0: 근데 제가 가래떡을 나눈 이유는 사실 돈이 없어서기도 했지만
2: 네.
0: 그 애들 수치가 안 좋으니까 가장 기본 떡이 좋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 거거든요.
2: 예, 예.
0: 근데 그 아이가 그 떡을 받았던 아이였던 거예요. 어릴 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저 오빠를 보면서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 말씀을 목사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한테 해주시는데 네. 제가 그때 뭔가 뒤통수를 빵 맞은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2: 야.
0: 내가 평생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 해놓고 지금 뭐 하고 있나. 너무 치여서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걸 빡 맞고 아 진짜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병원에 막 전화를 다 돌렸어요. 서울대 여러 병원에
2: 예.
0: 혹시 이런 거 좀 할 수 있을까요? 떡 나눔을 다시 하려고. 근데
2: 예.
0: 네, 이제 안 된다.
2: 안 되죠.
0: 사실 코로나 너무 무섭고 그러니까
2: 예.
0: 아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2: 그쵸.
0: 다 막힌 거예요. 아 그래서 가장 많은 아이들을 그럼 만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어요.
2: 네.
0: 근데 그게 유튜브더라고요. 그 고민을 할 때도 저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제가.
2: 예.
0: 유튜브라는 게 가장 대중적이니까 또 많은 아이들 만날 수 있겠다
2: 그렇죠.
0: 싶어서 유튜브에서 이제 메이커이실 생각하면서 소원을 들어주자.
3: 아니, 근데 전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이 일을 위해서 1,000만 원짜리 적금도 깨셨대요.
2: 아유.
3: 사실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0: 네.
3: 정말 돈 많이 들 것 같아요.
0: 아,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실행을 빨리빨리 하는 편이거든요.
2: 네네.
0: 근데 당연히 이제 돈이 들겠다
2: 예.
0: 싶어가지고 적금을 깼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고3 때부터 열심히 일한
3: 어,
0: 그, 네, 그 돈을
2: 큰 돈을 모으셨네요.
0: 그 돈을 이제 깨서
2: 예.
0: 바로 도희 씨 계좌 이렇게 옮겨놨죠. 예. 또 제한테 있으면 안 되니까 예. 옮겨놨는데.

0: 네, 저는 사실 너무 많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냥 막연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 이 도희 씨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그냥 막연한 믿음이 드는 게 분명히 이 돈을 다쓸 때쯤이면
1: 네.
0: 하나님의 일인데
1: 또 채워주실
0: 하나님께서
1: 것이다.
0: 무조건 채워주실 거다.
1: 네.
0: 그럼 내가 이 적금을 마중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바로 깨고 했는데 이게 제첫 영상, 아이 돕는 영상도 아니었어요. 그냥 첫 영상, 제 소개 이런 글 영상인데, 그걸 보시고 또 저를 도와주시던 장로님이
1: 네.
0: 전화가 오시더니,
1: 그 장로님, 그때 그 장로님?
0: 아예 그분은 쫓아나셨고요.
1: 쫓아나셨고.
0: 네네네.
1: 자, 그분이 보고 싶어서.
0: 아, 네네.
2: 네. 너무 관심이 많으신 분이
0: 다른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제 그거 하려면 돈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아, 네, 그 적금 깨서 괜찮습니다. 했는데, 계좌번호를 보내놓으라고. 하셔가지고 또 여러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또 후원금을 전해주시고 또 제가 감사하게 아까 말씀드린 히스토리 말씀하신 교수님께서도 그럼 두 번째 아이는 본인이 당신이 하시겠다 하셔서 해주시고 또 감사하게는 그 미라클의 박이님께서
1: 네, 박은님.
0: 또세 번째 아이를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감사하게는
3: 끊이질 않네요.
0: 그 박이님의 지인 대표님께서 네 번째 아이를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또 제가 박이님의 채널에 감사하게 나갈 수 있게 됐는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께서 하나님 일에 사용해달라고 후원을 또 많이 해주셔서 저는 사실 이제 돈을 다 쓰면은 부어주실 거라는 믿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언제나 제 믿음, 제 신앙 위에서 일하시고,
1: 맞아요.
0: 아니, 사형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채우시는구나.
1: 왜냐면 이미 통장에서 통장으로 옮겨지는 순간
0: 네.
1: 일을 한 거거든요.
0: 네.
1: 내 통장에 있을 땐 일을 안 했지만, 그게 지금 그 도유 씨 채널 옮겨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용한 걸로 보시기
0: 그쵸.
1: 때문에 시작이 된 거겠죠.
2: 하나님이 이미 중심을 보신
1: 예,
2: 거죠.
1: 보신 거죠.
0: 그래서 정말 그때도 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구나. 또 느끼고 그런
1: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도 아마 이 방송을 병실에서 보고 계실 많은 환우들과 또 그들을 돌보고 있을 부모님들,
0: 네.
1: 바를 정자를 눈물로 적고 계실 많은 어머님들, 그분들에게 전도사님으로서 또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0: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1: 네.
0: 저도 잊고 살 때는 몰랐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시선을 돌려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아픈 아이들이. 근데 끝이 안 보이는 그 투병의 기간 속에서 정말 의지할 것도 없고 힘들기만 하실 텐데, 먼저 그 길을 걸어온 저의 모습과 또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지탱이 되고, 그렇게 얼마나 큰 힘이 된다고는 저는 사실 감히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너무 어려운 가운데 정말 조금이라도 저의 모습과 제 일이 힘이 된다면 저를 보시고 같이 함께 종교까지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정말 믿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머님들의, 아버님들의 또 아이들의 기도를 절대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고. 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예. 자, 지은자매 어떻게
3: 네.
1: 들으셨어요?
3: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암이라는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 참 불행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린 나이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함께하신다, 지켜주신다 그 과정들을 겪어서 이겨낸 것도 너무 장한데 그 경험을 토대로 많은 분들께 또 다른 희망과 위로를 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열이 참잘 컸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서
1: 네, 맞아요.
3: 듣는 제가 다 뿌듯하고
1: 그래요.
3: 아까 말씀하셨지만 되게 부끄러웠어요.
1: 그죠,
3: 계속
1: 그죠.
3: 들으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계속 이러면서 들었는데 앞으로의 그 여정을 계속해서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1: 아멘. 잘생겼죠?
3: 아니, 너무
1: 그죠?
3: 잘생겼어요.
0: 진짜
1: 누나
0: 큰일 날것
1: 예쁘죠?
0: 같은데요, 나가면.
3: 네.
1: 아유, 잘생겼다며.
3: 그래서 같은 연습생 출신인 줄 알았어요.
1: 그러니까.
2: 또 우리 누나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이쁘죠?
0: 이제 사실
3: 이게 너무 대답을 강요하시는
2: 아니, 많이 창피해서 말 못하잖아.
0: 진짜 마음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맞아요. 똑같지.
1: 마음이 얼마나 훈훈해요.

0: 황홀하죠.
1: 네, 훈훈하네요.
2: 박연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3: 아,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삶에 이렇게 위치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2: 그래요.
3: 갖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근데 오늘 우리 전도사님 말씀드리면서 아, 그 위시 리스트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0: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바라오셨고 그런 빚진 자로 살아왔는데 지금 그 빚진 생활을 몇 배로 갚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데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나는 굉장히 제가 부족해 보이는 것이 나는 내가 받고 누렸던 것에 대해서 이 빚진 자의 역할로 내가 과연 난 갚고 살았는가에 대한 반성이 굉장히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지금 도우미 씨를 통해서 내가 똑같은 일을 겪었던 환우들을 위로하고 있는 전사님처럼 나도 내가 겪었던 인생을 겪고 있을 많은 그런 인생의 후배들과 또 내 기도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난 얼만큼 헌신하고 있었는가 반성이 돼서 오늘부터 저도 정말 주유 씨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1: 주유 씨 유대인들인데
0: 뭐 아무튼 주유 씨와 같은 마음으로 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도 빚진 자로서 아멘, 아멘. 그 빚을 갚아가면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삶의 비전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그런 굉장히 저보다 인생의 후배지만 귀한 시간을 나눠주시면서 신앙의 눈을 또 깨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도유 씨를 통해서 많은 환우들 또 부모님들 위로해 주시고 헌신하는 전도사님을 저희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2: CBS

0: ัน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해군 삼함대 사령부 해군 목포교회 최미듬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모험이란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내 신앙은 좀 자라지 않을까? 이 신앙이 좀 쑥쑥 자랐으면 좋겠는데 매일 제자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죠.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신앙훈련을 덜 받아서, 때론 의지가 약해서. 그런데요, 정말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험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지금까지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데요,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와 경계 안에서만 머물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모험을 각오한 한 사람 살펴볼 겁니다. 바로 사울 왕인데요. 1절부터 5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야베스라는 성읍을 포위했는데요. 암몬 족속이 야베스를 포위하자 이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1절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지금 자신들의 나라에 쳐들어온 족속 앞에서 한 번도 싸워볼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두 손 들고 항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오른쪽 눈을 빼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잔인하고 무시무시하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전쟁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잔인한 거죠. 그런데 고대에 칼과 방패를 들고 싸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왼손에 방패를 듭니다. 자기 몸을 방패로 들어 막죠. 방어하죠. 그럼 방패 옆으로 조금만 빼꼼 내놓아서 보는 게 바로 오른쪽 눈입니다. 이 오른쪽 눈을 빼버린다는 거. 다시는 싸우지 못하고 전쟁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더 치욕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은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려고 작정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눈을 빼도 꼼짝 못하는 그런 존재야.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을 단순히 모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죠. 야베스 사람들은 여기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지금 야베스 리더들, 장로들은 어떻게든 좀 살아보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타협하면서 시간을 끕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장면입니까? 암몬 사람들은 그래 그렇게 해봐라, 더 비웃습니다. 웃기지 마, 너희를 누가 도와주겠어, 어디 한번 해봐, 이런 식입니다.

자, 야베스가 전령을 보내서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기브아였습니다. 기브아는 얼마 전에 왕에 취임한 사울이 사는 곳이죠. 왕에 선출되고 나서 사울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바로 그곳이 기브아였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큰 소리로 웁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불쌍해서 운 것이 아니고, 야, 이제 야베스 다음은 우리 아니냐. 지금 쳐들어온 암몬 족속이 두려워서 울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동족인 야베스에 살고 있는 가치파, 므낫세지파, 이 동족들이 능욕당하고, 이제 장차 오른쪽 눈을 뽑아서 종으로 삼아서 살겠다고 하는데, 그냥 그 대적을 바라보고 두려워만 했지, 이스라엘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5절에 사울이 첫 등장합니다.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타이밍에 한적하게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5절의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군 부대에서, 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지키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을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장병들 학교에서 그리고 취업을 해서 회사에서 여러 모임 같은 곳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아니, 술 먹으면, 알코올 먹으면 지옥 간다는 게 아니라, 술 먹은 믿음으로 그렇게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었죠. 똑바로 믿으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아예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고 했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한두 잔 마셔도 괜찮지 않냐? 절제하시면 되지 않냐?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네, 좋은 대화를 위해서 한두 잔 마실 수도 있죠. 그런데 어디 거기서 끝나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더 마시기 원하고, 더 취하기 원하고. 술뿐만이 아닙니다. 담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 여러 신앙의 부분에서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나의 정체감이 지켜지는가? 조금씩 조금씩 타협하면서 나 스스로가 혹시 모욕당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계시지 않은가? 어쩌면 우리는 지금 야베스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인지 몰라요. 적군이 위협하고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고 두손 들고 곧바로 항복하고 타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을 위한 모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냥 적당하게 살지 말고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이라고요. 오늘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기브아 사람의 요청을 듣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됐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무섭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우리가

보전과 위로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아시죠?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이런 식으로 임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해가지고 그 리더를 이끌어서 수십 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적으로부터 구원해냈어요. 여러분, 근데 아시다시피 역사가 어떻게 흘렀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이 압제받게 만드셨고 허락하셨고 그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어떤 또 다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게 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청했어요. 우리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되게 섭섭하게 여기셨어요. 너희가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늘 사사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도 그렇게 임재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왕을 요구했지만, 나를 무시했지만, 난 여전히 성실하게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모험을 할수 있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거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하고 결단해도 금방 실패할 겁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체험을 해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걸, 하나님께 감동되는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약의 상황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어떤 미션을 위해서 성령께서 마치 옷을 입혀주듯이 그 사람께 임했어요. 이것이 구약의 특징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어떤 사역을 위해서 그때만 잠깐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주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청년 장병분들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 계신다. 우리 속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춤을 추면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근데 왜 많은 이들이 성령님을 못 느낄까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여러 가지 마음과 감동과 느낌을 우리가 오랫동안 무시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순간에 우리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할까요? 분노가 생겨야 돼요. 의분, 거룩한 분노. 그냥 열받고 화나는 것과 다른 거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까 사울이 무섭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인해서 생기게 되는 분노입니다. 하나님,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무시당하다뇨.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조롱당하다뇨.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방금까지 농사짓던 두 마리 소를 죽입니다. 여러 토막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보냅니다. 이것은 대단한 신앙의 결단이고 영적인 깨달음이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다시는 과거로 평범한 농부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여 야베스를 구하기 위한 이 전쟁 소집 명령에 불응한다면 당신들도 이 소들처럼 될 것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강력한 경고였죠.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냥 집에 가서 평소처럼 밭에서 소 모는 것이 왕이 아니라 나라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게 왕이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과거의 유혹, 다시 되돌아갈 길들 다 끊어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결단한 겁니다. 그러자 7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것을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사로잡히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생겨났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 백성들 가운데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암몬족 속에 모욕당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구나. 이럴 수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있었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으로 백성들이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사울의 눈이 열렸고 백성들의 눈도 열렸어요. 이 하나님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했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 무엇인가를 깨닫잖아요? 그럼 결단하게 돼 있습니다.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변화되리라. 무엇인가 바꿔버리라. 때론 이 결단이 무모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인식, 깨달음입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1절에 이들이 전쟁을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전쟁을 했는데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리더 사울에게 강력하게 임하셨고요. 그 리더십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다 전해진 거예요. 그들 마음이 이미 각성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회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은 정말 완벽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왕이시여, 지난번에 왕이 선출될 때 조롱했던, 무시했던 그 불량배들 우리가 다 쳐서 죽입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인데 그러지 말자고 합니다. 지금 사울은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모험을 시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성공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시도해서 잘한 겁니까? 아니요. 사울처럼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참 멋집니다. 이 초심만 유지할 수 있었다면 평생에 참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의 작은 성공 후에 자기의 영광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10대와 20대뿐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아니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험을 도전하신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번에는 이런 일을 해봐라. 도전하신다고요. 우리의 군생활 중에, 군복무 중에 너가 이런 일을 해봐라.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요. 그때 우리의 반응이 내가 어느 날 순종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순종했던 것처럼 후에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여전히 청년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한다고요. 만약 올해 새해 결심한 계획들이 멈추고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때론 불안할 때도 있겠지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물 흐르듯 너무 쉽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좫아 결단하며 모험을 떠나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방부 군종정책과에서 보내드리는 장병의 시간. 오늘은 해군 삼함대 사령부 해군 목포교회 최미듬 군종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장병의 시간을 마칩니다.

0: CBS
1: 교실 밖에서 배움의 길을 찾는 아이들. 학교를 그만둔 거지 배움을 멈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한교육기관의 문턱은 높고 그 부담은 오롯이 가정의 몫이었는데요. 이제 경기도의회가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만들어 그 문턱을 낮춥니다. 경기도의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해 대한교육지원센터를 세우고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까지 함께 챙깁니다. 학교 안이든 밖이든 배움의 경계는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3: 영업직만 22년 했습니다.
2: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4: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5: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내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내일센터.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말씀의 시간, 은혜와 감사의 주일을 뜻깊게 마무리합니다. 오정현 목사의 설교 전해드립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1절과 2절,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제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메시지 죽음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2: 할렐루야. 오늘 예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 우리가 전력 투구를 했어요. 앞 예배 때 하나님 한국 예배를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거룩한 성공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배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결정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반드시 여러분 들어올 때마다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반드시 매주 하나님 거룩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 줄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룩한 기대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들 쭉 보면요, 거룩한 기대감을 갖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공통적인 현상에서 그것이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모인다는 것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모이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잠시 세상에 내가 밑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서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찬송을 오늘 마칠 때, 또 찬송할 때 찬송을 통하여도 들려주실 말씀이 있을 것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들려줄 말씀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주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정리합니다. 예배는 예배 들어오기 전에 결정되는 것이다. 반드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 거룩한 기대감의 핵심은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과 교제를 통하여 오늘 이것이 이번 주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죽음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 좀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이 죽음이란 것에 관해서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여한 오늘 이 참된 죽음의 신비에 대한 진리가 여러분들의 것으로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 자세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첫 번째,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다 끝난다. 죽으면 모든 것 끝.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이 전부다. 두 번째는 죽으면 수수께끼이다. 알 수 없다. 죽으면 어떻게, 죽으면 알 수 없다. 이러니까 염세주의자가 되고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죽음이 수수께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그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근데 세 번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사후 대책을 세우고 기백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준비된 사람으로 믿음의 용사처럼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

관해서는 확실히 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100% 아는 거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는 100% 다 죽는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시간대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개념, 그 초월적, 초시간대의 개념, 무시간대의 개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 100살 살고, 어떤 사람 90살 살고, 어떤 사람 60살 살고, 다 50살, 이렇게 차이가, 3, 40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과 저는 100% 죽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죽음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대단해도 죽음에 대한 대책이 없는 사람은 대책 없이 매일매일 사는 사람이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의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는 공자의 제자 사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공자에게 감히 스승님께 죽음에 대해 묻습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 땅에 삶도 모르는데 죽음 어찌 알겠느냐. 뭐 거기는 또 나름 또 생각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공자같이 뭐 사서삼경 뭐 논어 다 대단하지만, 그런 거 뭐 대학 춘추 얘기 다 있지만, 베드로는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공자와 비교해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 제가 지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제가 야,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다. 여러분, 공자처럼 베드로가 만약 공부한 것도 아니고, 공자처럼 베드로가 무슨 많은 제자를 거느린 것도 아니에요. 그는 초라한 어부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진리에 대한 눈을 열고 죽음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야, 이 땅의 삶도 모르는데 죽음 어떻게 알겠느냐는 공자와 어부로서 살았지만 분명하게 확인된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베드로서 1장 19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같이 읽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아멘. 우리에게는 확실한 예언을 갖고 있네. 베드로가 하고 예언이 뭐냐, 이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사람들은 다 깜깜해요. 아주 그냥 아주 그 마음이 죽음 이후의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깜깜한 암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빛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통찰력이 없는 그런 깜깜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깜깜한 어둠 속에 여러분 등불 한번 비춰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1장 19절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보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삶의 영적인 어떤 질문들이 있을 때에 그 모든 어두움의 시간이 지나가고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 오늘 죽음 이후의 신비에 대해 여러분들의 말씀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샛별 같은 은혜 되기를 바라는 것이, 샛별의 총명함과 샛별의 청신함과 샛별의 청명함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공자도 못 깨달은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샛별처럼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10절까지는 이 죽음 이후의 신비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1절에 이렇게 1절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느니라.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제가 뭐냐, 아는 것. 우리는 아느니라. 말씀에 대한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느니라. 뭘 알게 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이 왜 어려워요? 사람들은 죽음 얘기하면 다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은 두려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져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극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기 직전 되면 뭐 아무리 대단한 사람 다 두려워하고 다 힘들어하고 뭐 몸도 육신도 아픈 거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길이 없으니까, 깜깜한 절벽이니까, 꽉 막혀 있으니까, 깜깜하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느니라, 뭘 깨닫게 하시는,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 아는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 보통 우리 성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은 대부분 구약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딱 일목요연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가운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자,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 이유가 뭘까? 히브리서 2장 14절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 14절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잠깐만요. 우리가

다 혈과 육에 속했죠? 우리 다 육신의 몸을 갖고 있죠? 그 다음 또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자, 중요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소위 성육신을 입으셔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 이유는, 그 다음 중요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 다음 또 15절에 같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멘. 너무나 이걸 말씀은 처음 보는 분들은 조금 더 깨달아야 되겠지만, 성경을 아는 분들은 딱 마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샛별같이 깨닫게 하시는 애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보십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 다음 영원한 형벌을 갖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온갖 더러움 속에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마귀는 한 생명이라도 더 고통 가운데서 영원한 흑암 가운데로 갖고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일은 마귀의 세력을, 이런 잘못된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하여 고통과 저주와 더러움과 오욕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형벌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피의 복음을 통하여, 용서의 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2장 15절 다시 한번 뭐라고 나와있냐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피의 복음 앞에, 주님 우리의 죄가 주님의 피의 복음 때문에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 첫 열매란 게 오늘 우리들을 위하여 첫 열매가 되신 것이에요. 우리들을 위하여 본보기가 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음의 두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죽음을 죽이신 것이에요. 죽음을 극복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 누구다?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 법이 뭐냐면 능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죽음을 돌파하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게 하시는, 정말 우리를 하여금 선한 목자 되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마귀의 죄와 사망의 능력을 압도하였느니라, 극복해 하였느니라. 이걸 깨닫는 사람에게는 모든 성도들의 죽음은, 이 땅은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성도에게의 죽음은 영광의 궁전에 입성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불마차가 되는 것이고 독수리의 날개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한군문에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수 사례와 수많은 참 환난 근심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남은 인생을 즐거워하느니라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다. 두 번째로 아는 것은 본문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본문을 통하여 아는 것이 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기 보니까 본문에서 장막집이라는 말, 텐트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장막집은 영어로 텐트인데, 이것은 뭐 여러 해석도 있지만 이거 땅에 있는 장막집을 우리의 육신의 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몸의 특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낡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의학과

젊으신 뭐 진보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있어도요 우리는 땅에 있는 장막집 무너지고 다시요 사망률 100%예요 예외가 없어요. 또 하나 더 우리 아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2절 1절 뒤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 영원한 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예비한 것을 아는 사람은 2절 하반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이 내용은 어떤 뭐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확실히 입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고전 15장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나팔이 불리는 그 시간에 순식간에 우리 모두가 다 홀연히 변화되리니.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신학적인 여러 내용들은 제가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재림의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이렇게 확실히 피의 복음과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시고 장막집과 영원한 집에 대한 주님의 몸을 입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나타나는 어떤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 어떤 것인가? 6절이에요. 6절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됐어요? 담대하여.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이후로 사랑의 모든 성도들은 담대해야 돼요. 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담대히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담대함이 우리 사랑의 교회의 특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 담대함이 앞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의 특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담대한 용사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죽음 이후를 예비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를 사모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들도 우선순위와 덜 중요한 걸 탁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안목도 생기는 것이고, 저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다윗도 실수가 많았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다, What makes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너는 내 마음의 합한 자다, 다윗도 부족함도 있고 그런데 왜 그랬을까? 나는 다윗이 가진 놀라운 통찰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왕궁에 삽니다. 나는 남대로 궁에 삽니다. 나는 남대로 대단한 거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지상의 정복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 합니까? 내가 왕궁에서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건 다윗의 대단한 고백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의 첫날보다도 천국에서의 한날이 더 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음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제가 좀 이런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앞으로 문지기 신학이라고 그럴 거예요. 문지기 신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야, 이 땅에서 왕궁에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 어떤 장소적 개념을 뛰어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담대함과 역동성, 하나님 나라 용사로서, 그래서 이런 담대함이 있으면 이 땅에 있는 것들 너무 자고오면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용사가 되어가지고 거룩한 홀로 서기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좀 누가 상처 주고 좀 이렇고 어렵고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 신학을 가진 줄로 믿사오니 이걸 통해서 거룩한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걸 통해서 주님 내 사람들에게 너무 영향받지 않고 사건에 너무 영향받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뭘 걱정합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의 홀로서기 있게 하여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믿음 보고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5절에서 보니까 성령으로 보증을 받았다. 우리에게 보증서를 다 써주는, 여기에 대해 성령께서 보증서를 써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시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한다. 소위 믿음 보고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장막집이 무너지고 영원한 집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신비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은, 순식간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홀연히 주님의 몸을 입기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담대함을 평생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의 표현은 다윗처럼

문제기 신학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수많은 것보다 하늘나라의 하루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 때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보고를 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8절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님과 함께 보내어 갈 것을 확신하고 현재는 육체는 육체의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을 것이란 담대함 가지고 문지기 신학을 가지고 홀로 서기를 갖고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9절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뭐하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느라 기쁘시게 하는 자.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믿음의 용사로 문지기 신앙을 가지고 자 이런 담담을 가진 사람의 나타난 특징은 9절에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죽음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들은 죽음을 해결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현장으로 나온 것이 10절이에요.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저기 보니까 그 다음에 뒷부분도 같이 계속 시작.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아멘. 10절에 뭐냐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란 것은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대하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선악간에 우리가 상급을 받을 것이다. 소위 상급 심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심판은 우리가 끝난 사람들이에요. 피의 복음을 통해 정리가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용서해달라고 어떤 위인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우리가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이 그래서 그 문제는 해결된 거예요. 이제 나타난 것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상급 심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공적을 따라서 선악간이 이거는 무슨 뭐 누가 이 땅에서 뭐 잘하면 축복받고 못하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 우리의 삶을 쭉 이렇게 사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 심판을 받는 것이 이걸 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거에 16세기에 캐톨릭이 너무나 그 당시에 캐톨릭이 너무나 부패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소위 사람의 구원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받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공로주의로 우리의 행한 바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말틴 루터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캐톨릭의 그 공로주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없는 성경의 연옥도 막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막 이런 것도 만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싫어가지고 우리가 물을 버릴 때 그냥 와장창 버렸는데 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악간에 심판받는다는 이 상급 심판에 대한 걸 버려버린 것이 구원받은 자는 상급 심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급은 은혜 받은 자에게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 상급 심판 이런 것들이 좀 늘 마음속에 다짐이 되고 확고하게 좀 뭔가 와닿을 수 있는 뭐가 없을까? 그런 좀 현장을 보고 좀 도전받고 그런 게 없을까? 그게 바로 양화진이에요. 아멘. 양화진 선교사님들 묘에 가면 거기가 상급 심판과 살아온 삶의 선교사님들의 히스토리가 다 들어있는 것이 나를 좀 추스려주고 나를 문지기 신학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용사로 믿음의 홀로서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다짐하게 하는 곳이 양화진 묘역이에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아픔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떠날 때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 신학을 가지고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고 상급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죽음조차도 담담하게 대담하게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적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 피차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조차 극복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죽음의 두려움을 해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약해지고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절감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는 영광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지기 신학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서 이 시대에 믿음 보고를 하고 심판대 앞을 준비하는 기쁨으로 심판대 앞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예비하여 주신 사랑의 동산이 영혼 구원의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적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제2의 양화진 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0: 사랑의 동산.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2-3495-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동산을 마칩니다.
1: CBS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찾아 음미해 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5: 영성이 살아야 인생이 삽니다.
6: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6: 아멘. 여기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술 먹지 마라, 주일날 교회 가라, 가능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성경을 우리가 이 표피로, 껍데기로 보는 거라는 겁니다. 수건을 벗고 보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성경 안에 거울로서 성경을 보게 된대요. 거울로서 성경을 본단 말이 뭐예요? 여러분 거울 왜 보십니까? 이러시게요? 거울 왜 보시냐고요?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예. 거울 왜 보세요? 왜 나를 보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거울은 나를 보려고, 내가 어떤지 보려고 거울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위해서 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본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향해 지어졌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신지 보는 게 거울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발견하고 그 나로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를 발견한다라는 얘기를 아주 짧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가 우리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가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성경을 보면 거울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란 사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네? 그리고 그분이 진짜 나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서 말하고, 그리스도로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로서 행동하고, 그리스도로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진짜 나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 놀라운 현실을 살아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운동 아세요? What would Jesus do? WWJD라는 운동이 있어요. 여기다 고무 밴드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해서 WWJD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고 하루를 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행동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호박에 줄 그어서 수박대기 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막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움직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수박에 호박에 줄 긋기일 수 있어요. 또 뭐예요? 원숭이에게 양복을 입혀서 신사 만들기일 수 있어요. 근데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의 핵심은 뭡니까? 전제가 이게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 이제 나는 작은 그리스도가 됐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게 뭐예요? 진짜 내가 되는 과정이에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처럼 말하는 게 뭐예요? 진짜 내가 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처럼 말한다는 건 절대로 내가 하나님처럼 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했던 그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건 내가 신격화된,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이단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참 인간, 참 나. 그게 진짜 내 모습이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진짜 자유롭고 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내 자신을 찾아 그 나 자신으로 사는 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새가 자신이 새임을 알고 하늘을 나를 때 자유롭고, 물고기가 자신이 물고기임을 알아 물속을 헤엄칠 때 자유롭고, 치타가 자신이 치타임을 알아 빨리 달릴 때 자유로운 겁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이제 이전에 난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이제 그 나로서 사는 게 우리에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그리스도로서 내가 산다는 거, 뭘 그게 진짜 자유이고 그게 진짜 내가 다는 길임을 어떻게 조금 말하면 조금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1920년대에 인도의 한 선교사가 늑대굴에서 두 자매를 발견합니다. 후에 카밀라와 아밀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카밀라와 아밀라를 데리고 와서 이제 사람으로 살게 합니다. 왜 사람으로 살게 해요? 사람이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니까. 지금 카밀라와 아밀라의 아내는요, 사람의 생명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사람처럼, 이제 그의 고무줄엔 뭐예요? 사람이라면.

0: 말이랄까 이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카밀라 아미라가 네 발로 걷고요, 사람 몸 짓고요, 그리고 밤에 야행성으로 돌아다니고 생고기를 먹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늑대의 라이프스타일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생명이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킵니다. 막 말도 하게 하고 두 발로 걷게 하고 익힌 음식 먹게 하고 사람 보면 적대감을 맡아는 게 아니라 환영하게 하고 막 가르쳐갑니다. 근데 여러분 카밀라 아밀라 입장에서는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평생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자기가 늑대가 아니고 사람이란 걸 받아들이고 사람처럼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실제로 카밀라는요 그 과정에 얼마 안 돼서 죽었대요. 너무 스트레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세상의 일부인 줄 알고 살았어. 우린 우연의 결과물인 줄 알고 살았어. 우린 이 거대 세상의 기계의 부속품인 줄 알고 살았어. 이 세상이란 정글의 약육강식의 세계에 그 적자 생존의 세계에 한 그 생태계의 한 고리로서 때로는 포시자로 때는 피해자로 살아가는 그 일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래요.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계획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있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대요. 이게 뭐예요? 작은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예언된 목적을 가진 존재로서의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그것으로 산다는 게 이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린 너무 오래 늑대인간으로 살았어요. 너무 오래 정글 속에 살았어요. 우린 너무 오래 세상의 일부로 살았어요. 여러분 카밀라와 아밀라를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세웠을 겁니다. 아마 카밀라와 아밀라는 이 거울을 볼 때마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가 늑대인 줄 알았을 거예요. 털난 늑대인 줄 알았는데 거울을 보니까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우와, 이게 누구야? 그럼 선교사님이 그랬을 거예요. 이게 너야. 이게 너야. 이게 나라고요? 이게 나라고요? 그래, 이게 너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건요 온 우주가 흔들리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건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세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보고 그리스도가 진짜 나임을 받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 진짜 목적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창세전에 나의 삶이랑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날 통해 이 땅에 이루실 계획들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나로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4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0: 이 과정을 저는 육성을 벗고 영성을 입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카밀라가 늑대로서의 자신을 벗고 가짜 자기죠.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입는 과정.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성 수련이에요.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나로서 살아가는 것. 아니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로서 살아가는 게 영성 수련이에요. 우리 여기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출근부 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수련하기 위해 온 거예요. 뭘 수련하는 거예요? 거울 보려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늑대로서의 자기를 매일 벗어야 했던 카밀라처럼 고아로서의 나를 매일 벗고 세상 일부로서의 나를 매일 벗고 그리스도의 일부로서의 나를 매일 덧입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뭘까요? 그렇게 육성을 벗고 영성을 입는 과정, 이게 뭘까요? 첫 번째로요, 그거는요, 우리 스스로가 돌보아지고 있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약육강식의 세계와 적자 생존의 세계와 이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자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김요한 목사님, 이 함께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담임 목사님 지금 또 극동방송의 부사장님이시죠. 이 김요한 목사님이 당신이

지신 수필집을 저한테 선물을 하셨어요. 근데 책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빌어먹으리였어요. 빌어먹을 점점점. 이게 주변에서 그 책에 대한 반대가 많았대요. 그 제목에 대해서. 아, 왜 그렇게 지으십니까? 그 좀 너무 좀 오해를 산다. 근데 김요한 목사님은 이 언어에 대한 어떤 추구가 있는 분이에요. 이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다. 이게 원래는 되게 좋은 단어다. 빌어먹다는 게 뭐예요? 빌려서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빌어먹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빌려먹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서 여러분 몸을 얻으셨습니까? 또 속된 말로 우리가 뭐 고스톱 쳐서 땄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가 따냈나요 우리 몸을? 우리 부모님이 우리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빌려서 먹은 거예요. 빌려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이거 가장 중요한 게 공기예요. 이거 대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자연 놈에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이 있어요. 우리 공기도 빌려서 숨쉬고 있는 거예요. 물 빌려서 마시고 있는 거예요. 태양 빌려서 누리는 거예요. 내리는 소낙비 빌려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는 음식물들 빌려서 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는데 버스 타고 오셨어요? 택시 타고 오셨어요? 이 개혁주의자는 종교개혁자들은요 그걸 뭐냐면 가면 쓴 하나님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 여기 우리를 데려온 게 택시기사 아저씨 같은데 택시기사 아저씨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데려다 주신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아이들 선생님이 키우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예요? 선생님의 가면을 쓴 하나님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외식을 하셨나요? 아,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 주방 아주머니가 그 해준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방 아주머니의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요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빌려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걸 볼 때 뭐예요? 우리가 돌보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거대한 돌봄 가운데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해서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빌어먹긴 내가 벌어먹고 있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 대표적인 육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런 김현철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경제학자인데 코넬 대학에서 경제를 가르치다가 홍콩 과기대에서 가르치다가 지금 연대로 와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아주 훌륭한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독실한 또 크리스찬이에요. 이 김현철 교수님이 그 책을 경제학 이론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성공하는데 여러분 요소를 밝혔어요. 그 사람 표현, 그분 표현을 이거예요. 운이 좋아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성공은 운빨이다. 이런 아주 혁신적인 경제학적인 개념을 가져오셨어요. 왠지 볼게요. 한 사람의 소득 수준과 그 사람이 그 소득증을 갖는 요인을 보면 그가 속한 사회의 발전 정도와 경제 정도의 50%가 결정난다는 게 데이터로 나온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 있어요? 우리 이 정도 사는 거 뭐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우린 대한민국을 빌려서 먹고 있는 거예요. 30%는 뭐냐? 유전자래요, 유전자. 그래서 우리 유전자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갈 수 있대요. 그럼 결국 뭐예요? 80%는 우리의 수고가 전혀 아니에요. 다 빌려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에서 15%가 뭔지 아세요? 자랄 때 환경이래요. 주어진 환경이에요. 이게 15%래요. 결국은 90에서 95%가 뭐예요? 빌려서 먹은 거예요. 그 실제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끌어낼 수 있는 게 5%에서 10%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나는 못 받았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모두가 돌봄 안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돌봄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철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운빨이다라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받은 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의 통로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받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을 향해 내가 먼저 받은 자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소비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을 돌볼 대상으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95%가 은혜인데 우린 95%가 내가 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5% 정도의 운이 따라줬다. 하나님은 5% 도와줬다.
하나님

100% 돌봤다. 나는 95% 내가 돌봤다. 이게 뭐예요? 늑대 인간이에요. 고아라는 정체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요. 말이 안 되는 망상이에요. 그 망상을 뭐라고 해요? 거짓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망상을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망상을 뭐라고 해요? 독립성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교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돌봐주고 있는 존재예요. 같이 한번 말할까요? 하나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육성이 그냥 그 말 안 하고 싶어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돌보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돌본 것 같아. 이게 뭐, 왜 중요하냐? 관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말 있어요? 인심 곳간에서 난다. 인심이 곳간에서 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이 뭐 성격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 대단한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곳간이 풍성하면 그 사람이 품위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곳간이 막 한 300억 있어. 그럼 여유가 있죠. 밥도 탁탁 사고 물질도 나누고 인심 곳간에서 난다? 이거 진리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의 곳간을 인식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돌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인식해요. 그러나 내 육성은요 언제나 내가 살아온 악정고투 이걸 뭐냐면 자수성가 스피릿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데 제일 방해되는 건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아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여러분 뭐 다른 중독증이 아니에요. 주님 아는데 제일 방해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자수성가 스피릿이래요. 다른 말로 자수성가 스피릿 다른 게 뭔지 아세요? 도덕주의예요. 도덕주의. 율법주의예요. 내가 이만큼 순종했고 내가 이만큼 믿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근데 하나님 별로 해주는 거 없고 나는 죽자고 했는데 하나님 인색하고 이게 뭐예요? 완전히 고아가 들어찬 거예요. 여러분 고아는 설득이 안 돼요. 고아는 벗어야 돼요. 여러분 늑대 소녀 설득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울을 보고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게 내가 아니구나. 내가 왜 이런 생각하고 있지? 이거 거대한 판타지구나. 망상이구나.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여러분 돌보아 주셨어요. 아멘. 그거를 발견하고 그 곳간을 발견할수록 어떻게 돼요? 관점이에요. 무슨 관점이에요? 여러분 영성은요 항상 하나님이 해오신 일을 발견합니다. 육성은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발견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항상 하나님이 돌보시고 해오신 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찬양하고 그걸로 인해 안식하고 그걸로 인해 감사하고 그것 안에서 축제할 수 있어요. 그게 영성이에요. 근데 육성은요 하나님이 아직 안 한 일을 굳이 주목을 합니다. 그걸 볼수록 육성이 고양되고요 이걸 볼수록 영성이 고양돼요. 자 관점이에요. 자 근데 이 관점에 따라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 영성으로 선택할수록 곳간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신뢰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어요. 뭘 볼 때요? 아직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일을 볼 때 육성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데 영성으로 보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현장으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영성이는요 먼저 뭐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 돌보심 안에 안식하고 하나님 돌보심 안에 축제하고 그 안에 자녀가 돼요. 할렐루야. 그럼 옆에서 고아들이 얘기해요. 야 하나님 안 하신 일 이렇게 많은데 너 그게 뭐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육성이 아니야. 난 이제 영성적 존재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걸 뭘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게 대화가 안 돼요. 영성과 육성은 대화가 안 돼요. 영성과 육성은요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영성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육성이 잔소리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아이 그래. 이 육성을 뭐래요? 겉똑똑이래. 겉똑똑이. 이 겉똑똑이가 말이 많아요. 그러면 영성은요 어린아이 같아요. 겉똑똑이 쉿.
나 지금 좀 엔조이하게 도와.

0: 나 지금 좀 안식하게 둬. 나 지금 좀 하나님 찬양하게 둬. 나 좀 하나님 안에 즐거워할 수 있게 둬. 하나님이 날 돌보셔. 그러면 육성은 입이 대빨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하시고 이것도 안 하시고 넌 뭐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선택하세요. 관점이에요. 영성을 선택하세요. 아멘.
1: 지금까지 말씀해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 김영준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위의 마을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근심하며 두려워져서 걱정이 엄습하게 되죠.

오늘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매여 사는 실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를 보내며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곤고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종호의 찬양으로 너는 내 것이라 주일에 함께한 첫 곡이었고요. 자, 오늘 1부 이삭줍기, 2부 워십 앤 프레이즈로 꾸며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광복절이었고요. 오늘 주일 보내고 내일까지 하루 더 깜짝 연휴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쉼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을 들으면서 자란 저로서는 이렇게 추억의 찬양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좀 뭉클해질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한국적인 정서라고 해야 될까요? 앞서 들으신 With Friends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아주 밝고 경쾌한 그런 곡으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그 정서에 또 약간 이 슬픈 곡조에 오히려 담대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그런 추억의 찬양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담대하라 함께 하셨어요. 임동준님께서 여러 곡 써주셨는데 오늘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바피츠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신형규님 남겨주셨고 광야의 소리님께서는 이동엽 피처링 오은의 예배라는 찬양도 남겨주셨고 신혜숙님께서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마크 슐츠의 찬양 남겨주셨는데 해외 CCM으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또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마크 슐츠의 찬양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와 그림의 그렇기 때문에 이동엽 오은의 예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동엽 피처링 오은 예배 그리고 앞서 시와 그림의 그렇기 때문에 들으셨고요.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는 바피츠 앤더 마라나타 싱어즈 찬양과 찬송가 복의 근원 강림하사 Come the Fount of Every Blessing 마크 슐츠의 찬양으로 신청곡 전해드렸습니다. 목요일에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시죠. 김영범의 돌아서지 않

유리를 잠파오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우리 김쌤의 찬양으로 함께 하시고요. 0051님께서는 정은의 너에게 남겨주셨는데 함께 합니다. 다윗님께서는 기적의 치유를 바라며 빛의 사자들이여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이곳까지 전해드릴게요. 제이어스의 찬송가로 함께 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제이어스의 찬송가로 전해드렸고요. 정은의 너에게, 김영범의 돌아서지 않으리 신청곡 이삭줍기 했습니다. 자, 1부 끝곡은 예수전도단 시선 라이브 워십이고요. 2부는 이렇게 라이브 워십으로 쭉 이어드리는 워십 앤 프레이즈로 함께 할게요.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깃을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주일 2부 순서 워십 앤 프레이즈 문을 열었습니다. 찬미 워십의 당신이 특별한 이유, 에하드 워십의 더 원합니다 두 곡 함께하면서 시작했어요. 이 시간을 진행하면서 정말 굉장히 다양한 워십팀들이 많이 생겼구나, 많은 곡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 듣는, 처음 접하는 그런 워십곡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는 시간이에요. 자, 이번에 들으실 곡은 머스트 워십의 더 크게, 그리고 워십 플로잉의 돌아오라 이어서 함께합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도시의 숲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물된 동산 워십곡 함께 보셨고요. 또 앞서 머스트 워십의 더 크게 그리고 워십 플로잉의 돌아오라 함께 보셨어요. 자, 이번에는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두 곡 전해드릴 텐데요. 프라이밍 워십의 동행과 더 콜링 워십의 동행 라이브로 함께 보시죠.

동행이라는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 두 곡의 찬양 프라이밍 워십과 더 콜링 워십 이어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은 어쿠스틱 워십의 찬양 뉴 제네레이션 워십의 두려움 없네 이어봤어요. 나드향 워십 밴드의 만유의 왕, 또 CBS 워십 콘서트 치유에서 만세 반석 준비했습니다.

더위에 지쳐서 무더운 그리고 늦은 밤 시간에 정말 잠을 확 깨워주는 멋진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만세 반석 CBS 워시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나드향 워십 밴드의 만유의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유스 비전 듀나미스 워십 앨범에서 만 백성아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좋아요 특집으로 또 CCN 캠프 여름 특집 함께합니다. 다음 주 워십 이 시간도 좋아요 워십으로 꾸며드려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라디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왔던 학생이 이번주에 또 올까? 꼭 왔으면 좋겠는데. 네, 주일학교 교사들의 오랜 바람, 변하지 않는 소원이죠. 매주 얼굴을 보고 싶은데 오늘처럼 주일과 대체 휴일이 이어져 있는 날이면 결석 인원이 더 늘어나기도 하니까요. 아쉬워하며 빈자리를 바라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배당을 찾은 한 사람이 있어 다시 기도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만나기를, 살아갈 힘을 얻고 말씀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그럼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당신이 있어 오늘이 더 빛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교회 학교 교사들은 대체 휴일과 주일이 연결돼 있으면 더 긴장하실 것 같아요. 아, 오늘도 아이들이 다 출석을 하려나. 지금 들으신 곡은 아이들을 위한 곡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른들에게도 다 해당이 됩니다. 결석하지 말고 일찍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정성 들여 예배하고 또 이웃을 돕고 교회 학교 어린이는 한빛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곡 당신을 향한 노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두 시간 함께합니다. 이어서 후야마미님이 신청하신 곡인데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론 미니기 부릅니다.

아론 미닉이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어서 오화평 트리오와 전선아가 함께한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이 곡은 다윗님의 신청곡으로 들었습니다. 명가님께서 샬롬 김도현의 곡 신청하셨는데요. 이어지는 곡이에요.

지진에 폭염에 전쟁까지 지구라는 테두리 안에서 불안하고 또 힘든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간구하게 됩니다. 김도현의 샬롬 들으셨고요. 이정님이 부른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이어서 들으신 곡이었어요. 에스프레소님께서 신청하신 곡 소망의 바다가 부릅니다. 하늘 소망.

하나님이시여 8751번님의 신청곡은 윤상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믿음소망사랑님께서 예배 마치고 주차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차를 주차하게 하고 내려가게 하고 올라가게 하고 안내하는 일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사람도 아니고 차를 움직이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또 요즘 외부에서 바깥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께는 더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라고요. 최근 들어 바람이 분다고 해도 낮에 덥잖아요. 고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님. 찬송가 510장 함께 들을까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조수아가 부릅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조수와 이어서 371장 구지어 광풍이로 향기로운 나무가 불렀고요. 405장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한웅재 목사가 불렀습니다. 한희의 목소리 이어집니다. 인내.

요괴뱃의 노래는 주찬미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1부 끝곡 비 준비하시니 오늘은 위로 오브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할게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신 주님, 8월 셋째 주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그토록 뜨겁게 타오르던 8월도 이제 절반을 보낸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여름 동안 우리가 잊고 지냈던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셨던 주님, 처음 성경학교에 참여했던 어린 시절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다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그 사랑을 잊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서늘한 가을을 지나 찬바람이 부는 겨울까지 튼튼한 보온 도시락처럼 이 마음을 지키게 하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는 제 81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독립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이 벅찬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않고,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자유와 평화를 전하게 하소서. 찬란하게 빛나는 햇빛 같은 그날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이하고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제1조선인들, 시모노세키 항구에서 배를 기다리다 미군의 폭격으로 승선하지 못하고 인근 큐슈에서, 하카타에서, 센자키에서 연락선을 찾아 발을 동동 구르다 주저앉아 눈물 흘리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며 이름을 불러주고 앞으로의 길을 응원하게 하소서. 내일까지 광복절 연휴를 보내고 개학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이 학기에도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어 순조롭게 자기 길을 찾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빛나는 시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펼쳐지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당신을 향한 노래 2부, 당신을 향한 기도에 이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송정미가 불렀고요. 은희의 갈보리 승어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다윗과 요나단이 부르는데요. 1058번님과 함께 들을게요.

오늘 이 하루도 다윗과 요나단이 불렀고요. 이어서 김관호의 여정까지 함께 했는데요. 라니님께서 러닝을 하면서 찬양을 듣던 중에 김관호의 여정 이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 삶에 눈물 많던 날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고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며 감사하는 나의 여정을 기대합니다. 아멘. 김관호의 여정이었습니다. 30년 선교사역을 하신 김종곤 선교사님, 국립암센터에서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계신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또 치료의 만지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조은시 장로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묵상이라는 곡을 신청하셨는데요. 이 곡 가사에 강하고 담대하게 일으켜 주시리라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가사처럼 김종곤 선교사님을 치료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으켜 주시리라 믿고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봅니다 라는 부제가 있는 묵상 김영미가 부릅니다.

김종권 선교사님과 지금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나의 치료자 송재홍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시와 그림의 김정석 그리고 러빔의 김구슬이 부르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5297번님과 함께 들을게요.

제목부터가 은혜가 되는 곡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강찬이 불렀고요. 오늘 끝곡은 이경미의 목소리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전해드립니다. 주일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은혜로 감사로 보내시길 원합니다. 저는 내일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부르러 올게요.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이었습니다.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84장 우리나라 지켜주신입니다. 이 찬송가는 김경희의 가사에 백태현이 곡을 붙인 찬송입니다. 작사자인 김경희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은 어머니 영향으로 신앙인으로 자랐으며 연세대와 단국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40년간 교사로 근속하다 중학교 교장을 마지막으로 정년퇴임했습니다.

사용하셨는데요. 21세기 한국교회음악연구협회, 한국작사가협회, 한국어린이유경회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신촌 장로교회에서 권사로 헌신하다 2002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인 김경희 권사에 따르면 1, 2절은 일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이고 3, 4절은 우리 결의가 천년에 걸친 죄와 우상을 숭배한 일을 회개하고 나라의 독립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순교자의 뒤를 이겠다는 결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도 눈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대 후손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나라 사랑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는 찬송가 584장, 우리나라 지켜주신 만나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말 숨쉬기도 힘든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주 가파도의 유용의 해녀는 해녀 삼촌들에게 어떤 말인가를 듣고 그날로 해녀가 되기로 결심했대요. 어떤 말일까요?
1: 너 나랑 물벗에서 바다 가자.
0: 물벗은 어떤 뜻일까요?
1: 함께 바다에 드는 동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단순한 친구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 이상의, 해녀는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먼바다에 가면은 해녀들이 4명, 5명 그룹이 돼요. 그 4, 5명이 다 물벗이 되는 거예요. 내려갔는데 안 올라오네? 그러면 뭔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심장 졸이면서 찾아보고, 너와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호흡을 바라봐주고.
0: 물벗이 되어서 그녀가 본 것이 있습니다.
1: 호흡만으로 바다의 물때 흘러가면서 잡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어장이 황폐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걱정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못 잡으면 다음 애들이 잡을 거고, 수백 년 해녀 공동체를 통해서 바다를 지켜왔던.
0: 많은 생명이 숨막혀 하는 극한의 기후위기 시대, 서로의 숨을 돌보는 마음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환호성을 질러라. 보라, 너희 왕께서 너희에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선지자 스가랴의 말입니다.
3: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 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8월 17일 월요일 새 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0: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습니다. 세계 곳곳의 전쟁을 멈추어 주소서.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악한 폭력을 멈추게 하소서. 무고한 생명들을 살려주소서. 공의로우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탐욕과 분노로 아수라장이 된 그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구촌의 열기가 펄펄 끓으며 수많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곳곳에 산불이 발생하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습니다. 가난과 굶주림에 고향을 등지는 난민들의 행렬이 줄을 잇습니다. 저들의 쉴 곳은 어디인지요? 인간의 문화와 문명은 편리함과 안전을 위해 고도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불편합니다. 여전히 굶주립니다. 여전한 차별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게 하소서. 생명을 죽이고 상처 입히는 전쟁을 멈추게 하소서. 세계가 함께 협력하여 지구의 열기를 식히고 양식을 나누고 기술을 나누게 하소서. 샬롬이 임하게 하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고양시 삼송동 목양교회 안효천 목사였습니다.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0: 8월 17일 월요일 아침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호기가 부르는 찬송가 431장 듣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신델라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정현주가 노래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62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62편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 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셀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셀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성경 낭독 시편 62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올리비아 민이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민들레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입니다.
1: 나훔서 1장 1절에서 15절 본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훔서는 고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막강한 힘으로 많은 나라를 점령했고 점령국들을 강력하게 억압했습니다. 유다 역시 아수르의 압제아래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특히 아수르는 매우 잔인한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는 정복한 민족을 악랄하게 괴롭히면서 고통을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포로로 잡은 적을 산채로 피부를 벗겼습니다. 손과 발을 잘랐습니다. 산채로 불에 태우기도 하고 눈을 토려내기도 했습니다. 주전 640년경 하나님은 이런 아수르의 악행을 다 보셨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나훔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 2절 3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두 가지로 요약되지요. 첫 번째로는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감정적 화풀이가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들을 반드시 보복하시며 심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성질 급한 자처럼 불같이 자주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참으시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 때문에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니느웨에 대하여는 보복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너무 포악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말씀 들었듯이 그들이 행한 포악은 역사 기록에 보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악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니느웨 아수르에 대하여 보복하실까요? 두 가지 차원으로 보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한 보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나훔은 하나님이 보복의 도구로 사용하신 자연을 다양하게 언급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의 길은 혈이 바람과 광풍에 있고 4절에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8절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자연을 통하여 보복하시겠다고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초롱산 같은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성벽의 높이는 약 30m 정도 되었습니다. 아파트 10

느웨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홍수로 범람한 거센 물줄기가 바위와 진흙으로 단단하게 다져져 있던 성벽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거대한 물줄기는 성벽의 꼭대기까지 높은 근까지 다 차올랐던 겁니다. 니느웨 성 자체가 대홍수에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처럼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주전 612년에 멸망시켰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강한 나라를 통하여 보복하십니다. 성벽이 물에 휩쓸려 무너지자 아술로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순식간에 그 성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저항했으나 이미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그동안 아수르에게 잔혹하게 짓밟혔던 연합군은 자비를 베풀지 않고 그들을 짓밟았습니다. 니느웨의 왕궁은 불에 탔고 거리는 학살된 시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찬란했던 모든 보물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하여 약탈당했습니다. 연합군은 아수르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니느웨 성 전체를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물로 파괴되고 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하여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흙으로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되었던지 이후 2000년 동안 인류는 니느웨의 성이 정확하게 지구 어디에 있었는지 위치조차도 찾지 못했습니다. 19세기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굴되기 전까지 성경 속 신화의 도시로 여겨질 정도로 니느웨는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 곳에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도 대표적인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때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 재앙은 온통 자연을 통한 심판이었습니다. 강물이 피가 되었고 온 천지의 이가 또 개구리와 파리떼들이 그렇게 그 나라를 괴롭혔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악한 아왕과 그 땅을 심판할 때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메뚜기 재앙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겁니다. 니느웨의 성은 이렇게 물로 또 메대 연합군에 의하여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나훔서를 통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의 부지런함 속에서 악인들이 득세해도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악한 자들 때문에 마음의 불평과 원망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차 선어대가 달려도 끄떡없었던 니느웨 성벽도 하나님의 호통 한 번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인간이 쌓은 그 어떤 안전지대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에 불과합니다. 역사의 최종 승리자는 악인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악인을 반드시 멸망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훔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환난의 때 산성 대신 하나님께 피하라는 겁니다.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과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러게 인생의 거친 풍파가 불어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산성 대신 하나님 앞에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가 놓은 저주의
덫을 뒤집어 찬란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스로와 같은

0: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시면서 환난을 이기고 위로를 얻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공의로우면서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구리예인교회 김순원 목사였습니다. 이연수가 부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조수아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8월 17일 월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혜은이가 부르는 나를 받으옵소서. 하품의 찬양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아 교계의 연합기관과 주요 교단들이 이념과 갈등의 장벽을 허물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아갈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026년 8.15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기도문을 발표하고 제국주의의 폭력으로 분단된 이 땅에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이루게 하옵소서라며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평화적 공존을 간구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되찾은 빛, 다시 비추는 교회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통해 인간의 욕심과 이념의 장벽을 화해의 복음으로 허물고 한반도와

0: 세계 평화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는 광복이 우리에게 준 자유는 서로를 정죄할 자유가 아니라 생명을 돌보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자유가 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갈등을 치유하는 화해의 메신저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무릎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제111회기 부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정견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최근 서울 종로구 연동교회에서 수도권 지역 정견 발표회를 열고 후보들의 공약 발표와 주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 기호 1번 황순환 목사는 교회의 본질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기호 2번 김한호 목사는 여성 리더십 확대와 청년 세대 소통, 이주민 선교를, 기호 3번 전세광 목사는 목회와 화해, 생명 중심의 총회로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대구에서 제52차 한국대회를 열고 일터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CBMC의 시작점인 대구에서 2박 3일간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모인 2,500여 명의 기독실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과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담은 성경 사도행전이 더 블레싱 프로덕션의 창작 뮤지컬 더웨이 사도행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주최 측은 모든 대본과 음원, 안무 콘텐츠를 일선 교회와 해외 선교지에 제공해 다음 세대 신앙 교육과 복음 전파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1: CBS

0: CBS 라디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입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일터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를 시리즈로 쭉 살펴보다가 좀 되새김질하고 복습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지난주부터 시리즈로 쭉 살펴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신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음에 두 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두 주간에 걸쳐서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사실 우리 신앙의 모든 면에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는 게 필수입니다. 첫째, 종교적인 의식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작은 첫 번째, 우선 종교적인 의식들은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구태여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들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종교적인 의식들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본문 말씀.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뭡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인애는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란 단어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이웃을 향한 긍휼이 같이 갑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인애라고 번역된 걸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이웃을 향한 긍휼을 의미한다고 지금 번역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그 렉시컨 사전 중에 BDB라고 하는 유명한 히브리어 사전도 호세아 6장 6절의 단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주신 말씀을 토대로 연관시키면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긍휼이 분리되지 않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기초입니다. 그러한 성경 전체적인 이해를 보아도 알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대표적인 예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일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이 두 구절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하나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제가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아끼기 위해서 설명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 찾아보십시오. 두 번 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채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채소까지도 철저하게 십일조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들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십일조는 이처럼 철저하게 잘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그런데 여러분 그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호세아서 6장 6절에 대해서 6절을 그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6장 6절을 토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걸 버렸다,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온 내용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9절에서 한 번은 이웃을 향한 긍휼로 이해하고 계시고요, 다른 한 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에도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오는 인애를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이 이웃을 향한 긍휼과 같이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는 것,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건 뭡니까? 여기에 번제와 제사.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성경 봐라,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그랬지 않냐. 아니요,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번제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고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면 호세아 6장 6절보다 더 후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려도 가만히 계셔야 될 거잖아요. 어차피

않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번제 제사와 같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기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둘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대한 혼돈이 심각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작은 두 번째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이고 수단입니다. 뭐라고요?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이고 수단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표이고 수단이다. 종교적인 의식들이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종교적인 의식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교적인 의식들은 다 중요합니다. 물론 구약에 명하신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들이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종교적인 의식들이 중요합니까? 그것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 결혼반지 예를 잘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혼반지, 그것은 결혼의 증표고 사랑의 증표잖아요. 그죠? 결혼반지가 결혼은 아니잖아요. 결혼반지가 사랑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청년이 있다고 하십시다. 20대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 대박 나가지고 100억대 재산을 모았습니다. 신부감을 만났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됐는데 결혼 기념으로 자기는 차를 바꾸면서 3억 원을 들어 포르쉐를 새로 샀습니다. 그런데 신부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자기 모든 것이라고 하면서 결혼 반지를 위해 동대문 시장가 10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기 우리 그 포도나무교회 청년들도 있는 여자 청년들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결혼하시겠습니까? 반지 보고 결혼합니까? 반지 때문에 결혼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그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종교적인 의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작은 세 번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전에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종교적인 의식들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종교적인 의식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잘 보시는 구절이 말라키서 1장입니다. 말라키서 1장 6절 보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요 그 당시 제사장들뿐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주인 내지 주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바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용하셨던 언어인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람어로 사용하셨어요. 그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은 가정에서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아바라고 그랬습니다. 아바라고. 그런데 그럼 여기 내가 너의 아버지일진데 그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느냐? 아니요. 그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었고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부르라고 하셨고요. 그 이전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태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을 낳으신 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낳으실 뿐만 아니라 시내산 언약을 맺어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된 거죠. 근데 이 언약이 그 당시 주인과 종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주인, 메스터 혹은 주님, 로드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제사장도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주인 내지는 주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런데 너희 속에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한다 이 말은 경외하는 걸 말합니다.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 가는도다. 이걸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영적 분별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앞으로도 살펴볼 텐데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 이 설교를 홈페이지에 올라갈 텐데 두 번, 세 번, 네 번 이해될 때까지 들으십시오. 성경을 찾아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똑같이 이 시대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에서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걸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게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호세아 6장 6절에 내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았으면 지금 말라키는 훨씬 그 후대인데 이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지내도 그냥 가만두셔야죠. 어차피 원치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부분이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뭘 살펴봤냐 하면 종교적인 의식들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그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을 위한 증표와 수단이며 따라서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버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한 부분 또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사야서 1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말라기 1장과 이사야 1장을 같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1장 10절부터

8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러분 자세히 주의 있게 읽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작은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잘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지금 본문이 한 읽은 구절 보십시오. 이사야 시대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 시대의 예배와 신앙이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타락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시대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타락한, 심지어 1장 4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1장에 좀 올라가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이 똑같은 의미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사실 성경 전체에 보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라키서 1장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를 버린 제사장들아,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하나님 버렸고요, 지금도 하나님 버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구절을 읽었을 때 예배를 보시면 얼마나 그 예배가 타락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시대의 신앙이 너무나 타락했다. 그 시대의 예배가 너무나 타락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읽고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읽으면서 그럼 우리는 우리의 예배와 신앙이 이렇게 타락했다고 생각이 날까요? 상상조차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사야 시대처럼 신앙과 예배가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지 아닌지는 살펴봐야겠죠. 제 말은 설령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시대가 잘못된 건 아는데 성경이 써 있으니까 우리가 똑같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사실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사야서가 성경으로 이미 받아들여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사야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은 이사야 시대 이들의 신앙이 어땠다고 생각했습니까?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토록 타락했고 그들의 예배가 그토록 타락했다고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어쩌면 설교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제 얘기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신앙과 자기들의 예배가 이사야 시대와 똑같이 그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을 꿈에라도 생각했을까요? 상상조차 안 했을 겁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의 예언이 너희에게 성취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들의 신앙과 예배가 정확하게 똑같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보셔야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못 보면 성경을 보면서 이전 시대가 잘못된 건 다 합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보다 더 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은 전혀 못 봅니다. 오늘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 대해서 두 가지 면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야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 어떻게 돌이켜야 살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의식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래 본질로 돌아가는 건 맞는데 그 본질이 뭡니까? 아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건 맞는데 그럼 무슨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번 시리즈를 다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돌이켜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3: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92편 14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자리한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우리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또는 불안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면 뭔가 성과를 내고 결과물을 손에 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다급해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자꾸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목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두르게 되고 불안하고 조급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조급해질수록 나를 그 조급함으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이곳에서

지혜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는 많은 블레셋의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에게 저 블레셋을 막아달라는 여론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훗날을 위해 정예부대 3,000명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오늘날을 생각해서 이 군인들을 훈련하곤 시켰어요. 어느 날 수도를 아들 요나단에게 잠시 맡기고 사울 왕은 2,000명의 병력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는 산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요 사이에 작은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수도를 지키라고 맡겼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블레셋 수비대 하나를 공격한 겁니다. 바로 이 작은 사건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극하며 엄청난 전쟁을 발발시켜요. 블레셋은 이 사건으로 전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숫자가 병거만 3만 대고 기병이 6천 명이고 무수히 많은 보병이 이스라엘에 진을 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변변한 군대가 없었어요.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무기를 겨우 손에 쥐고 있었지만 당시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 이 철로 된 무기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나타났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싸움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병사들 마음속에는 이 싸움에 뛰어들어갔다가는 우리 모두 다 객사하겠다라는 불안감이 생기면서 모든 병사들의 마음속에 전의를 잃고 정신없이 탈영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군인은 산속 굴로 숨어들고 어떤 군인들은 바위 틈과 숲풀 사이로 숨어서 안 나오고 아예 어떤 군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외국으로 도망치는 군인들이 속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룻밤만 자고 나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남아있는 군인들도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사면초가에 놓인 왕이었던 사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를 급하게 부르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가 당신께 가려면 7일 정도 걸릴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사무엘이 오기를 7일 동안 기다리는 사울은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단 하루만도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기다리는 순간 군대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이 사울의 기다림은 점점 초조함과 조급함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사울은 급기야 비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9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당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례를 사울이 직접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결국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았어요.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읽으면서 사울의 교만함을 비난한다든지 사울의 조급함, 지도력에 대해서 우리가 혀를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비난하는 우리들 모습 속에 사울이 숨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반드시 합격해야 되는 시험 앞에서 결과를 내기 위해 사울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도 사울처럼 기다리지 못하고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과정이야 어떻게 되든 절차야 어떻게 되든 편법이고 뭐고 당장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올인을 다합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의 본성 속에는 그 사울이 숨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을 최대한 적게 들이면서 결과를 얻어내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고 능력자라고 하고 심지어 지혜롭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울을 비난하면서도 우리가 사울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전혀 이 사실을 동의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능력이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급해도 빠른 길 대신 원래 길,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처신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느냐? 원칙을 지키지 않는 편법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마지막에 보면 결국 인정을 못 받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아무리 다급하다고 손으로 쳐서 골을 넣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인정이 안 되죠. 왜? 축구의 원칙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칙을 무시하면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 삶에 파국적인 결과를 얻더라는 거예요. 1944년 노르망디 상륙 작전 당시 카파라고 하는 종군 기자가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106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 걸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세상에 알려서 특종을 내고 싶었어요. 그 필름이 런던의 한 언론사의 긴급 공수가 됩니다. 데스크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빨리 해라. 특종을 내야 된다. 그래서였든지 필름을 받아서 넘겨받은 당시에 15살짜리 암실의 조수가 그 전 세계인들이 기다리는 인쇄 마감에 쫓겨서 아주 극심한 압박을 느끼기 시작해요. 필름이라는 것은 원래 서늘한 상온에서 천천히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살짜리 이 조수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 건조기 온도를 최고로 높였습니다. 결국 필름은 온도를 견디지 못해 그 자리에서 녹아내리면서 그 소중한 106장의 사진 중 95장이 그 자리에서 사라졌어요. 조급하게 서둘러서 지름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가 가르쳐주는 진리 가운데 전쟁이 됐든 그 상황의 정치가 됐든 어떤 상황에서도 다소 미련할 만큼 원칙을 지켰던 사람들이 지나고 나면 위대한 결과를 얻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사우스웨스트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이 항공사는 1990년 걸프전쟁 당시에도 2001년 9.11 테러 당시에도 항공업계 전체가 무너지고 경쟁사들이 줄줄이 파산을 할 때도 이 사우스웨스트는 30년 넘게 꿋꿋하게 흑자를 기록한 회사예요. 도대체 그런 전 세계적인 공황 속에서도 어떻게 사우스웨스트는 그럴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하나였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 원칙이 있는데 불황이 오든 호황이 오든 우리 회사는 항상 정해진 만큼만 투자하는 그 룰, 그 선을 늘 지키는 거예요. 단적으로 1996년도에 항공업계에 엄청난 호황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전 세계 유명한 100개 도시에서 돈을 싸들고 이 회사에 찾아와서 취항을 요청하는데 다른 항공사들과 다르게 이 회사는 그 당시 원칙대로만 딱 4개 도시만 추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호황 때도 그렇게 부풀리지 않으니 거꾸로 불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가 성경의 수 없는 이야기들, 역사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 원칙의 중요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그 시대시대마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고생고생 끝에 이집트의 경호대장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그 주인 마님이 자꾸 유혹을 해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제는 요셉이 그 고생과 서러움을 벗어나고 출세할 수 있는 지름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셉은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하느냐? 39장에 딱 한마디 하죠. 내가 어떻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다시 말하면 편안한 지름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에 그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원칙을 지켰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미움도 사고 오해도 사서 그 대가로 감옥에 갇혀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조금 다시 지나니까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그를 떨어뜨리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고 지키셔서 결국 이집트의 총리 자리에 앉히세요. 도대체 하나님은 요셉의 뭘 보신 걸까? 그거예요. 빠른 길의 유혹 앞에 원칙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 무슨 계획이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날 들어설 수 있는 그 기준과 근거가 있다면, 너는 그 유혹의 길 앞에서도 원칙의 길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칙을 지키고 느리게 가는 것을 손해보는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거꾸로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릇을 더 크고 단단하게 다지는 일이다.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흔들림 없이 그 원칙을 사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증명해 낼수 있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높여주신다. 조각가가 손을 대어서 작품을 완성해 가듯 나라고 하는 인생을 다듬으셔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인생으로 세상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최대 무슬림 국가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는 전 국민의 87%가 무슬림인데 이런 특정 종교 국가에서 가장 약점인 기독교를 신앙을 가지고 성공한 한 사람이 있어요. 무슬림 국가에서 최대 약점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카르타의 주지사가 됩니다. 이름이 아혹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부터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가 젊을 때부터 정치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정직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부패와 거리가 멀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뇌물이 먹히지 않아, 이렇게 소문이 난 사람이 아홉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정적들이 그의 연설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이슬람 경전을 모독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만듭니다. 가로 2미터 세로 3미터의 작은 독방에서 아홉은 분노하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끗하게 부정부패하지 않고 정치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저 부패한 사람들이 내가 부패한 사람처럼 누명을 씌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쳐넣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인이지만 이 불합리한 상황을 그는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 원수들을 증오하고 그런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세상 언론을 탓하면서 그는 분노로 하루하루를 감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중에 자신을 못 받고 모함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장면을 읽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구절을 그동안도 수십 번 수백 번 읽고 설교를 들었던 장면인데 그날따라 감옥에서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마음속에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오더래요. 예수님은 저 상황에서도 남 탓, 세상 탓, 하나님 탓 안 하는데 너는 그럴 수 없느냐, 이 한마디가 증오와 분노로 감옥에서 하루하루 살던 아홉을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남 탓할 일이 아니고 내가 주어진 이 상황에 내가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길 시작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모범수로 살아가던 그에게 1년 뒤에 가석방 제안이 들어와요. 여러분, 모든 죄수들이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아홉은 이 가석방을 거부합니다. 나는 특혜를 받고 싶지 않다. 원칙대로 2년을 다 형기를 채우고 나가겠다고 그 가석방을 스스로 거부해요. 그런데 사실은 정적들은 아홉을 가석방시키면서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일찍 가석방되었다라는 또 다른 음모를 짜놓고 모든 언론에서 이 포커스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의 정치 생명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 아홉이, 다른 사람들은 다 형기를 채우고 나가는데 나만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없다고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 계획이 무산이 되는 거예요. 2019년 1월 2년 형기를 다 채우고 평온한 얼굴로 세상에 나왔어요. 언론들은 아홉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해 11월 당시 대통령이 썩고 부패한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 공사를 개혁할 CEO 한 사람을 찾고 찾다가 그해 감옥에서 출소한 아홉을 임명합니다. 그 아홉을 평가할 때 원칙을 지키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남의 탓이나 원망하지 않는 그 모습을 당시 대통령이 가장 높게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급함이 우리 인생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특히 남들이 저만큼 성과를 내고 나하고 비교 대상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조급함이 몇 배로 강하게 밀려와요.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도 그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어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조급함이 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0: 모르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꼭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설교를 전해드리면서 정말 여러분이 멋진 인생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지혜로운 이 한마디, 조급함을 이겨내야 된다. 당장 내 눈앞에 어떤 위기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원칙을 고수하는 훈련을 해봐라. 혹시 내가 이미 선을 넘고 잘못되고 망가진 길을 가고 있거든, 그때라도 핑계나 자기 합리화 대신 정직하게 그 문제 앞에 직면해 보아라. 여러분, 원칙대로 짓는 건물이 오래 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고 손해가 돼도 그 건물을 처음부터 다시 져야만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가는 인생,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그 감정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마치 유능한 사공이, 유능한 뱃사람이 강물을 거슬러서 노를 저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물살이 우리 앞에 올 때도 능숙하게 노를 저어 목적을 향해 항해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31-407-9191번입니다.

CBS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마가복음 5장에는 열두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하는 유출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안 해본 것 없이 다 했죠.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했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그분이 못 고치는 병이 없으시다고, 그분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단숨에 나아간 이 여인은 많은 인파에 가로막힙니다.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치고 접촉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밀치고 접촉한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나와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밀치는 자인지 붙잡는 자인지 정말 깊게 한번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는지요? 남들이 다 교회 가니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으니까, 그저 군중의 대열에 합류해서 어깨만 부딪히다가 예수님을 밀치다가만 돌아가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군중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붙잡은 자가 있어요. 바로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 뒤로 와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피스덴이라고 하는데, 시선을 피해 낮은 곳으로 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부정한 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던 자예요.

0: 게다가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병을 앓았는데 몸무게가 나가봐야 얼마나 나갔겠습니까? 이 바짝 마른 비루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갈 방법은 오피스텐, 낮은 자세로 바짝 엎드려 예수님을 향해 기어가는 방법밖에 없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 낮은 포복으로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피스텐, 낮은 자세로 바짝 엎드려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역설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였습니다.
1: CBS
2: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3: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4: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5: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새들은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노래를 시작합니다. 숲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있고 하루는 이제 막 눈을 떴을 뿐인데도 새들은 아침이 오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아챈 것처럼 망설임 없이 노래를 꺼내놓죠. 믿음이란 그런 건가 봅니다. 어둠이 다 거치지 않았어도 먼저 아침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두는 것. 새들은 오늘도 그렇게 아침을 불러대겠죠. 우리도 평소보다는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새날을 열어봅니다. 대체 휴일을 여는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Good Music Station. CBS FM.

I have a song I love to sing. 나 속죄함을 입은 후. Hail to the brightness.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마당발림 연휴의 끝날입니다. 순천인데요.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서울대학병원 가기 위해 기차 기다리고 있어요. 한 달 만에 또 가는데 비가 오니까 마음이 무겁지만 찬양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시간 30분 가면서 찬양 듣고 힐링하겠습니다. 예, 이제 먼 길 오가시는데 비도 오고 이제 가뜩이나 병원 가시는 거라 마음이 더 무거우신데 이제 날씨까지 어둑어둑하고 비가 와서 더 조금

무뚝뚝하신가 봐요. 예,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 기분 전환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잘 다녀오십시오.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습니다. 인터넷 라디오죠. CBS 레인보우 앱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놓으셨을 텐데 평소에 라디오로 들으시더라도 오늘은 또 대체 공휴일이고 마음이 조금 가벼우니까 레인보우 앱 열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All the deep, deep love of Jesus. 어느 민족 누구게나.

The Haven of Rest.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어제 주일 이 곡을 성가대에서 찬양했습니다. 저는 소프라노 파트 중간 부분 가사에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데 얼마나 민망한지. 주님의 그 한량 없으신 사랑에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아롱별님, 예, 방금 흐른 곡 The Haven of Rest를 어제 주일 예배 때 특송하셨군요. 이 노래의 웅장함보다

가사보다 이 부르면서 울컥하여 눈물 흘리는 아롱별님의 모습에 성도님들이 훨씬 더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8월 17일 월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진영 오이님, 날도 덜 샜는데 매미소리가 요란합니다. 아파트가 북한산 끝자락에 있다 보니까 매미소리에 잠을 깨네요. 오늘도 출근해야 해서 일찍부터 준비합니다. 예, 오늘도 출근하시는군요. 매미소리랑 풀벌레 소리 중 오늘 아침은 누가 이기나요? 휴가 가셨군요. 스티브님, 휴가지에서 맞이하는 싱그러운 아침. 새소리, 물소리, 시원한 바람에 놀라운 주님의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희 가족들 건강하고 안전한 여행 일정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묵상의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에게나 영혼의 긴 밤이 찾아옵니다. 육신의 고단함보다 마음의 메마름이 더 깊이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샘이 다 말라버린 듯, 다 타버린 장작처럼 내면이 텅 비어버린 그때 찬송은 입술에서 멀어지고 기도의 문은 닫히며 영혼은 침묵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 믿음이 약한 자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한 영혼으로 눈물의 노래를 불렀고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절망을 고백했습니다.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조차 로뎀나무 아래에서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또한 깊은 영적인 침체를 지나갔는데요. 이것을 엘리야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먹이시며 쉬게 하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회복의 시작이란 나도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둠의 때는 실패가 아니라 변화의 문턱입니다.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회복할 때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잠이 깨는 노래죠. 몸도 깨고 정신도 깨어납니다. Victory in Jesus, 예수 안의 승리. 예, 우리 애청자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강건히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오늘 조금 재밌는 게요. 청취자 게시판에 지금 자꾸 이걸 어째야 하나, 이 상추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도 상추, 저분도 상추, 뭐 정답은 상추입니다. 이런 말이 자꾸 들어와서 아, 이게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겠다. 이제 아침 6시에서 7시에 이제 CBS의 3개 채널에서는 다 우리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동시 송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들이

이제 옆 방송국에 다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시면서 거기서 퀴즈를 낸 게 아닐까. 근데 상추가 정답인 게 아닐까. 그러니까 듣기는 이제 다른 프로를 듣고 계신 건데 이제 참여 번호는 이제 손으로 이제 자동으로 우리 CBS 참여 번호가 눌리는 그러니까 CBS의 이제 애청자 분들이기는 한데 지금 이제 아침 시간에 그쪽 프로를 듣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마음 같아서는 이분들 찾아가서 아니에요 이쪽 들으세요 하고 손잡고 끌고 오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예, 너는 나의 희노애락님 쉬는 날여도 이 시간이면 눈이 떠지네요. 밤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행복만땅님은 부지런히 나들이 나서셨네요. 인천대교 지나면서 들어요.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드라이브하면서 을왕리로 고고싱합니다.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국내산 통영 장어구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0: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광고 전에 흐른 곡은 펜타토닉스 제니퍼 허드슨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월요일은 힘이 셉니다. 그냥 월요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해지고 가끔 두려울 때도 있고 몸도 무겁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늘처럼 흐리고 비 소식까지 있다면 월요일의 힘은 더 강력해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오늘 월요일은 달력 위에 빨간 숫자인데다가 지금 곳곳에 내리는 비는 메마른 대지에 내리는 단비니까요. 몸과 마음의 무거움이 훨씬 덜할 거라 생각됩니다. 카펜터스 레이니 데이즈 앤 먼데이즈로 오늘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죠.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3: IH 인천도시공사.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5: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일본 야쿠시마의 깊은 숲에서는 작은 굴뚝새 한 마리가 힘차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새는 노래할 때는 물론이고 먹이를 찾을 때도 꼬리의 깃을 거의 수직으로 지켜둡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굴뚝새는 빽빽한 관목과 어두운 숲속처럼 시야가 좋지 않은 곳에서 살아갑니다. 노래만으로 자신의 위치를 동료에게 알리기 어려운 것이죠. 이때 꼬리를 높이 지켜들면 노래와 함께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손짓이나 표정을 사용하는 것처럼 굴뚝새도 노래와 꼬리 깃을 함께 사용해 서로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박성태의 뉴스 쇼.
1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경선 모두 김민석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정청래 후보의 격차도 8.4%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를 앞선해 최종 당대표 당선자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정청래 후보가 마지막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잠시 후 뉴스연구소에서 박원석, 윤희석, 김준일, 조태임 4명의 패널과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개헌 이슈가 뜨겁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또는 연임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서 임기 단축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정치권의 파장이 큽니다. 잠시 후 개헌 논의를 바라보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손수호의 몽타주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일파 재산 환수,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법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6: 네, 오늘 아침 뉴스에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CBS 조태흠 기자, 김준일 평론가, 박원석 전 의원, 또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안녕하세요.
6: 예, 네, 오늘 대체 공휴일로 휴일이지만

0: 수연 구선은 일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주말에는 손수 계속된다는 거. 조태임 기자 오늘 첫 뉴스부터 볼까요? 네,
1: 구치기 들어간 김민석.
0: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주말 사이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두 지역 모두 승리했습니다. 네. 결과를 정리해 보죠.
1: 우선 이제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놓고 보면은 김민석 후보 쪽으로 추가 많이 기울었다. 이제 최종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요. 주말 동안 이어진 순회 경선 합동 연설의 주요 장면 잠시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2: 이재명 정부는 비정상을 정상화합니다. 경기 북부의 접경, 경기 북부와 경기의 접경. 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시대를 김민석과 새로운 민주당이 열겠습니다.
3: 어제 호남에서 크게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존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국민은 항상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4: 봄에는 날라와 더불어 새가 되자 아내 새가 아랫냐군냐에서 울어에는 파란 새가 되자 아내.
0: 예, 송영길 후보는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네.
1: 그 정청래 후보 발언을 보면은 이제 이게 어제 경기 합동 연설에서 한 말인데 어제 호남에서 크게 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0: 예.
1: 실제로 이제 결정적인 승부처는 토요일 발표된 호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전남 광주는 김민석 후보가 좀 유리하고 전북은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전남 광주 이제 전북 합친 결과 김민석 후보가 57% 정청래 후보가 33% 정도로 무려 한 25% 포인트 차이가 나서 이제 김 후보가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남 경선까지 누적 득표율이 김민석 후보 52%, 정청래 후보 38%. 이때까지만 해도 두 후보의 격차 14%포인트까지 벌어졌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제가 호남 결과 끝나고 나서 이제 의원들, 이제 민주당 관계자 전화 돌렸을 때 이제 당대표 선거 끝났어.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0: 아, 끝났다.
1: 네. 근데 이제 어제 수도권 결과를 놓고 보면 또 이제 박빙으로 나왔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46.66%, 정청래 후보가 46.28%.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앞서긴 했는데 차이가 고작 0.38%포인트고 표수로는 약 1200표 차이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겼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가중치 미반영된 전체 권리당원 투표 단순 합산하면 김민석 후보 49.91%, 정청래 후보 41.51%, 송영길 후보 8.58%로 지금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가 이제 8.4%포인트 지금 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지금 예. 대체로 분위기는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의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이제 그러면은 과반 득표가 가능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좀 관심이고요.
0: 현재 득표율은 49.91 여기에 영남권 가중치하면 49.90 이렇게 되더라고요.
1: 네, 그래서 0.09% 포인트 예.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이제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이제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는 대의원 투표,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서 최종 승자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최종 합산해서 1순위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은 이제 선호 투표가 작용하게 됩니다.
0: 지금으로는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는 게 상당히 유력해
1: 네,
0: 보이고
1: 맞습니다.
0: 최고위원 선거는 근데 알 수 없어요.
1: 지금 당대표 선거는 이제 뭐 다들 이제 거의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많은데 최고위원 선거가 진짜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0: 예.
1: 지금 전국 권리당원 경선 모두 합친 현재 순위를 보면은 이 최민희 후보가 16.91%로 1위고 이제 박선원 후보 2위, 서미아 후보 3위.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이성윤 후보가 4위로 올라왔고요.
0: 예.
1: 한민수 후보가 5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현재 당선권인데 지금 친청계 후보가 3명이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6위 김용 후보가 13.62%인데 이 5위 한민수 후보가 13.77%거든요. 그러니까 예. 5위와 6위의 차이가 불과 0.1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0: 표 차이로는 약 2,300여 표 차이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그래서 오늘 대의원 투표가 17,000표가 있고요.
1: 17,000표인데 보통 그 투표 참여율을 80% 정도로 예. 보면 13,000표 정도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당락에 가릴 수 있다
0: 예.
1: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주말 사이 최고위원 선거 결과 좀 크게 변동이 있었는데 호남에서만 해도 이제 친명계가 좀 눈에 띄는 그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수도권에서는 또 친청계.

0: 강세가 눈에 띄었어요.
1: 예.
0: 호남에서는 친명계로 꼽히는 박선호 후보가 1위, 서미아 후보가 2위. 그래서 호남 경선 끝나고서는 아 이제 수석 최고위원 순위도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서울 경기에서 완전히 뒤집혀서 이제 친청계로 분류된 최민희 후보가 1위, 이성윤 후보가 2위, 한민수 후보가 3위로 친청계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1, 2, 3위를 이제 모두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선권 5명 개파별로 보면은 지금 친청 3, 친명 2 구도가 됐는데 근데 어제 저녁에 또 막판 변수가 생겼어요.
1: 예.
0: 그 7위 임미애 후보, 8위 김용호 후보 이 후보들 다 친명계 후보로 꼽히는데 이 후보들이 이제 후보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이제 김용 후보에게 표를 모아달라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의원 투표에서 김용 후보가 이 0.15%포인트 이 벽을 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최대 관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예. 5위 안에 들어야 되는데
0: 네.
1: 5위와 6위의 표 차이가 2300여 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현재 상황입니다. 예, 하나씩 지포 패널 분들과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준일 평론가가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호남에서 정청래 후보는 3자 보일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맞췄어요. 4자도 있고 5자도 있고 2자도 있는데 3자를 맞췄습니다.
2: 예, 네, 뭐 무난한 예측이었죠 사실. 그런데 아, 네. 이제 호남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격차가 조금 더 났어요. 저는 한 정청래 후보가 한 35% 안팎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 예.
2: 한 32? 이 정도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두 후보의 김민석 후보와의 차이가 25%포인트 차이가 날 정도로 격차가 조금 더 났다. 제가 생각한 20%나 뭐 18% 이 정도 저는 예. 봤는데 뭐 어찌됐든 호남은 명확하게 표심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명확하게 표심으로 보여준 거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특히 이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 큰데 정청래 후보가 검찰개혁도 잘하고 여러 장점도 있지만은 지금 만약에 또 당대표가 된다라면은 정권 자체가 흔들릴 것 같다.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전북하고 전남 광주하고 또 차이도 없었어요.
1: 예.
2: 그 정도로 전북은 또 정청래 후보가 초반에 많이 공을 들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김민석 후보도 뭐 익산에다가 자기 주소지를 두고 그렇게 공략을 했을 정도로 막판에 서로 이제 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다 상쇄된 거 아니냐 그렇게 봐서 호남에서 사실상 승부가 갈린 것 같아요.
1: 예.
2: 그래서 오늘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이기려면은 대의원도 이제 좀 열세고 여론조사에서 거의 한 20%포인트 이겨야 되거든요.
1: 예.
2: 그러기에는 지금 쉬워 보이진 않아요.
1: 여론조사는 예. ALS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ALS 민주당과 무당층 지지율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건 뭐 거의 비슷한 방식이니까
2: 예.
1: 놓고 봤으면 거의 이제 ALS에서는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2: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최고위원 선거가 더 관심을 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1: 예. 예, 일단 호남 민심하고 수도권 민심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그동안 이제 전당대 레이스 중에 하도 김민석 후보 쪽으로 치우친 방송 내용들이 있어서 좀 정청래 후보 편드는 것보다
1: 예.
3: 정청래 후보 쪽을 좀 우호적으로 보는 의견을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인데
1: 아 그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3: 너무 한쪽으로 가니까요.
1: 아 예예. 예.
3: 5만 원도 걸었거든요.
1: 아, 예. 5만 원 때문에 예.
3: 과하게 얘기해서 예.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특히나 호남에서 너무 많이 지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고 서울 경기에서 뭐 거의 이제 똑같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대통령을 이기기 어렵다.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1: 예.
3: 특히나 호남에서 그렇게 차이가 난 것은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한 이슈가 호남에 계신 분들을 꽉 잡고 있지 않았느냐. 대통령께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적절한 타이밍에 아주 세게 김민석 후보를 지원했잖아요. 그런 거로 봐서는 김민석 후보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1: 호남 민심은 또 박원석 의원님이 광주 부동산에 올랐는데 뭐 100m도 못 가서 계속 알아보시더라. 이런 바가 있습니다.
4: 아니 그 저는 일종의 이제 호남의 전략적 투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표심이 아주 극대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격렬하면서 혼란스럽게 진행이 됐는데
1: 예.
4: 호남의 당원들이 서울까지 갈 거 없이 그리고 선호 투표, 2순위 투표까지 개표할 거 없이 우리가 끝내자. 이제 이런 심리가 집단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민주당 전당대 기본적 성격이 이재명 대통령을 재신임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저는 기본적 성격이었다고 봐요. 근데 지금 민주당

0: 당원들 중에도 그리고 지지층 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고 여전히 국정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데가 호남이잖아요. 예. 게다가 이제 800조짜리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던져졌기 때문에 이게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절실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고 그에 반해서 정청래 후보 측, 그 팀 정청래의 캠페인이 호남 유권자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어요. 특히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에서의 승리 이걸 환기시켰는데 정청래 후보에게는 노무현의 이미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예. 그게 조금 더 제가 보기 효과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보고 결정적으로 호남 민심이 정권을 흔든다. 이 팀 정청래가 판단했던 거는 저 유시민 작가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원지였다. 왠간히 흔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필연적 실패의 길 이런 걸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서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집단적인 뭐랄까 호남의 정치적 이성 이런 게 발휘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지 않고선 설명이 안 되는 게 다른 데와 격차가 너무 커요.
1: 격차가 크죠.
0: 네, 민주당 당원 평균에 어쨌든 지금 지지 분포라는 게 있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는 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어떤 판단이 작용한 거라고 보고 사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전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까지 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워낙 공을 들였기 때문에. 근데 전북에서조차 뭐 25%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적 투표 이외에는 설명이 잘 안 됩니다.
1: 전북은 김민석 58대 정청래 34 정확히는 24.4%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네, 사실 꽤 큰 차이예요.
2: 예, 그래서 이제 친척계 뭐 중립지대 있는 분들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친척계에서도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질 거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최대 격차가 나온 게 뭐 17, 18% 포인트였지 뭐 20% 포인트까지 벌어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격차를 벌이는 건 좀 당황한 게 보였고요. 그리고 중립지대 의원들을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호남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되게 뭐 최근에 이 당원들이 아니고 정말 오래된 당원들이라는 거여서 뭐 후보 개개인의 호불호가 있다기보다는 정말 이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갈 잘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사람을 뽑아주는 그런 게 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청래 후보는 후보보다는 김민석 후보가 이 당정 안정을 좀 더 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더 높이 평가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호남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캠페인을 해도 이거를 좀 뛰어넘기는 어려웠다 이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복합적인 요인 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제 남은 거는 대의원 약 17,000명의 대의원이 똑같이 한 표로 가는 겁니다. 한 표로 가는 게 대의원 투표가 남았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 여기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으로 하는 건데 역시 반영이 30%가 반영합니다. 이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3: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게 여론조사도 있어요. 네. 여론조사에서 누가 어떻게 나올지를 지금 감조차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호남을 제외하고는 거의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미세하게 차이는 나지만 거의 반반씩 가져갔거든요. 지금 예. 호남에서 이제 격차 확 나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보면은 지금 이거는 여론조사는 이미 사전에 다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1: 15일 날 끝났습니다.
3: 예, 인미의 김영호 후보가 사퇴를 했지만은 그분들한테 표가 더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약간 정친 팀 정청래가 조금 덜 받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그게 상쇄될 거다. 그렇게 보고 지금 대의원 투표가 17,000표 정도 있는데 아까 조태인 기자가 얘기했지만 투표율 80% 하면은 한 13,000표, 14,000표. 근데 이게 지난해에도 보면은 정청래 후보가 권리당원한테는 66을 받았는데 대의원한테는 46을 받았어요.
1: 예.
3: 박찬대 후보가 53을 받고 그때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가 대의원 더 받았거든요. 그 격차가 한 20%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정청래 후보가 대략적으로 41위 호남까지 해서 41위고 다 합치면 41위고 호남을 빼면은 제가 보기엔 한 44, 45 정도 되거든요.
1: 예.
3: 그러면은 이게 대의원이 대략적으로 7대 3에서 8대 2 정도로 갈라진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갈라지는데 문제는 표 차이가 한민수 김용 표 차이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312표 차이예요. 예. 그럼 이거를 또 나눠가지고 누구한테 어떻게 분포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진 문제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김용을 살리기 위해서 두 명을 찍어야 되는데 김용 서미와

0: 박선원.
1: 박선원이 있는데 김용을 무조건 상수로 깔고 예. 이렇게 뭐 김용섬이와 김용박선원 뭐 이렇게 찍을 건데 당원들이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이거를 변수가 너무 많아서
0: 예.
1: 제가 보기에는 최민희 의원이 1등하는 거는 거의 뒤집기 어렵지 않냐. 왜냐하면 여기는 박선원 의원하고 4,700표 차이거든요. 이거는 더 뒤집기 어렵고 김용이 5위에 들어가는 거는 까봐야 한다.
0: 까봐야 한다.
1: 지금은 좀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
0: 그러면은 네. 일단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가 남았는데 과반을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넘기냐 마냐는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0: 49.92입니다.
1: 가까스로 90. 가까스로 과반 넘길 것 같아요. 51%에서 50% 그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예,
0: 지금 0.1%를 두고 이제 제가 짓궂게 물어봤어요. 아니, 넘긴다고 했어요.
2: 당대표 선거하고 최고위원 선거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네. 당대표 선거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만회할 수 없는 격차가 났다고 보고 지금 두 후보가 8.4%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0: 예.
2: 이거를 70% 적용으로 환산하면 5.88입니다. 그걸 따라잡으려면 정청래 후보가 이 여론조사에서 거의 20% 가까이 19.7%를 예. 이겨야 가까스로 그걸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대의원이나 가중치 부여되는 표를 별도로 하더라도 당대표 선거는 뭐 제가 보기에 유일한 관심사는 김민석 후보가 과반을 넘을 거냐 저도 살짝 넘을 것 같아요.
0: 예.
2: 이제 최고위원 선거는 예측하기 좀 어려운데 일단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게 오후에 누가 들어올 거냐. 근데 저는 서울 경기 결과를 유심히 봤는데 확실히 조직 투표는 친명계보다는 친청계가 예. 원활하게 작용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 후보를 1, 2, 3위로 고르게 표를 배분해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친명계가 이게 안 돼요. 후보가 많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조직적 분할 투표 훈련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여기.
0: 예.
2: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이 친명계 표는 들쑥날쑥.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막판에 지금 인미의 김용호 두 후보 사퇴한 게 대의원 투표에 있어서 어떤 결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친청계의 또 조직적인 그런 분할 투표 성향을 고려했을 때 5위 뒤집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0: 예.
2: 2천 몇백여 표 차이밖에 안 나지만 그리고 1위는 저도 뭐 김준일 평론가 얘기했듯이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최민희 후보가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
0: 과정 또 인정하셔야죠.
2: 아니 그렇죠. 전당대회 과정 네. 내내 어떻게 보면 정당 정치의 퇴행을 거의 뭐 막장 1인극 비슷하게 예. 보여줬는데 그 정당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생각해서라도 저분이 1등을 하지 않는 결과가 전 조금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결과는 1등을 할 것 같아요.
0: 결과는 1등.
2: 뭐 어제도 뭐 비슷한 그런 장면들이 또 있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를테면 친청 후보가 최고위원이 3명 들어오고 친명 후보가 2명 들어왔을 때 물론 이제 지명직까지 고려한다면
0: 예.
2: 당대표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쥐겠습니다만 최고위원의 모습이 어떨지 그것도 참 예, 지금으로서 예측이 불가합니다.
0: 조금 이따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고요. 윤석 대변인은 아주 큰 관심 없을 것 같지만
3: 아유, 관심 많아요.
0: 아, 관심 많아요. 일단 사실 제일 윤석 대변인이 우려했던 거는 우려했다기보다 일단 약간 뭐 상대당이지만 걱정했던 거는 김민석 후보가 종합으로 2위를 하는데 선호 투표에 따라서 과반이 넘어서 될 네. 경우 친청계가 이를 수용할 거냐
4: 예.
0: 이런 문제였잖아요. 현재는 예. 사실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4: 그럴 예. 일은 안 일어날 걸로
0: 예.
4: 안 일어나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제 50을 넘냐 마냐인데 저도 50 살짝 넘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예. 한데 또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49.98 정도 되지 않을까.
0: 현재 49. 누적까지 그 영남 가중치 계산해서 49.90인데 0.1% 모자라는데 예. 일단 뭐 우리나라 분들이 수학을 잘해요. 지금 0.5% 내에서 이걸 맞추고 있습니다.
4: 근데 최민희 후보가 1등 계속 유지하고 앞으로도 결국 1등 할 거라는 예상에 저도 동의하는데 이건 좀 놀랍죠.
0: 예.
4: 호남에서 약간 응징을 할 거다 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호남에서 1등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표차가 이렇게 많지 않았고 서울 경기에서 이 정도로 해서 박선호 후보가 결국은 뒤집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친명계라는 하나의 그 동일성을 가진 집단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예.
4: 그냥 대통령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투표하자 더하기 호남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슈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지원한 후보를 밀자 이 정도라고 봐야 되지
0: 예.
4: 만약에 정말 단단한 어떤 지지층이 결속돼 있고 단일한 정치 집단으로 인식이 되는 상황이 있었다면 최민희 후보에 대해서는 뭐가 있겠죠. 제 얘기는 박선호 후보가 확 튀었을 거라는 거예요.

0: 예. 그러지 않은 걸 보면 대통령이 물론 전당대회 승리로 이끌었다고 봐야 되겠지만 민주당 내에서의 권력 기반은 여전히 공고하지 않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1: 이제 댓글에 이제 영남 가중치가 뭐냐라고 말씀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이제 대구, 경북, 경남은 이제 제가 통틀어서 그냥 영남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취약적이다고 해서 득표의 5%를 모든 후보에게 가중합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 경남의 권리당원들은 다른 지역보다 5% 정도 표의 힘이 더 생기는 거죠. 예.
2: 근데 그건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예. 대구, 경북, 경남만 다 합쳐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600표 정도 더 얻었더라고요. 김민석 후보보다. 예. 여기에 5%거든요. 그러면은 60표가 10%니까
1: 30표 정도
2: 30표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세에 거의 지장이 없다. 예. 예.
1: 가중치는 예. 지장이 거의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실 최고위원 선거 이게 또 뭐 레이스 같아서 뭔가 이제 오늘 저녁이면 결과가 나오긴 하지만 예측하는 것도 뭔가 관심이 가는데 최고위원회에서 5위와 6위 한민수 후보와 김용 후보의 표차가 2300표. 네. 근데 이제 이른바 친명계도 전략이 그렇게 어렵진 않게 됐어요.
3: 그렇죠.
1: 수석 최고위원 하려면 박선원 그다음에 끝에 간단간단한 6위인 김용 이렇게 두 명을 그냥 뽑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친청계도 사실은 일단 4위 5위가 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두 명이 1인 2표니까 두 명을 뽑는 게 제일 그냥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이지 않나라고도 보입니다.
4: 그러니까 어제 제가 8시, 9시 전후로 이제 막 전화를 돌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임미애 후보 사퇴 전만 해도 김용 후보가 올랐으면, 그러니까 친명의 쪽에서는 김용 후보가 올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화하는 와중에 임미애 후보 사퇴 소식이 딱 뜬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이제 목소리도 바뀌시고 이제 대의원 여기에 아마 좀 여론의 흐름에 좀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어제 김영호 후보, 임미애 후보 막판 사퇴한 게 막판 좀 최대 변수가 되다. 대의원들이 어게 어떤 이제 표심을 어디에 좀 힘을 실어줄 것인지 이게 좀 막판 변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예, 대의원 투표율 그다음에 표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투표할지 여기에 비록 17,000표지만 지금 최고위원 선거는 어떤 당락을 결정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근데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일단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만약에 이제 김민석 후보가 된다면 최고위원회의 9명 중에 최소한 뭐 친명이 2명이라고 하면 6명을 확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6명을 확보하냐 7명을 확보하냐. 그러니까 친청이 2명 들어가냐 3명 들어가냐 이렇게 차이가 큽니까?
3: 아니 뭐 이제 표수로 따지면은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선출직 최고위원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출직 최고위원회에서 5명을 뽑는데 거기서 어느 쪽이 3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당내 세력 판도를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당대표는 이 친명계가 된다 하더라도 김민석 예.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최고위원회에서 만약 친청계 후보가 3명이 들어간다면 약간 당내 권력이 팽팽한 균형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아 이재명 대통령이 여전히 뭐 당 장악력에 일정한 한계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고 또 최고위원회에서 아무래도 이른바 이제 최고위원회 내에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1: 예.
3: 친청계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물론 뭐 숫자가 셋이냐 둘이냐가 전체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당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당대표 의사결정에 별다른 지장은 없을 텐데 그게 이제 당내 세력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그 세력 판도라는 측면에서 갖는 어떤 상징적 의미, 심리적 의미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지금 친청계 물론 정청래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도 사실은 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친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김준일 평론가 보시기에는 이제 만약 김민석 후보가 됐어요. 만일 친청계 최고위원 3명 들어갔어요.
2: 예.
1: 그럼 이제 약간 그 안에서 갈등이 이뤄질지 아니면 최민희 후보나 뭐 이성윤 한민수 뭐 만약 최고위원 된다면 이분들이 우리는 이재명 정부 친명으로 그건 누가 봐도 주장품 아니라 누가 봐도 친명으로 돌아설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2: 그 영화 타짜에 이제 곽철용이 하는 게 대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 주옥 같은.

0: 있어요.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 이제 그 고니랑 이렇게 야합을한 사람을 그 플레이어를 때리는데 뭐그 친청객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자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 예. 예.
0: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쨌든 전당대회가 끝나고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친명계가 송영길 후보 표까지 하면 사실은 꽤 격차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예. 지금 두 3자 구도라서 지금 이게 두 명만 지금 보고 있지만은 거의 6대4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 힘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통합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가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사사건건 막 이렇게 뭔가 딴지를 걸고 이러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더더욱 이렇게 그렇게 될 거고 만약에 이제 뒤에 총선 국면에 가면은 오히려 막 이를테면 비명 행사 시즌 2가 막 벌어지지 않는 이상
1: 예.
0: 뭐 오히려 더 대들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1: 지금 상황에서는.
0: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배신감을 느끼는 친정청내계 지지자들이 꽤 있을 것 같다.
1: 그 안에 예. 배신자 있다.
0: 예.
1: 알겠습니다. 누구 아 예.
0: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 오래 하셔야죠. 이석 대변인님.
2: 제 생각에도 처음에는 다 배신자처럼 보일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고비가 다 있겠죠. 정치적인 이슈들이 튀어나오고 할 때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그걸 잘 캐치해내는 사람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말할 가능성은 있겠죠. 특히 세 분이나 되기 때문에 특히 뭐 특정인을 검명해서 좀 그런데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자기 지역구 사정상
1: 예.
2: 그런 걸 볼 그 포인트가 있겠죠. 예.
3: 중립지대에 있는 한 의원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친정청내 의원님의 세력을 엄청 갖고 있다는 게 아니 그렇게 기반이 약하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선거 끝나더라도 뭐 예전에 친이 친박처럼 정말 세력으로 뭉치는 세력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 안에서 좀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도 이제 친청계 쪽에서는 얘기 나오는 게 근데 이번에 수도권 표심을 보면은 예. 친명계에서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일단 정청래 후보는 이제 의원들이나 대의원들의 지지세보다는 권리당원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거죠.
4: 네. 전당대회 직후에는 그 당대표가 된 분도 어쨌든 포용하고 통합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최고위원에 당선된 친청계 그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표면적인 갈등을 일으키려고 안 할 거예요. 다만 이제 이후의 변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1: 예.
4: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원심력이 커져요. 그럼 원심력은 어쨌든 이번에 전당대회 때 이른바 이제 친청계 그리고 뭐 문저털레요 이런 멸칭으로 묶였던 이런 쪽에서 먼저 생길 가능성이 높잖아요.
1: 예.
4: 그 두 번째는 여권의 전체적인 의제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개헌 이슈에 대해서는 뭐 전당대회 앞두고 다소 의도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만 이른바 친청계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제 대통령의 그런 발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예민한 예.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이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2018년도 이재명과 2026년도 이재명이 뭐가 다른 거냐 이런 식으로 직격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뭐 내각제 내지는 뭐 분권형 대통령제 이걸 가지고 원칙 없는 야합을 이른바 지금 내란 세력과 하려는 거 아니냐는 식의 전제를 깔고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권력 지형에 아주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의제가 던져지면 그에 따라서 당내가 굉장히 좀 다른 반응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그 이른바
1: 예.
4: 이제 문조털레유라는 그 멸칭으로 묶였던 이제 그 원심력이 얼마나 작용하느냐 이를테면 유시민 김어준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사실은 그 이른바 친청계라는 쪽에 그 정치적 영향력으로 따지면은 정청래보다는 김어준 유시민 아니겠어요?
1: 예.
4: 그게 어떻게 작용하냐도 중요한 관측포인트 중 하나겠죠.
1: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개헌 얘기 박원석 의원님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광고를 듣고 개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6: 당연하죠.
5: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6: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0: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예, 공고를 들었고요. 두 번째 뉴스 개헌 이야기 보겠습니다.
3: 네, 대통령의 4년 중임 연임제 제안인데요.
2: 예.
3: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이 개헌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게 이제 언론 보도 통해 알려지면서 지난주 후반에 좀 시끄러웠어요.
2: 예.
3: 이 내용은 이제 김태호 의원이 먼저 이 골프 회동 자리에서 개헌 필요성을 제안을 했다고 이제 밝힌 건데요.
2: 얘기는 먼저 김태호 의원이 맞습니다. 꺼냈다는 거죠. 7월 네. 4일 골프에서.
3: 네, 맞습니다. 이때 어떤 얘기를 했나 지금 1987년 체제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구조를 바꾸고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분권형 권력 구조로 가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여기에 공감을 하면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다는 거예요.
2: 예.
3: 근데 이재명 대통령 이제 개헌에 대한 생각 강한 건 알려졌었지만 이렇게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언급한 거는 이제 처음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좀 파장이 일었고요. 특히 이제 김 의원이 분권형 권력 구조를 제안했고 대통령이 공감했다 전해지면서 이걸 두고 이제 책임 총리제나 이원직 정부 이제 뭐 내각제 이런 이제 제도들이 거론이 됐어요.
2: 분권형이란 표현 때문에 그렇다는
3: 네,
2: 거죠?
3: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커지자 14일에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청와대가 먼저 대통령의 개헌 구상을 설명을 했고 이 대통령도 SNS를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핵심은 이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를 현재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 또는 이제 4년 연임제로 바꾸자.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나 책임 총리제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유지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2: 예.
3: 둘째는 현재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일부 권한을 국회로 넘기자 이런 메시지예요. 우선 이제 대통령이 중임제, 연임제를 얘기를 한 거는 4년 뒤에 국민의 평가를 좀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중간 평가를 통해서 좀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 이게 대통령 본인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설명이고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개헌을 위해서는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 논란이 됐던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 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한 게 지금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 이제 국회로 넘기자는 것도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국회 쪽으로 옮기거나 총리 추천권이나 일부 인사권을 국회에 넘기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것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2: 그 얘기를 그러니까 현재 5년 단임에서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바꾸자 또 필요하다면 내 임기도 단축할 수 있다. 이건 대통령이 X에 직접 대통령이 쓴 글인 거죠?
3: 네, 맞습니다.
2: 예, 지난 금요일 날 이 부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 김준일 평론가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4: 그러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운데 이게 언론에 이제 일반인들에게 국민들한테 알려진 이 타임라인하고 이 사건이 벌어진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2: 예.
4: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 선택에 달렸다. 뭐 대통령의 연임은 뭐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김태호 의원이 골프를 쳤다라고 하고 이게 대통령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된다 얘기하고 청와대와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골프가 7월 4일이고요. 그리고 이 조정식 국회의장은 7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골프가 먼저예요.
2: 먼저고.
4: 그러니까 그때 먼저 이 개헌 얘기가 나온 거고 그것도 지금 김태우 의원에 따르면은 김태우 의원이 먼저 꺼냈다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화답한 거잖아요.
2: 예.
4: 그 다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의 뭐 개헌을 통한 연임 포석을 깔았다 이런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2: 예.
4: 그러니까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거는 거기에 대한 방어적 성격. 대통령이 이 이재명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다시 한번 이 SNS에 글을 올린 거는 이거는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판을 이제 본격적으로 깐 거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2: 그러면 개헌 논의를 대통령이 주도했다가 아니라 얘기가 나오니 오해가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가자 지금 이렇게 보시는다는 거죠?
4: 그렇게 일단은 타임라인은 돼 있는데 예. 모르죠 뭐 이것까지 다 의도해가지고
2: 사실 끝을 노무리는 거 아니에요?
4: 아, 예. 예 정치 몰라요 예 어쨌든 근데 원래는 이제 순서는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임기 단축을 얘기를 하잖아요.
2: 예.
4: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 때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임기 단축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대통령제는 5년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선거는 4년이고 이게 매번 정권 때마다 어떤 때는 선거가 정권 초기에 있고 어떤 때는 중반에 있고 말기에 있고 막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나 이

0: 지자체 선거가
1: 이거를 안 맞죠.
0: 맞추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맞출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선거를 맞추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맞추는 게 있고 하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0: 그래서 뭐 지자체장 임기를 세 달만 늦추든지 땡기든지 예. 아니면 대통령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뭐 개헌을 통해서 임시조항으로 한 세 달만 늦추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맞추고 4년 중임제로 하면은 임기 단축이 필요가 없어요.
1: 아 그러네요.
0: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오히려 임기 단축을 얘기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더 논의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1: 사실은 원래 임기 단축 얘기가 나왔던 게 기존에 쭉 대통령 대선 열렸던 해를 감안하면 임기를 단축해야 되니까 이거였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 스스로 임기가 단축돼서 이게 맞춰졌어요.
0: 이게 만에 하나 총선하고 대선하고 맞추면요. 지금
1: 28년이죠.
0: 예, 네. 당장 그럼 3년 차, 3년하고 지금 대통령이 내려와야 되고 이재명 예. 대통령이 가능할까요? 그게?
2: 그러니까 이게 뭐 종래의 임기 단축 얘기는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자는 얘기였어요. 근데 굳이 그래야 되냐? 미국도 무슨 총선과 대통령 선거 주기를 맞추지 않아요. 4년 중임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은 약간 선거 방식이 우리하고 다르고 하원은 예. 2년이고 상원은 뭐 6년이고 중간에 또 선거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바꾸고 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꼭 대통령 선거 주기하고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맞춰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주기로 맞춰도 돼요. 예. 그러면은 굳이 임기단축 얘기를 안 꺼내도 되는데 기존에 많이 거론됐던 얘기의 연장선에서 내가 어쨌든 내 권력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그만큼 개헌의 의지가 있다라는 걸 시사한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논의가 여야에서 모두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야당에서는 결국 임기 연장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임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는 이걸 고리로 원칙 없는 정계 개편이나 원칙 없는 야당과의 뭐 권력 배분이나 이런 걸 하려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뭐 내각제 시도니 이원집 정부제 시도니
1: 예.
2: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 구조의 원리상 대통령제가 내각제나 이원집 정부제보다 더 우월한 제도냐에 대해서는 따져볼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점을 떠나서 어쨌든 여야 내부에서 이렇게 동시에 의심이 나오면 개헌하기 쉽지 않아요.
1: 쉽지 않다.
2: 뭐 하나라도 대통령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의 그 발언으로 불거진 그리고 현재 우리 헌법상 불가능한 대통령의 연임 시도는 없다는 거를 분명히 천명하고
1: 예.
2: 그걸 전제로 개헌 논의에 나서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주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개헌 논의 안 들어올 거예요.
1: 일단
2: 당장 국회에서 예. 개헌 특위가 만들어져야 개헌 논의가 하는데 개헌 특위조차 만들어지기 어렵고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일종의 전국의 이니셔티브를 잡기 위해서 개헌 이슈를 꺼내든 거라면 그건 별로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 예. 아니라면.
1: 개헌에 진지하게 만약 접근해서 개헌을 꼭 이루겠다면 사실 연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윤희석 대변인님.
3: 뭐 청와대나 여권 일각에서는 그걸 굳이 왜 얘기해야 되느냐. 그걸 말하는 순간 원래는 연임할 생각이 있었구나. 뭐 그런 프레임에 갇힌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박원순 형 말씀대로 정말 개헌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추진할 용의가 있다면 대통령께서 이런 오해를 한 번에 날릴 수 있게 본인 스스로 육성으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쪽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중간 대통령 관두면 현직 대통령이 아니니까 그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는 상태에서 헌법개정안이 발의되고 그러면 이 규정에 걸리지 않잖아요. 128조 2항.
1: 예.
3: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대통령이 그만두면 60일 내에 선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선거도 하고 개헌 발의부터 국회 통과 국민투표까지 그러니까 같은 날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대통령 선거랑 국민투표를
1: 예.
3: 그럴 만한 우리 정치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1: 지금 야당에서는 사실 대통령이 최근에 연임이 아닌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러니까 연임은 이어서 하는 거고 중임은 좀 쉬었다 해도 되는 거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사퇴한 다음에 다시 하게 되면 이건 중임이 되는 건데 그래서 혹시 그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야당에서
3: 이 규정에 걸려요
1: 주장하는데 지금 대통령 궐의시 60일 안에 예. 여기에 걸린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그래서 그건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
3: 중임 연임도 의미가 없는 게 우리 그동안 얘기한 건 4년 중임제를 얘기하다가 최근에 연임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1: 예.
3: 제가 볼 땐 트럼프처럼 한번 쉬었다 하는 그게 가능한 중임으로 개헌을 한다면 아마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겠죠.
1: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대통령이 이제 X에도 글을 올리고 그런데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는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한 게 아니고 개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오해에 대한 정리 차원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대통령한테 X에까지 글을 올려서 상당히 좀

0: 주도하는 것 아니야? 뭐 말씀하신 여권 내 일각에서는 정말 정계 개편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어떻게 보세요?
1: 아니 근데 모든 대통령들의 어떻게 보면 임기 중에 가장 큰 업적을 혹은 목표를 한번 대화하라고 얘기하면 저는 개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국정과제 1호가 개헌이에요. 5.18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해서.
0: 예.
1: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개헌 카드를 꺼내들 거다라는 예상을 했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보면 임기 초에는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힘이 조금 빠지면 개헌 얘기를 합니다. 정치적 위기가 오거나.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아직 임기 초고 뭐 특별한 정치적 위기 뭐 최근에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정치적 위기까지 거론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때문에 이걸 진짜 할 건지 아니면 야당 의원하고 그런 골프 회동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쟁점이 튀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되려면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가 굴러가야 돼요.
0: 예.
1: 무엇보다 여당은 강력하게 대통령의 개헌 구상을 지지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당이 그 협상을 주도해야 돼요. 근데 여당 전당대회 끝나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당 일각에서도 의심이 있잖아요. 특히 대통령 연임이나 혹은 야당과의 무원칙한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 개편, 흔히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재개발, 뭐 재건축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 상태에서는 이게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개헌 구상이라는 게 명료해야 되고요.
0: 예.
1: 그리고 권력 구조에 관해서는 특히 그런 류의 의심, 현직 대통령이 현행 헌법을 거슬러서 연임을 시도하는 거 아니야? 이걸 지워야 됩니다. 그래야 개헌 논의가 저는 굴러갈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연임 구상이나 이런 거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적 민도로 봤을 때 다만 그 오해가 불거졌으니까 이거 빨리 정리를 하고 가닥을 타고 그래야 개헌 논의가 굴러갈 수 있고 저는 개헌 논의 해야 된다고 봐요. 언제까지 87년 헌법을 끌어안고 살 겁니까?
0: 예. 일단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서는 윤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약간 정계 개편 얘기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겠는데
0: 예.
2: 국회의장 하셨던 분들 그리고 중진 모아서 이렇게 골프회동 한 것 자체가 심상치 않은 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보수 일가에서 뭘 제일 우려하냐면 이렇게 해서 이탈자가 생기는 게 아니냐. 그걸 훨씬 더 걱정을 하거든요. 개헌 논의도 물론 하나의 원동력이 되겠지만은.
0: 예.
2: 그래서 그 차원으로 뭔가 시도하지 않냐. 개헌까지 뭐 본인이 연임하는 개헌은 말도 안 되고 개헌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다는 전제하에 뭐라도 이 정치상을 바꿔놓겠다는 생각은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서
0: 예.
2: 유시민 씨가 지적하는 것, 또 보수 일가에서 걱정하는 것, 용어와 어떤 뭐 상황 설명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같아 보이는 느낌은 좀 듭니다.
0: 그러면 개헌하기에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그래서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110석이죠?
2: 109석.
0: 한 명이 아웃돼가지고 예, 109석인데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명 빼내면 3분의 2가 가능하니까
2: 충분히 가능하죠.
0: 연임은 일단 둘째 치더라도 개헌 논의를 위한 정계 개편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3: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옛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원 빼내기 뭐 이렇게 뭐 3당 합당 1990년에 그 유시민 작가도 그 뭐 재건축 이거 얘기하면서 3당 합당식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인식이 3당 합당 때 1990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자당 만들 때. 근데 그때랑 지금은 정치 환경이 완전히 다르고요.
0: 예.
3: 그때는 다당제, 지역주의에 기반한 다당제가 이제 있었고 보수 중심으로 이합 집산이 수시로 이루어졌다라면은 지금은 사실상 대한민국은 양당제입니다.
0: 예.
3: 그리고 확고하게 어디에 지역구가 유불리가 있는지가 너무 명확해요. 그럼 제가 이제 궁금한 게 109명, 뭐 한동훈까지 하면 110명이라고 하고 그리고 개혁신당도 3명이에요. 그럼 예. 13명을 최소한 모든 나머지 정당이 다 찬성을 한다라는 걸 전제라고 13명을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데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디 누구를 데려오죠? 그러니까 한번 카운팅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13명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제가 보기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0: 사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꽤 있어요.
3: 이름도 모르는데 그분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속된 말로 꿀빠는 가만히 있으면은 네. 당대표한테만 잘 보이면 공천받을 수 있어서 자기 당대표한테 잘 보이는 게 가장 큰 거지 이재명 TK나 PK 있는 의원들이 여기로 민주당으로 온다고요? 저는 전직 의원들이나 끈 떨어진 분들이나 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정계 개편류는 너무 제가 보기엔 과도한
0: 과도하다.
3: 저는 좀 과대한 과대망상이라고 보고
0: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
3: 그래서 저는 박원석 의원님 말에 참 동의를 해요. 참. 어쨌든 이것을 연임이 이제 독재를 연장하려는 거다. 장두혁 대표의 이런 인식과 발언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말을 못 꺼내게 하기 위해서는 나 연임 안 할 거다라고 한 마디만 하면은 이게 어찌 됐든 야권에서도 급물살을 탈 수는 있는데
0: 예.
3: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안 할 것 같네요. 그거.
1: 그런데 이 개헌 논의가 점화가 돼서 다음 총선 전에 최대의 정치 쟁점으로 부상을 한다. 그러면 다음 총선의 이니셔티브는 대통령과 여권이 잡을 수 있죠. 그리고 야당 내에서도 개헌 논자들이 있어요.
0: 예.
1: 그러니까 그 정계 개편 의도나 이런데 휘말려서 내가 진영을 건너가겠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적을지라도 개헌은 해야 된다. 라는 어쨌든 구상에 동의할 그런 야당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야당 내부 굉장히 흔들릴 수 있고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구조적 다수 이게 지금 국회 지형에서 실현되기 쉽지 않아요. 그건 인위적으로 사람을 빼와야 되는 건데 그런 정계 개편 제가 보기 쉽지 않다고 보고 그러나 차기 총선을 통해서 이 지금 정치 지형을 흔들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겠다 이거를 시도한다고 했을 때 개헌보다 더 좋은 이슈가 있어요?
2: 거기에 야권 입장에서는 선거구제 개편을 같이 올려놓을 거예요 아마.
0: 예.
2: 지금 이 상태로는 정치상황이 변화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에 뭐 보수나 뭐 대통령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유리하냐 불리하냐 차이는 있겠지만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0: 현재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한다는
2: 거죠. 기형적인 비례대표제 이것을 손보는 상황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지금 여야가 이렇게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얘기도 못 꺼내잖아요.
0: 예.
2: 약속했다가도 뒤집는 거 아닙니까? 뒤집은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결자의지 차원에서라도 개헌을 하시겠다면 선거구제 개편까지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0: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두 분은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개헌 논의를 꺼내는 건 약간 큰 그림에서 선거구제 개편 우리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서 그런 그림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1: 아니 대통령이 어떤 최종적인 그림을 갖고 제안을 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선거제 개편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소선거구제는 계속 이제 양당제 그것도 퇴행적인 양당제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데 중도 선거구제로 가겠다는 건 이제 다당제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거거든요.
0: 예.
1: 근데 여야 내부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할까요? 물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소선거구제에서는 이거 수도권에서 계속 지는 선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어놓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먼저 깨질 수가 있어요. 중도선거구제를 열어놓는 예. 순간에.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가 굳이 복당? 뭐 딴살림 차려가지고 중대선거구제 통해서 일정한 그 세를 확대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로 가는 길이에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기존의 여야의 관성으로 봤을 때 그거 연락 그럴까요?
0: 일단 이 논의 뭐 오늘 아침 여러 신문 사설에서도 나왔는데 개헌 논의 좋다. 대통령이 근데 연임 불가부터 그렇죠. 먼저 천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경향신문도 비슷하게 썼고 진보 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딱 그 얘기만 안 하느냐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는 다들 어떻게 보십니까?
4: 여권 관계자 얘기 들어봤는데 이미 앞서 뭐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쪽에서 여러 차례 연임 안 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또 지금 얘기를 꺼내는 건 괜히 문제만 일으키는 거고 오히려 이 개헌 논의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딱 더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때 연임 안 한다 이렇게 밝히는 게 낫지 않겠느냐 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0: 윤 대변인님.
2: 제가 말씀드렸듯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대통령 정말 연임론자에서 끝까지 그 얘기 안 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라고 걱정을 하신다는데 그래도 개헌 논의가 무르익으려면 대통령이 먼저 그 말씀하시면 훨씬 더 무르익지 않겠어요?
0: 예. 네,
2: 그게 더 순서가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개헌 논의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마지막 뉴스 정리를 해볼까요?
4: 네. 한밤의 전격 경질.
0: 예. 한미 관세협상에서 사령탑 역할을 했던 여한구 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일단 배경은 안 밝혀졌어요.
4: 네, 맞습니다. 이게 전격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광복절인 지난 10월 0시를 기해서 여왕구 통상교섭 본부장을 직권 면직한다고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체나 사의 수용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제 임명권자가 해제하는 직권 면직 형식인 건데 또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또 지금 한미 통상 현안이 산적한 시점에 이런 인사가 이루어지니까 대체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여왕구 본부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제 통상교섭 본부장 지냈고 이제 미국 통으로 인정을 받아왔던 인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직권 면직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은 이제 미국 측과 협상 결과에 따른 문책은 아니다. 이제 그런 성과 측면은 아닌데 이제

0: 지키기 좀 어려운 좀 외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건 지금 통상협상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산업부 입장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어쨌든 큰 틀의 협상은 김정관 장관이 챙겨왔기 예. 때문에 그렇게 큰 공백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 공백을 메꿀 후임자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 일단 배경은 저희가 알 수 없고 경질 배경은 공백에 대해서는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지 한 30초? 예.
2: 지금 김정관 장관이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1: 산업통상부 장관.
2: 예,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래서 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도 했는데 지금 미셸 스틸 대사도 새로 와가지고 사령장 받고 그랬는데 한미 간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보협이 이를테면은 핵 문제 잠 핵 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도 다 올 다 멈춰 있거든요.
1: 예.
2: 이게 지금 쿠팡 문제라든지 이게 복 복합적으로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심상치 않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개인 비리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뭔가 지금 영향이 있을 거다 이거.
1: 예. 영향이 있을 거다.
2: 예.
1: 배경도 뭔가 있을 거다.
2: 배경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예. 지금은 밝히기가 좀 어려운 게 정부가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
1: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박원석 의원님, 윤희석 전 대변인, 조태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4: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만나보고요. 그리고 손수의 몽타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2: 대한민국 가굴번지 인천. 인천에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가구박람회. 가구, 소파, 테이블과 다양한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 9월 3일부터 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보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9: 당연하죠.
8: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 질환 발생 시119 신고.

0: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1: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3: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3: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2: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3: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2: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2부 첫 인터뷰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만나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 발언과 함께 촉발된 개헌 논란, 그리고 오늘 결정되는 결과가 나오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정치권 현안 박용진 부위원장과 짚어보고요. 이어서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손수호의 몽타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친일 논란이 불거진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 안상호의 재산은 과연 환수가 가능한지 법조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를 샵 121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 미래 인쇄산업을 선도하는 전시회 K-프린트 2026이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인쇄, 라벨, 패키징, 골판지, 사인, 텍스타일까지 인쇄산업의 내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K-프린트 전시회는 2026 세계인쇄회의와 함께 개최됩니다.
2: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3: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1: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3: 1533-1566 세라하임.
2: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4: 경복. 취업이 잘 되는
5: 경복.
4: 잠재력을 전문가로
5: 경복.
4: 4호성 캠퍼스
6: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5: 경복대학교.
7: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 박성태 뉴스쇼.
8: 예, 뜨거웠던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막바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중진 의원들과 골프를 치면서 이 골프 회동 때 개헌 관련 얘기한 사실이 알려졌고

0: 또 지난 금요일에는 직접 X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오늘 2부에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 주요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셨습니까?
0: 규제합리회 부위원장, 이게 부위원장이지만 총리급인 거죠.
1: 예.
0: 예. 제가 처음에 부총리급이라고 몇 번 했다가 박용진 의원님이 그때마다 정정해 주셨습니다. 총리급으로. 위원장이 대통령이고.
1: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예. 하시고 당연직으로 그 현직 총리가 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부위원장들도 총리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죠 뭐 저
0: 총리급의 의전을 뭐 경호를 받는다거나
1: 그런 건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쟁기는 주는데 세경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0: 쟁기는 주는데 세경은 없다.
1: 일은 열심히 해라. 그러나 총리급이지 총리는 아니다.
0: 총리는 아니다. 예. 지방에 요즘 자주 다니신다고 예. 여기 저고 저기 이곳저곳을 다니신다고 들었습니다.
1: 예.
0: 어떤 일로?
1: 뭐 왜 자기 돈 써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예.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 제주도나 부산이나 천안이나
0: 예.
1: 화성 이렇게 주로 기업이 있는 곳에 혹은 민원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보고서 형식으로 올라오는 여러 규제에 대한 불편함과는 전혀 다른 강도로
0: 예.
1: 아주 구체적인 얘기와 말씀들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기업의 불편과 국민의 불만 이런 것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기 위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0: 그러면 다니시면서 어떤 의제나 안건이 있어서 가는 건지 아니면 이제 쭉 그런 애로점들을 듣기 위해서 가시는 건지
1: 주로 말씀을 많이 들어요.
0: 많이 듣고요.
1: 지금은 제가 국회의원은 한 8년 했습니다만 그 민원 그리고 관련 상임위에 관련된 얘기들만 주로 많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기업 사이드의 얘기들을 많이 듣는 중이고요. 또
0: 예.
1: 국민들이 느끼시는 불편감들이 있는 분야들이 많아요. 이게 다 행정규제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 가져오는 그 민원이 정말 내가 운이 나빠서 안 좋은 공무원을 만났다. 이게 아니면
0: 예.
1: 반드시 제도 때문에 생겨나고 있는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어서 이걸 풀면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모든 기업들이 한꺼번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사실 뭐 뉴스에 크게 나거나 와 이렇게 된다고 할 만한 일은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어도 몇 가지를 고치면 사실은 가려운 곳 기업들로서는 애를 먹었던 것들이 하나씩 풀리는 그런 효과는 있겠네요.
1: 예, 그렇기도 하고요. 또 국민 불편에 집중하는 게 제 역할이에요. 제가 이제 민생문과인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주식 결제했을 때 왜 이 영업일 그래서 T 플러스 2라고 하는데
0: 예.
1: 이틀 뒤에 돈 주냐 뭐 이 얘기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고 이걸 핸들링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미국처럼 그리고 다른 뭐 나라들처럼 T 플러스 1으로 줄여서 우리 투자자들이 괜한 손실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국제 투자자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0: 예.
1: 아주 뭐 천천히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우리 국민들 중에서 한 14년 전부터 법원에서 개명 절차를 좀 간소하게 해줘가지고요.
0: 예.
1: 이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년에 한 10만 명이 넘는 분들인데
0: 아, 그래요?
1: 이분들이 이름 바꾸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그 저 주민센터를 통해서 행안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름 바뀌었다. 그 다음 끝나는 게 아니에요.
0: 예.
1: 뭐 모든 은행, 증권, 보험. 그리고 각종 기관 이런 데 내가 이름이 바뀌었고 그 돈이 내 돈이라고 하는 걸 내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니 세금 안 내면 체납자들에 관련 금융정보를 한꺼번에 국세청에서 다 예.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건 안 해주냐 그랬더니 관련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금융위원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그건 생각 못 해봤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0: 되네. 아니 왜 그 생각을 못 했을까. 저는 사실 궁금한 게 그런 네.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서부 간선도로 지하차도
1: 네.
0: 이런 데 있다 그 뭐죠 하이패스가 잘 안 돼서
1: 네,
0: 네. 이걸 못 냈을 때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부가금까지 부과하면서 귀신같이 챙겨가요.
1: 그럼요.
0: 내 돈을 안 챙겨가는 건 없어요. 그런데 줄 돈들은 왜 이렇게 잘 제때 못 주는
1: 맞습니다.
0: 거예요? 줄 돈은 그러니까 왜 전산이 안 돼 있는 건지.
1: 이게 원스톱 서비스를 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얘기해서 두 개 예. 부처가 지금 같이 협의해서 쭉 일을 거의 끝내가고 있는데 하나 걸림돌이 생겼던 게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이름이 바뀌고 나서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는 그 서류와 양식이
0: 예.
1: 행안부 서류와 양식이 아니고요.

0: 대법원 예규에 있는 양식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어쩔 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어쩔 줄 모르냐. 대법원이 얘기할 때 그렇게 그런 절차가 안 된대요. 그 제가 전화했어요. 아. 대법원의 그 기후정 그 행정처장 직무대행께서 예. 그거를 듣더니 자기들도 생각도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이제 앞으로는 금융기관에 일괄 통보하는 걸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라고 체크할 수 있도록 양식을 변경할 겁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국민들의 불편함 덜어드리기 네.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 박용진 의원님 고생하셨으니까 혹시 댓글에 고생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칭찬합니다라고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개헌 얘기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사실 지난 금요일 날 X에 4년 연임 또는 중임 필요하면 내 임기도 단축이라고 직접 글을 올렸어요. 골프회동 때 개헌 얘기가 나왔다. 대통령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계 개편까지 염두에 두는 것 아니야? 또는 연임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했는데 직접 사실은 글을 올려서 그도가 뭐냐?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건가? 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0: 근데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하면 늘 나오는 얘기가 이거는 뭐 국면 전환용이다 예. 라고 하는 이야기거나 무슨 의도가 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흔히 저기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 예수천국 불신지역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 예.
0: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하여간 뭘 그 대통령이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개헌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막 불신이 가득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는데 실제 대통령 선거 때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도록 되어 예.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여러 차례 이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예. 골프회동을 해서든 뭐 오찬 자리에서든 이걸 물어보면 얘기를 뭐 하는 게 자연스럽고요. 또 왜 해필 지금이냐 그러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언제 그러니까 개헌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기를 정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1: 예.
0: 그래서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뭐 입장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너무 그 불신 가득한 눈으로 볼 필요는 없다. 생각입니다.
1: 대통령은 X에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그리고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이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분권형 뭐 내각제나 이원 집정부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냥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의 일부 대놓으라는 거다라고 또 부연 네. 설명을 했어요. 네. 여기엔 혹시 박용진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0: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뭐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이미 뭐 국회의장 바뀔 때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절차 탕발을 거쳐서 헌법 개헌 안을 만들어 놨고요.
1: 예.
0: 거기에 거의 중심이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서 연임제로 가자고 하는 것 그리고 분권형으로 가자고 하는 것 대통령 권한이 제왕적이라고까지 표현이 되는 건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요.
1: 예.
0: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의 수준과 대한민국의 규모가 영도자적 리더십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합의와 통합을 지향하면서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1: 예. 다만 이제 그런 지적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모든 후보들 과거 대선 후보든 모든 후보들도 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분권형을 얘기하는데 4년 중임이든 연임이든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건 그거 자체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 사실은 배치된다라는 지적도 나와요.
0: 그러니까 단임제 한계를 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연임을 가는 거거든요. 왜 5년인 줄 아세요?
1: 잘 모르겠네요. 예.
0: 4년은 너무 짧고 7년은 너무 길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해서 그냥 결정했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
0: 대한민국이 워낙 독재에 시달렸었던 장기 독재에 시달렸었던 국가였기 때문에 헌법 개정안을 기초 87년 헌법 개정을 기초했었던 의원들 중심으로
1: 예.
0: 5년으로 그냥 한 거예요. 프랑스식으로 7년을 할까 하다가 그리고 너무 길다 뭐 이러면서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저 특별한 어떤 기준이 없는데 다만 지금 단임제로 하면 뭐 레임덕 시작하면 사실상 2년 반이나 3년 이내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합의점 때문에 연임이나 뭐 중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1: 일단 그러면 기간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힘은 좀 더 빼자
0: 예.
1: 뭐 이런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연임과 중임이 뭐 비슷하지만서도 조금 다르죠.
0: 예.
1: 그러면 만약 중임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임기 끝나고 그 바로 다음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중임제의 뭐 사전적인 의미로만 보면
1: 사전적으로만
0: 그럴 수 있는데
1: 다만 우리 헌법에 이제 헌법

0: 개정 당시에 현직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네. 그러면 또 그건 또 다를 수가 있고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만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어떤 그 개헌을 제안하고 주도해서 통과시키고 나면 본인에게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걸 자꾸 이렇게 확인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러면 중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0: 예.
1: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역동적인 나라에서 본인이 한번 관두고 5년 임기, 4년 임기 이후에 만일에 이제 4년 연임제로 간다 그러면 4년일 다른 분이 누가 했는데 한다? 다시 이 역동적인 나라에서 이미 흘러간 물이 됐을 텐데 그거 되게 뭐 너무 상상이 극대화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서 가야 하는 고비사막도 건너고 시베리아도 지나가고 태평양도 지나가면서 가야 겨우 그걸 달성할 만한 일이라서 그것까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펴고 개헌 논의를 아예 틀어막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0: 예. 그러면 사실 야당에서 이 우려를 자꾸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씩 네. 좀 박영진 의원님의 생각을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네. 확신하십니까?
1: 네, 저는 뭐 그건 진짜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0: 현재 헌법상도 예. 그렇고.
1: 네.
0: 중임은 예를 들어 뭐 지금 야당에서 제기한 건 그렇습니다. 야권에서는 헌법 개정 당시에 사퇴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임으로 나올 수가 있다. 헌법 개정 당시 현직 대통령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사퇴하면 이제 적용은 안 되는 거죠. 그런 우려를 물론 뭐 가상이지만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1: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저 뭐 불신지역의 예. 경우인데 예.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 꼼수를 통해서
0: 안 된다.
1: 권력을 연장하거나 혹은 뭐 다시 하려고 하는 건 저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거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혼란 또 야당이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뭐 불신족 같은 얘기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명확히 나는 연임이나 중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밝히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1: 뭐 저는 그것도 일정하게 동의합니다.
0: 예.
1: 오늘 아침에 이제 한겨레신문에서 아예 뭐 A사설로 뽑았던데요. 개헌을 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뭐 연임 중임은 해당하지 않는다. 난 없다. 이렇게 예. 해야 한다라고 딱 뽑았던데 뭐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국민의 역량과 대한민국의 현재 수준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입장에 뭐 가지고 계신다고 분명히 보고
0: 네.
1: 그걸 하기 위해서라면 나 때문에 내가 혹시나 이런 의심을 사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그분에서 정리하는 게 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이제 권력 구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연임 중임 이 부분은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개헌을 위해서 권력구조 개편 같은 거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개헌하려면 일단 200석이 넘어야 되니까.
1: 그 야당과의 대화는 열심히 하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안
0: 예.
1: 그러면 뭐 뚫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야당과 대화하고 또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만일에 이제 개헌 때문이 아니더라도 야당과는 대화를 해야죠. 대통령께서는.
0: 예.
1: 그러니까 그거를 다 무슨 그 정계 개편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뭐 그것도 저 별로 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때는 대화라고 해놓고 그때 만나가지고 개헌 얘기 잠깐 했다고 불순하다고 얘기하는 건
0: 그렇죠.
1: 좀 이상합니다.
0: 대화했더니 뭐라고냐 이 말씀이시군요.
1: 예.
0: 예.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수도권까지 다 한 대의원과 여론조사만 남았는데 김민석 후보가 8%포인트 이상 이기고 있습니다. 당대표는 누가 될까요?
1: 아, 일단 누가 되든 간에 진짜 흥행에 성공을 했죠.
0: 예.
1: 그래서 뭐 서로 막말하고 뭐 과거 파묘한다 이러면서 이제 눈살 찌푸리는 기사도 많이 나긴 했습니다만 전당대회 언제는 많이 시끄러웠나 그런 걸 생각하면
0: 예.
1: 상당히 흥행에 성공을 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있고요. 당대표는 지금 뭐 그냥 산술적으로나 추세상으로 보면 김민석 후보가
0: 예.
1: 되지 않겠나 지금 49.9인가 이렇게
0: 예.
1: 달성을 해놓은 것 같던데 그 예 뭐 저는 김민석 후보가 무난히 당대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일단 뭐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될 것이다.
1: 네.
0: 현재까지 나온 결과.

0: 과로 보면 네.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대통령이 사실 어느 정도는 거의 명시적으로 김민석 후보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고 이른바 친청 반명 뭐 이렇게 되면서 친청이 반명이다 뭐 이렇게 되면서 집권 뭐 2년도 안 된 이재명 정부와 친청이 약간 각을 세웠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41% 이상을 받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사실은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각에서는 이 격차가 더 컸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1: 그 이제 또 이제 거꾸로 보는 분들은 1인 1표제를 여러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 밀어붙여서 개혁의 성과로 이렇게 본인의 성과로 가져가면서 사실상 다들 연임 여기서도 연임 얘기네요.
0: 예.
1: 연임을 정청래 연임. 준비했었던 정청래 대표 그리고 현직 기득권 1년 동안 또 지방선거 공천권도 사실상 다 관할했었고요.
0: 예.
1: 그런 면에서 보면 만만치 않은 기득권의 힘을 이제 보여준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0: 예.
1: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 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 전당대회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사에 오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중립을 지키셨다고 보고
0: 예.
1: 뭐 유권자잖아요. 민주당의 유권자 1호 당원이라고 다 보통 표현하죠.
0: 예.
1: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뭐 언급을 하지 않으신 건 전당대회에 대한 뭐 중립 당무에 대한 뭐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분명히 보이신 것 같습니다.
0: 사실 이게 권리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권리당원 41% 정도가 정청래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는 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민주당 권리당원의 41%는 크게 마음에 들진 않는다. 뭐 이런 입장 표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1: 이게 저 물론 저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핵심은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 달라진다. 지금 당대표는 어쨌든 이재명이라고 하는 수석을
0: 예.
1: 이렇게 받쳐주는 받침돌,
0: 예.
1: 괜돌의 역할을 잘하는 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0: 예.
1: 다시 말해서 당정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걸 중심으로 판단하기도 하지만 많은 그 우리 권리당원들께서는 그 후보가 싫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0: 예.
1: 여기 이 사람이 더 좋기도 하고
0: 그러니까
1: 대통령과의 관계 여부를 떠나서 여기가 더 좋기도 하고 뭐 여기는 싫고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0: 예.
1: 당신은 뭐했어 뭐 배신자는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로 그냥 그러니까 나를 세운 거 아닙니까?
0: 사실 이른바 친정청래 뭐 팀정청래라고도
1: 네.
0: 이쪽에서는 이제 강한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은 사실은 이전에 의원 생활하실 때도 그것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합리 실용 이쪽으로 하셨잖아요.
1: 저 예 뭐
0: 지도부를 평가한다면 어떻습니까?
1: 진보주의자로 치면 박용진만한 진보주의자가 어디 있겠어요?
0: 원래 민노당 출신이시죠.
1: 예, 그리고 뭐 아니 당 진보 정당 출신이어서뿐만이 아니라 저의 의정 활동 8년을 이제 보시면 예, 뭐 기득권하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한치도 물러섬 없이 해왔고요. 그러나 목소리 크다고 좋은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0: 예.
1: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르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목소리 크고 눈 부릅뜬다고 이렇게 개혁이 되는 문제는 아니라서
0: 예.
1: 얼마나 리더십을 잘 발휘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0: 최고위원 선거가 지금 이제 관심이에요.
1: 핫하죠. 예.
0: 대의원 17,000명 정도 남았는데 5위 한민수 후보와 6위, 5위까지인데
1: 네.
0: 선출직 6위 김용 후보 간의 표차가 2,300표 정도 차이.
1: 네.
0: 어떻게 보십니까?
1: 아슬아슬 한 거라고 보고요. 어젯밤에 그냥 대형 어쨌든 변수가 생긴 거 아닙니까?
0: 예.
1: 김영호, 임미애 두 후보가 그냥 사퇴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밀어달라라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사퇴를 했고 17,000명 정도의 대의원들은 성향상 거의 뭐 저기 정치한 7-8산쯤 하시는 분들이
0: 예.
1: 대부분이셔서 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실 거라고 보고 대의원 표에서는 상당히 변화가 생길 거는 같습니다.
0: 보통 대의원 투표는 지금까지 뭐 90%가 넘는 정도 있었지만 투표율이
1: 네.
0: 보통 80%는 넘기 때문에
1: 네.
0: 권리당원 투표율하고 또 좀 다른 양상이더라고요.
1: 투표율도 다르고 투표 성향도 뭐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정청래 박찬대 두 분 후보에 할 때도 권리당원들의 투표 성향하고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기도 했었거든요.
0: 예.
1: 그래

0: 그래서 아마 거기서는 어제 벌어졌던 대형 변수가 좀 반영이 되겠구나 싶은데 뭐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은 30%의 포션을 차지하는 여론조사니까요. 예. 그건 또 다 열어봐야죠.
1: 혹시 최고위원 후보 중에 이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까?
0: 지금 뭐 5등, 6등? 예, 두 분 중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제일 예. 핵심이죠.
1: 지금 한민수 의원이 박용진 의원 전 지역구였던 강북 의뢰 현역
0: 같은 동네 살고 있습니다.
1: 같은 예. 동네 사시죠?
0: 예.
1: 아무래도 신경이 좀 쓰이실 것 같은데.
0: 저보다는 한민수 후보가 예. 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래요? 뭐 이리 되나 저리 되나 예. 경선만 하면 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예.
0: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본다고 할 때.
1: 아, 경선만 하면.
0: 그럼요. 예. 그러니까 한민수 후보는 경선 없이 그냥 저희 지역구에서 이제 그냥
1: 비명행사를 하신 다음에 받으신 거고.
0: 예, 그랬으니까 본인의 경쟁력을 이제 확인해 보신 적은 없을 거고 강북구에서 저는 26년간 강북구에서 예. 예, 경쟁력을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뭐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1: 28년 경선 얘기를 뭐 지금부터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요건 뭐
0: 그럼요.
1: 혹시 더 하실 얘기가 그쪽 부분.
0: 아 이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예. 계속해서 연설 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대표도 경선, 최고위원도 경선.
1: 예.
0: 이렇게 하는 것이 당원 조건주의에 맞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1: 민주당이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되든 김민석 후보가 되든 또는 송영길 후보가 되든 네. 새 지도부가 꾸려집니다.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면
0: 품격 있는 당대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한 예를 드는데요. 제가 배지 없이 민주당의 대변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1: 예.
0: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막 집권 초기입니다. 근데 민주당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비대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비대위원장이 문희상 당시 예. 의원 그 뒤에 이제 국회의장을 하셨죠.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저한테 저를 이렇게 불러놓고 딱 한 가지 당부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박용진 대변인의 실력을 알아. 그러니까 잘할 거라고 믿어. 나한테 뭐 논평 내고 뭐 브리핑할 때 물어보지도 마.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하자. 대통령을 대변인이 언급해야 될 때는 꼭 나한테 얘기해.
1: 예.
0: 그리고 상대 당대표를 비판하려고 할 일이 있으면 그것도 나한테 얘기해줘. 그건 내가 부탁하자. 이거 부탁이 아니라 사실은 명령이시죠.
1: 예.
0: 그 얘기는 뭐냐면 야당이지만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여당 대표인 파트너를 공격할 때는 당대표가 나서서 해야지 대변인이 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1: 그 야당 시절에.
0: 야당 시절이었어요.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러니까 대단히 품격 있는 정치를 하려고 하셨고.
1: 격을 맞춰야 된다.
0: 예, 그렇게 해서 끌고 왔는데 지금 정치는 거의 너무 사납죠. 너무 사납고 당대표나 지도부가
1: 예.
0: 조금 더 품격 있게 특히 여당이니까 우리 저 야당을 잘 이끌어가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잘 도와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총리급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저 사무직만 25년 했습니다.
4: 영업 중만 22년 했습니다.
3: 퇴직 후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5: 경력을 분석합니다. 업무 관리 능력 발견, 일정 조율 능력 발견.
3: 경력을 다시 보면 새로운 일이 보입니다. 중장년 네일센터는 당신이 해온 일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로 이어드립니다. 생애 경력 설계부터 재취업 지원, 기업 맞춤형 채용 연계까지 중장년의 숨은 가능성을 내 일로 연결하는 곳, 중장년 네일센터.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7: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그려냅니다. 손수호의 몽타주.
1: 네, 법의 눈으로 사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다. 오늘 손수호의 몽타주. 지난 광복절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 재산을 조사에 환수하겠다고 했죠. 원래 법이 6월부터 만들어졌던 내용입니다. 때마침 한 배우의 증조부의 친일 논란도

0: 얘기가 있어서 더 관심이 뜨거워졌는데요. 오늘 친일 재산 어떻게 얼마나 환수 가능한지 법조문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이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지난주에 이제 박광일 역사 작가님이 나오셨는데 네. 일단 배우 하영 씨의 증조부인 안상호 이를 친일파로 봐야 하는지 여부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안상호 씨를 예로 들어서 네. 그 집안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네, 광복 81주년이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친일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태는 이제 집안 자랑, 돈 자랑하다가 문제를 스스로 일으켰기 때문에 굉장히 예. 특이한 사례로 보이고요. 특히 떵떵거리면서 사는 친일파 후손들. 그리고 굉장히 좀 어렵게 사는 독립운동가 후손들 예. 이런 대비 때문에 대중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족정기 회복, 사회정의 실현의 필요성도 있지만 당연히 예. 강하고 반면 법적 안정성 그리고 재산권 보호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환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0: 예.
1: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죠. 2005년에 친일재산 귀속법이 만들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이 그런데 소송을 제기 해가지고 이긴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분통 터지는 사건들도 꽤 많거든요.
0: 예.
1: 이번 기회에 오늘 한번 다 알아보고 특히 친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친일파 후손들의 격렬한 법적인 저항 이런 사실도 널리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0: 이제 법적으로 환수 여부는 또 법률에 따라서 네.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들의 저항을 지목하고 비판하는 건 또 이건 다른 몫이라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0: 예. 대통령도 광복절 결혼사에서 친일 재산을 언급했습니다.
1: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6월 2일에 새로운 친일 재산 귀속법이 공포됐다. 그래서 예.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조사 환수해서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강한 네, 표현을 썼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SNS에 입장을 밝혔는데요. 새로운 법에 따라서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0: 예.
1: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특히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이해승 등 친일파 후손 상대 재산 환수 소송도 다시 시작했고
0: 예.
1: 정미칠적 중 하나인 임선준 후손 상대로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법 만들어서 12월부터는 친일파 재산 싹 다 환수하면 그리고 하영 집안 재산도 환수되는 거 아니야? 환수된다던데?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0: 일단 하영 씨가 이제 논란이 됐기 때문에
1: 네.
0: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1: 네,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한번 팩트체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네. 우선 조금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히 지목을 한 여러 예. 인물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해승이거든요. 이해승. 오늘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해승 소송을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0: 지금 유튜브로 네. 보시는 분은 손수 변호사 우측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얼굴이
0: 저 사람이 이해승이라는 사람인 거죠?
1: 그렇습니다. 일제로부터 후작 자귀를 받은 엄청난 친일파입니다.
0: 예.
1: 당시에 이 을사늑약 2년 후에 이제 한일 신협약이 조인됐는데 이때 여기에 찬성한 그 내각 대신 7명 예.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런데 이때 조금 전에 이거는 그 임선준이었고요. 네. 그리고 정부가 이 이해승의 재산을 환수하려고 하자
0: 예.
1: 네, 이해승의 손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서울에 있는 특급 호텔이죠. 네, 스위스 그랜드 호텔 이우영 회장.
0: 아, 손자가 네. 스위스 그랜드 호텔의 오너.
1: 그렇습니다.
0: 되는군요.
1: 네, 이 호텔이 뭐 지금은 경영 상태가 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한때는 서울을 대표하는 특급 호텔이었죠. 그래서
0: 예.
1: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그 듀스 김성재 씨 사망 사건이 벌어졌던 그 호텔. 네. 굉장히 유명한 호텔입니다.
0: 약간 뒤에 언덕도 있고 산도
1: 네.
0: 있어서
1: 그렇습니다.
0: 강북에서 무슨 행사 있고 그럴 때 저는 기자 생활할 때 행사를 이쪽에서 많이 종종 하더라고요.
1: 예.
0: 상당히 좀 뭐랄까요? 한적하고 또 좀 안락해 보이는 느낌. 근데 이게
1: 네.
0: 이제 친일파 후손이 가지고 있는 호텔인 거군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싸웠고 지금도 싸우는 건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국가가 굴욕적인 패소를 당해왔습니다.
0: 아, 환수가 안 됐다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거의 대부분. 그래서요, 정부가 이 소송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한 거는 야 그동안 얼마나 맺힌 게 많았으면
0: 예.
1: 장관이 이해승이라는 이름을 콕 집어가지고 이거 다시 했다고 말하냐. 칼을 갈고 있었던 게 아닌가.
0: 예.
1: 이런

0: 생각도 듭니다.
1: 근데 이름은 스위스 그랜드로 졌네. 침입하면 네. 이제 나카사키나.
0: 네. 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영업이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1: 아,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해당 회사가 지금까지 손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는 환수가 안 됐다 이런군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 재산 환수가 나오니까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배우의 증조부 논란 나오니까 커진 거네 갑자기 이렇게 보지만 네. 사실은 법이 6월에 만들어졌어요 새로.
0: 맞습니다. 네. 굉장히 조용히 만들어져서 네, 12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법 이름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1: 예.
0: 근데 기존에 아주 비슷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의 이름은요 등자만 빼면 돼요. 등에만. 그래서 예.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등이 이제 새로 들어간 건데 이 등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이 새로운 법의 새로운 사항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예.
0: 우선 첫 번째는요. 재정 이유를 같이 보면은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첫째, 기존 법에 따라서 활동을 하다가 활동 기간이 끝나가지고 멈춘 상태로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1: 예.
0: 이 위원회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라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조사 선정 그리고 재산 조사와 친일 재산 여부 결정 등을 하게 만든거든요. 사실 지난 16년 동안 이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포상금 제도의 도입입니다.
1: 예.
0: 친일 재산을 적발하거나 신고하거나 조사 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근거가 생긴 거거든요. 사실 이게 아주 예전 일이고 또 은밀한 부분도 있었고 재산이 잘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누군가 제보를 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1: 예.
0: 네, 이런 근거가 새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사실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사실 기존 법에서도요. 친일 재산은 국가의 소유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1: 예.
0: 즉 취득이나 증여나 그런 원인 행위 시에 애초부터 국가 소유였다. 처음부터 이런
1: 예.
0: 규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명목상 친일파의 재산이었고 그 후에 후손들이 물려받았다고 장부에 나오더라도 국가권이니까 국가가 가져간다, 환수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1: 예.
0: 그런데 다만 이거를 아니 이게 친일 재산인 거를 모르는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그 재산 자체는 뺏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1: 아, 미리 팔아서 현금화를 시켜버렸으면
0: 네.
1: 이 재산의 등기
0: 네.
1: 보통 이제 땅이나 건물인데 등기가 다른 사람 이름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군요.
0: 네, 그 재산 자체는 뺏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1: 예.
0: 보니까 이게 일종의 세탁 또는 은닉 등등이 가능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동안은 좀 궁여지책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아 이거 부당이득이다. 그러니까 그 판 대금 부당이득으로 이거 찾아오세요.
1: 예.
0: 라고 해서 해왔는데 이거를 법으로 확실하게 하자는 거죠. 예, 그래서 새 법에는요. 국가는 친일 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손이 친일파 조상 땅 팔아먹었어도 매각 대금을 공식적으로 국가가 그대로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한 거죠.
1: 친일파의 후손이 친일 재산을 예를 들어 뭐 100억에 팔았어요.
0: 네.
1: 뭐 강남 어디 노른자의 땅을. 근데 돈으로 가지고 있다가 어디 또 이제 뭐 판교의 땅을 샀어요.
0: 네.
1: 그럼 너 그 돈으로 산 거 아니야?
0: 아, 그렇죠.
1: 그래서 환수가 가능하다고 이제 법에 명시가 됐다는 거군요.
0: 네, 일단 예, 그렇습니다. 그 돈 자체를 이제 다
1: 예.
0: 환수 재산도 매각 대금도 환수할 수 있다라고 한 건데
1: 예.
0: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 하영 씨 일가의 재산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1: 예.
0: 이 세법에 따르면 환수되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국민들의 어떤 의문 또는 의견 이런 것들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1: 예.
0: 오늘 이거를 법적으로 한번 좀 따져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예.
0: 일단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1: 아, 환수가 안 된다.
0: 안 됩니다.
1: 예.
0: 이거는 지금 있는 현행 법으로도 그렇고요. 또 12월에 시행 예정인 새 법으로도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1: 그건 왜 그렇습니까?
0: 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하영 씨의 이야기 또는 하영 씨 집안의 재산 이야기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전체 친일파 재산과 다 맥이 다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법상 환수할 수 있는 친일파 재산이 도대체 뭐냐. 얼마나 보수적으로 봐서 얼마나 좁게 만들어놨냐.
1: 예.
0: 거의 대부분 못 찾고 정말 요거 찾는 거냐. 이걸 오늘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1: 예.
0: 네. 사실 친일파 재산 다 환수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당위성과 별개로 현행 법상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법상의 요건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1: 예.
0: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게 이겁니다. 친일재산기속법 3조에 따르면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그러니까 줄여서 친일재산이라고 하는데
1: 예.
0: 이거는 국가에 귀속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대원칙.
1: 예.
0: 그래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이때 말하는 그 친일 재산이라는 게 도

0: 도대체 뭐냐. 예. 이 정의를 법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단순히 친일파가 갖고 있었던 재산 이거 다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유권이
1: 일단 사실은 근데 더 먼저 네. 친일파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0: 네.
1: 이거부터 그렇죠.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왜냐하면 안상호 같은 예. 경우도 이제 친일

0: 1904년 러일 전쟁 개전 시부터 예.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 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증여받은 재산. 이게 환수 대상인 친일 재산이거든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냐. 친일 반민족 행위자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0: 네.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럼 이거를 누가 정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자, 이게 또 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예.
0: 이게 반민족 규명법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1: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법.
0: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도대체 누가 친일파냐.
1: 예.
0: 그리고 누구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거냐에 예. 대한 기준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하나하나 보죠.
1: 예.
0: 요건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일제 강점하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종전에 말씀드린 반민족 규명법. 여기 예. 2조 6호 8호 9호의 행위를 한 자. 이게 좀 복잡합니다만 화면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1: 예.
0: 여기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럼 6호가 뭐냐? 이건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입니다. 이거 정말 좁거든요. 왜냐? 을사조약, 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1: 예.
0: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일단 아마 이런 댓글도 올라올 수 있는데 아니 을사늑약이지 왜 을사조약이야. 근데 법상 을사조약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대로 예. 소개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아니 이게 경술국치지 왜 한일합방 한일합병이야. 자, 이것도 한일합병조약이라고 법에 있기 때문에 소개해드린 거고요.
1: 예.
0: 안상호가 여기에 해당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1: 네, 명단에 빠져있죠 일단.
0: 네, 친일 예, 행위를 일단 했다더라도 예, 여기에는 예. 포함이 안 됩니다. 일단 여기는 제외. 두 번째 8호는요.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이것도 이건 뭐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예. 그렇죠. 없죠. 다음 마지막 9호가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 자, 이 조선총독부 중추원이라는 게 그 총독부 자문기관이잖아요.
1: 예.
0: 총독부가 친일 인사들 다 회유해가지고 식민통치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어용기구 중에 하나인데 여기까지도 현재 자료로는 안상호 해당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1: 예.
0: 그렇죠? 예. 비록 안상호가 대정침묵회 가입하고 경성부협의회 활동하고 이완용 치료했고 뭐 이런 친일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법상 이 요건에 해당 안 한다는 거죠.
1: 지금 그 요건은 따져보니까 이제 조선 총독부 시절에
0: 네.
1: 최소한 이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강요 수준.
0: 네, 맞습니다.
1: 뭐 배지 정도.
0: 네.
1: 이 정도를 해야 친일로 그렇죠. 본다는 거죠. 현재까지의 조건을 놓고 보면
0: 맞습니다. 이건 정말
1: 이건 뭐 예. 사실 너무 극소수만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 그래서 두 개가 더 있습니다.
1: 예.
0: 여기 한번 좀 이거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두 번째는요. 일제로부터 자귀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자, 자귀
1: 이것도 뭐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0: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그냥 뭐 훈장 받고 뭐 상장 받고 포상 받고가 예. 아니에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1: 예.
0: 이거 받아야 되는 건데.
1: 이거 이제 지금까지는 친일파의 정수들만 모아놔서 친일파다라고 한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아까 그 이해승 등이죠. 예. 예. 그래서 한일합병조약에 따르면은 훈공이 있는 조선인이죠. 조선인에게 표창 규정이 있었고요. 조선 귀족령에 따라서 자기가 수여됐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일제의 귀족이 되는 거죠. 근데 안상호는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됩니다.
1: 예.
0: 아마도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자기는 워낙에 명확하니까. 네. 조선 귀족 명단 이런 것도 사진과 함께 전해지고 있죠.
1: 예.
0: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여기에라도 해당하면은 재산 환수 가능한 겁니다.
1: 예.
0: 마지막이 뭐냐면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그리고 그 가족을 살상, 처형, 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1: 예.
0: 이를 지시 명령한 자 등을 비롯해서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독립군, 독립운동가 토벌하고 가족들 잡아 죽인 악질 친일파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1: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친일파에 대한 규정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그렇다고
0: 네.
1: 막 늘리는 것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0: 네.
1: 지금 앞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친일 행위자에 대한 규정이 뭐 조선총독부에서 장관을 했다거나 당시에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의원 정도를 했다거나
0: 그렇죠.
1: 아니면 거의 뭐 독립군을
0: 네.
1: 토벌하는
0: 네.
1: 이런 역할을 했다. 너무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비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상호 씨 같은 사람은
0: 네.
1: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0: 그래서 대부분이 빠져나갔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1: 예.
0: 즉 현재의 친일파 규정을 보면은요. 이 당시에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4년 반 활동했잖아요.
1: 예.
0: 2009년에 활동이 종료됐습니다. 이때 세 차례 명단을 발표해가지고요. 1006명을 확정했습니다.
1: 예.
0: 반민족 행위자로. 네. 그런데 이게

0: 국가 공인 친일파 명단입니다. 1006명. 안상호는 당연히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요. 예.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저 많은 분들이 민족문제연구소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생각하시는데 이거 순수 민간기관이거든요. 예. 네. 이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 임명사전 여기에 4,700여 명이 있는데 여기에도 없습니다. 여기에도 못 들은 거예요.
1: 예.
0: 안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안상호가 애초에 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법적으로 재산이 자동적으로 국가에 귀속하는 친일 재산도 아니었고 따라서 환수가 안 된다. 즉 이거는 좀 명확히 말씀드리면 안상호는 친일파입니다.
1: 예.
0: 안상호는 친일 행위를 했습니다.
1: 예.
0: 하지만 이게 안상호에게 친일 행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법상 재산이 국가에 귀속하는 그런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좀 전에 박성태 행각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1: 물론 뭐 너무 늘려놓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0: 네.
1: 이 정도면 너무 엄격하게
0: 네.
1: 극소수의 친일파만 재산 환수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닌가?
0: 네.
1: 거의 친일파의 정수들만 모아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0: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반민족 규명법상의 친일파 요건이 있잖아요.
1: 예.
0: 그 요건을 보시면은 제2조에 법 2조에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라 함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 전쟁 개전시부터 45년 8월 15일까지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면은 친일 반민족 행위입니다.
1: 예.
0: 그래서 이 20가지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근데 이 20가지의 내용을 보면은 야, 이거 웬만해서는 포함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예.
0: 물론 저는 앵커의 지적도 일리 있다고 봅니다. 우선 당시에 이게 식민 지배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1: 예.
0: 상당히 길었습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그 후에 곧바로 청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80년이 또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100년도 훌쩍 넘는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1: 예.
0: 지금 하나하나 다 찾아서 아주 예. 작은 친일 행위까지 들춰내서 재산을 환수한다? 이거는 사실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1: 예.
0: 법적인 안정성도 그렇고 네,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야 됩니다만 하지만 일반적인 정서에 또 비춰보면
1: 예.
0: 이거는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1: 물론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해서
0: 네.
1: 예를 들어 1910년부터 45년까지 그때 친일 행위들에 대해서 뭐 서류로 막 남아있다거나
0: 네.
1: 그렇게 확인하기 힘든 그런 애로점도 있겠지만
0: 네. 네.
1: 앞서의 조건들은 좀 너무 느슨한 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군요.
0: 지금 실제로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문이 많고 의혹도 많고 뭐 이거는 야 친일 행위자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구체적인 증거 안 나와가지고
1: 예.
0: 이제 명단에서 제외된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굉장히 좀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엄격하게 보는데 이 재산 환수 요건은 더더욱 이제 엄격하게 이제
1: 예.
0: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해당됐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거는 뭐 이유 될 것도 없고
1: 예.
0: 뭐 불만 제기할 것도 없고 그냥 납작 엎드려서 자기 조상들 민족 반역 행위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불복하고 재산 미리 빼돌려서 해외로 다 떠나고 해외 나가서 한국 비난하고 이런 경우들은 네, 정말 화가 많이 나는 거죠.
1: 예, 그 이제 개인적 이제
0: 네.
1: 뭐. 감정적인 문제고
0: 네, 그렇습니다.
1: 법적으로는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그 엄격하게 정말 정수들만 거르겠다는 그 법에서도 친일 행위자로 규정이 됐어도
0: 네.
1: 재산 환수 자체는 또 애로가 있거나
0: 그렇죠.
1: 후손들이 아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가 친일 행위에서 한 게 아니고
0: 네.
1: 그냥 딴 사업해서 번 건데 그건 친일 행위랑 관련이 없는 건데 그러면 또 이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정확한 부분인데요.
1: 예.
0: 그래서 조금 전에 길게 말씀드린 엄격한 요건을 다 이제 충족했다 하더라도
1: 예.
0: 저 그거 물려받은 거 아닙니다. 저 제가 번 거고요. 저 다른 경로로 얻은 건데 이걸 왜 빠져갑니까? 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또 판단이 또 달라지는 거죠.
1: 예.
0: 자 그래서 사실 이 친일 재산 환수는 굉장히 좀 상당히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1: 예.
0: 특히 그동안 헌법재판소도 갔다 왔어요. 그때는 합헌 결정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런데
1: 예.
0: 그때도 이게 소급 입법이다 보니까 법적인 안정성, 법적 안정성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미 과거에 종결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 소급 입법이었다.
1: 예.
0: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든요. 허용되는 건데 당시도 위헌이라고 본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1: 예.
0: 물론 합헌 의견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게 친일재산 취득 경위에 민족 배반적 성격이 있다. 그리고
1: 예.
0: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에 비추어 후손들이 친일재산 소급적 바태를 충분히 예상

0: 나갈 수 있었다.
1: 예.
0: 친일재산환수는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다.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고 일제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래서 헌법 재판소에서 합헌으로 봤는데
1: 예.
0: 그런데 이게 진정소급 입법은 친일재산에도 적용될 수 없다. 이게 절대적인 금지 명령이다. 이렇게 본 소수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한수 범위를 계속 넓히면 이건 헌재에서 또 어떻게 볼지 모르거든요.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혼란이 또 극심해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주는 사안입니다.
1: 그러게요.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손수 변호사님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저희가 좀 더 미진한 부분 유튜브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괜찮으시죠?
0: 네.
1: 알겠습니다. 본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3: 대학교.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4: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3: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전.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네, 대체 공휴일에 보내드리는 박성태 뉴스쇼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CBS
5: 예술이 일상이 되고
6: 꿈꿔온 시간이 무대가 되고
5: 우리의 일상이
6: 문화가 된다.
5: 공연장에서도 거리에서도 마을 축제와 문화 공간에서도
6: 경기도 전역에서 만날 수 있는 경기도 예술가들의 공연,
5: 모두에게 예술의 문을 넓히고 포용의 문화로 모두와 함께하며
6: 새로운 문화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혁신

0: 신경기도
1: 공정하게
0: 함께
1: 새롭게
0: 마음껏 꿈꾸자
1: 경기도에서
2: 꿈꾸자 경기도에서.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제27회 C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CBS 청소년 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등부로 나눠 피아노와 관악, 현악과 성악 등 4개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고 자세한 사항은 CBS 콩쿠르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충북 CBS 경영기획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6: 폭염주의보
7: 이틀 이상 33도 넘을 때,
6: 폭염경보
7: 35도 더위 이틀 이상 계속될 때,
6: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하면 세 가지를 꼭 실천해주세요.
7: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 적정 온도는 26도. 밖에서 일할 땐 그늘에서 자주 쉬세요.
6: 폭염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외출은 삼가고 독거 노인 같은 이웃의 안부를 살펴주세요.
8: 날씨와 생활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경상남도 지역의 경우 거제가 802mm, 통영 663mm, 부산도 200mm 가까운 기록적인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호우특보가 계속 발효 중에 있는데요. 오전에 경남 지역은 강풍을 동반해 시간당 50에서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더 이어지면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지역은 적게는 80에서 많게는 2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최대 100mm 이상, 전라남도에도 2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은 오늘 소나기 지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 27도에서 32도가 예상됩니다.
9: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 합니다.
11: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12: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13: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12: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13: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14: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15: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0: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이 가기 전에 근사한 여행 한번 다녀와야지 싶었는데 그건 그냥 꿈 같은 이상으로 그칠 때도 있죠. 황금 같은 연휴의 마지막 날인데 이런저런 여건들이 따라주지 않아서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에 만족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일상과 이상은 리을 하나 차이라고요. 일상이라는 단어에서 리을 받침 하나만 살짝 빼면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 된다는 거. 단순한 말장난 같지만 가만 보면 꽤 의미심장하죠. 이 리을 받침이 꼭 무릎 꿇은 모습처럼 보인다면 글쎄요, 이거는 제가 또 너무 많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근데 말이죠,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을 묵묵히 떠받치는 건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CBS 그대 창가에 안내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 입주 1397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